0: 방법이네요.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들지 않기,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것, 또 친구 집에 갔을 때 냉장고나 서랍장을 함부로 열지 않기 등등 여러 가지 예의를 지키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의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예의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무례하다. 무례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뭔가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0: 무례하다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란 뜻이에요. 극장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또 무례한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줄을 설 때 미는 행동은 무례한 행동이에요.
0: 맞아요.
1: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 끼어드는 건 무례한 행동이에요.
0: 맞아요.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라지네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무례한 말과 행동이 혹시 있나요?
2: 학교

0: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친구가 발로 의자를 치는 건 무례한 행동이지요.
2: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형 누나들이 탔거든요. 그런데 그 형 누나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해서 거기에 승객들이 기분이 안 좋고 얼굴도 안 좋았어요.
1: 그랬구나. 그 형님들이 조금 무례했네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싫어,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1: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2: 그런 장난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안 해주면 좋겠어.
1: 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무례한 행동을 실수로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행동을 깨달았을 때는 꼭 사과하기로 해요.
0: 네.
1: 그럼 오늘 배운 예의와 무례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1: 펼쳐서
3: 펼쳐서
1: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0: 예의. 존경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는 바른 말투나 몸가짐. 무례하다.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제니부터 발표해 볼까요?
3: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앞 좌석을 차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1: 맞아요. 앞 좌석을 그런데 무엇으로 차지요?
4: 무엇으로 차지? 발로요.
1: 맞아요. 그래서 차는 것을 앞에 발로라고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2: 네.
1: 다음 우리 민준이 글 발표해 볼게요.
5: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정자에 앉아있는 어르신들께 인사를 잘한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끼어드는 건 무례한 행동이다.
1: 글을 쓸 때도 예의를 갖춰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민준이가 쓴 글에 보면 정자에 앉아있는이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높임 표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5: 앉아 계시는 이라고
1: 맞아요. 앉아 계신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정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 인사를 잘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의, 무례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두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6: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7: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8: You need some hot water?
9: Oh, yes.
7: 어린 학생들이
8: This one.
7: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1: 앉으세요. Thank you.
7: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4: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2: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 짝꿍! 주기 척척! 호흡 착착! 환상의 짝꿍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재밌는 관용어 퀴즈 함께 시작해볼까요?
1: 라라야 알려줘!
2: 똑똑!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2: 그림 짝꿍 반가워! 오늘의 관용어는 라를 깎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3: 뭐를 깎다? 라는 그 깎다면은 과일 아니야?
4: 근데 한 글자 과일이 있을까?
3: 배, 줄. 줄은 깎는 게 아니라 까는 거잖아.
5: 어, 그러네?
3: 그럼 힌트 좀 달라 할까?
1: 라라야, 힌트 좀!
2: 힌트가 필요해?
1: 응!
2: 오늘의 퀴즈, 라를 깎다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3: 딱딱한 거 아니야? 약간 코코넛 같은 그런 딱딱한 거. 근데 코코넛은 세 글자야.
4: 나는 알 것 같아.
3: 뭔데?
4: 왠지 돌 아닐까?
3: 돌을 깎다?
4: 응. 엄청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응. 돌을 깎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니까 돌 아닐까?
3: 오, 그것도 일리는 말이네. 응. 배를 예쁘게 깎는 거.
5: 아, 그것도 일리지 않을까?
4: 맞아.
3: 배를 예쁘게 깎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4: 맞아.
3: 그럼 나는 배.
4: 난 돌.
2: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신나게 그려볼까요?
3: 그래.
4: 내가 배를 못 그렸네.
3: 배 같진 않지만 배라고 쳐줘.
2: 세인아.
3: 응?
2: 세인이는 왜 배라고 생각했어?
3: 배가 있잖아.

0: 근데 그 노력해서 깎다니까 배를 아주 예쁘게 깎으려고 완전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서 아주 잘 깎으려고 한 거 아닐까?
1: 그렇구나. 그냥 깎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예쁘게 깎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0: 응.
1: 그럼 세인이는 예쁘게 깎인 과일들을 본 적이 있어?
0: 엄마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한테 사과를 대접하려고 사과를 정말 깔끔하게 깎으신 적이 있었어.
1: 그랬구나. 그럼 지명아.
2: 응.
1: 지명이는 왜 돌이라고 생각했어?
2: 왜냐하면 엄청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 돌을 깎으려면 엄청 힘들게 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돌이라고 생각했어.
1: 아, 돌을 깎으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응. 어렵다는 뜻인 거지?
2: 응.
1: 그럼 지명이는 돌로 깎은 무언가를 보거나 돌을 깎는 사람을 본 적 있어?
2: 돌로 된 조각은 본 적이 있어. 제주도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 동상을 본 적이 있어.
1: 혹시 돌하르방이야?
2: 맞아, 돌하르방이었어.
1: 아, 그렇지. 맞아. 돌하르방은 돌로 만드니까.
2: 맞아.
0: 잘 그리네. 너 미술학원 다녔냐?
2: 아니. 세인아, 근데 너도 진짜 잘 그렸어. 고마워.
1: 그럼 세인아, 배를 깎다라는 말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언제 쓸 수 있을까?
0: 어차피 잘라야 되는 부분을 굳이 그 테두리 안 튀어나오게 완전 집중해서 이렇게 색칠할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1: 아, 색칠놀이를 할 때 엄청 세심하게 예쁘게 색칠할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2: 응.
1: 그럼 지명이는 돌을 깎다라는 말을 어떤 때에 쓸 수 있을까?
2: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서 100점 맞은 적이 있어. 그때 내가 내 마음 쓰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0: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
2: 맞아.
1: 좋아. 그럼 어디? 그림 짝꿍.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0: 응. 나는 배를 깎다라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데 일부러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온 힘을 다해 약간 노력하는 거 아닐까?
2: 나는 돌을 깎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엄청 힘든 일을 할 때 돌을 깎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니까 나는 돌을 깎다라고 생각했어.
1: 자, 좋아. 과연 둘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을까?
0: 두구두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1: 그럼 한번 오늘의 정답을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뼈를 깎다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뛴 축구선수 손흥민은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뛰었어. 월드컵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다른 선수와 부딪혀 눈주위가 크게 다쳤기 때문이었지.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는 국가대표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들은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표현해. 뼈를 깎다라는 말은 몹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뜻이야. 자신의 몸을 이루는 뼈가 부서질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지. 만약 친구가 나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줘. 아마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난 네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라고 말이야.
2: 나 이거 들어갔어.
4: 나랑 진짜 비슷했는데 틀렸다.
2: 나 이거 들어갔는데.
4: 아쉽다.
0: 와, 내가 이럴 생각 못했네.
2: 세인아, 근데 너 진짜 잘했어.
0: 야, 고마워. 우리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속담 퀴즈를 언젠간 한 번이라도 맞추자.
2: 그래, 좋아.
0: 화이팅! 화이팅!
3: 오늘의 관용어는 뼈를 깎다!
0: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뜻!
5: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제 우리 지순이도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신랑으로 누가 좋을까요?
1: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신랑에게 시집을 보내야지.
2: 쥐의 결혼.
3: 와우, 쥐도 결혼을 한다.
2: 딴딴따단, 딴딴따단. 쥐의 결혼식에 오신 하객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어느 분이 오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완이,
4: 응.
2: 제이,
5: 아,
2: 강준이,
6: 응.
2: 소령이,
7: 응.
2: 지금 바로 떠납니다. 이야기 속으로 뿅뿅.
8: 뿅뿅.
9: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어여쁘고 마음씨도 착한 쥐순이라는 생쥐 아가씨가 살았어요.
10: 쥐순이.
11: 쥐순아, 아유.
12: 안녕하세요.
13: 아유, 어쩜 저렇게 예쁠까?
14: 그러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니까.
15: 아이고, 마음씨는 또 얼마나 착한데요.
0: 이제 우리 지순이도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신랑으로 누가 좋을까요?
1: 그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세상에서 가장

0: 가장 힘세고 훌륭한 신랑에게 시집을 보내야지.
1: 이렇게 해서 쥐순이 아빠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신랑감을 찾아 나섰어요.
2: 아휴,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나? 근데 여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은 누굴까요?
0: 그러게, 옳지. 저 하늘 위에 떠있는 해님. 세상을 다 비추는 해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 아니겠소?
2: 아유, 정말 그러네요.
3: 어떻게 왔나?
0: 어서 해님에게 가봅시다.
1: 엄마 쥐와 아빠 쥐는 높은 산을 올라가 해님에게 부탁했어요.

0: 고마운 말이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시죠?
1: 네? 더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요?
0: 네, 바로 구름입니다. 아무리 해가 쨍쨍 빛을 내어도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죠.
2: 그래서 아빠 씨와 엄마 씨는 구름을 찾아 나섰어요.

0: 아니에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은 바람이지요.
1: 네?
0: 바람이요? 네. 바람은 마음대로 구름을 날려보낼 수 있거든요.
2: 바람이 더 세네.
3: 그래서 아빠지와 엄마지는 다시 바람을 찾아 나섰어요.
1: 바람님!
4: 아, 너무
0: 바람님!
1: 잠깐만요!
0: 잠깐만요!

0: 무슨 소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내가 아니라 벽이라고요. 벽?
1: 벽? 벽이요? 벽?
0: 바람이 아무리 휑휑 불어도 벽은 끄떡없이 막아버리거든요.
2: 이렇게 해서 높고 튼튼한 벽을 다시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3: 아니, 아니, 어림없는 말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건 바로 당신들 같은 쥐지요.
1: 네?
3: 아, 쥐라고요? 내 몸이 아무리 단단해도 쥐들이 갉아대면 큰 구멍이 나서 무너져버리거든요.
1: 아휴, 우리 쥐들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요.
4: 그러게요. 어서 돌아갑시다.
2: 이렇게 해서 쥐순이는 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쥐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5: 쥐순아, 결혼 축하해.
6: 축하해.
5: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7: 처음에 부모님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나셨잖아. 그 쥐순이의 남편을 찾으려고. 그거 내 생각에는 그 부모님은 쥐순이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가득하신 분인 것 같아.
8: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쥐에는 쥐야.
9: 그 햇님을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구름, 바람 그리고 계속 그렇게 찾아갔잖아. 근데 다 자기가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충분히 훌륭한데 왜 자기를 훌륭하지 않다고 하지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겸손한 것 같아.
5: 쥐순이의 부모님은 왜 쥐순이의 짝을 찾아주려고 했을까?
7: 세상은 넓고 쥐순이의 신랑이 될 만한 사람은 많으니까 또 다른 동네도 가봐서 더 완벽하고 좋은 신랑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다.
5: 만약 친구들의 부모님이 짝을 대신 찾아준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10: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만약에 싫어지면은 그냥 안 만나면 될 것 같아가지고
7: 난 좀 싫을 것 같아.
10: 왜냐면은 결혼의 시작은 연애부터 하는 거잖아. 근데 연애를 하면서 점차 서로를 알아가

0: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랑 결혼해?
1: 네?
0: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2: 부모님이 짝을 찾으러 갔을 때 쥐순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3: 그러니까 어떤 신랑감을 찾아오실까 하면서 궁금증도 조금 있고 그리고 조금 설레기도 했을 것 같아.
0: 간절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부모님이 짝을 정하는 건 내가 짝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좋은 남자 데려오세요. 제발 잘생기고 힘도 세고 좋은 남자 데려오세요 하면서 계속 그 빌고 있었을 것 같아.
2: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4: 계속 좋은 신랑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쥐가 나왔잖아. 그 말은 곧 느낌적으로 그 결혼은 자기와 맞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야 한다. 이런 거일 것 같아.
2: 좋은 생각 나눠준 친구들 고마워. 쥐순이가 부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모두 쥐순이 응원해주자. 쥐순아, 잘 살아.
5: 잘 살아.
2: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아삭아삭 배추김치.
1: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2: 나도 김치대장.
3: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2: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3: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4: 배추김치.
3: 찌찌뽕.
1: 김치 하나면
3: 밥 한 그릇 뚝딱.
2: 맛있어.
5: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6: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끙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5: 변비로군.
6: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5: 배추? 배추는 왜?
6: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아.
5: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6: 예.
5: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2: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0: 네, 대왕별님.
1: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2: 예. 네. 천지.
0: 각오해라.
1: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이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야.
2: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3: 네.
0: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4: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5: 비읍과 치읒이면
6: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0: 아, 그래, 어서 먹어.
5: 배추김치가 왜 이래?
2: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5: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7: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0: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2: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7: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6: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4: 그래, 어서 출발하자.
3: 네.
6: 자음, 모음, 변신!
4: 어서 찾아보자.
5: 저기 비읍치읒이 있어요.
0: 응? 저건 반칙 카드?
8: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9: 놓칠 수 없지. 쭉.
8: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9: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볼까?
2: 천지.
5: 어?
8: 어?
5: 어? 배추예요.
9: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5: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7: 천지, 반칙하지 마요.
8: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2: 어? 저기도 비읍치읒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9: 반칙카드. 오.
5: 오. 오.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2: 천지.
8: 천지 대장님, 저 화장실 좀. 아우.

0: 질병 정말.
1: 어디로 간 거야?
2: 일단 빨리 배추글자를 찾아보자.
3: 좋아.
2: 가자.
3: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2: 어? 저기 비읍 치읓이야.
4: 우와! 배추예요!
0: 안치카드!
4: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3: 저 반칙카드를 없애야 해.
1: 천지 각오해라.

0: 반칙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어림없다.
2: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0: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이야.
3: 배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이응 아, 아.
6: 시읍 아, 기역 삭.
5: 아삭
6: 아삭.
5: 배추가
6: 아삭아삭. 아삭아삭.
4: 우와,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3: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7: 돌아 한글!
2: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0: 좋아.
2: 뿅망치!
0: 대극봉!
2: 합체!
0: 아와? 이가 맞나?
2: 에?
0: 치어!
2: 우는 내가 쓸게.
0: 흣! 치어!
2: 뿅망치로 우!
3: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기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읒이 우를 만나 추! 배추!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맛있다.
9: 어,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4: 네.
9: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4: 유익균이요?
9: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4: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9: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배추!
9: 배추!

0: 노래는 즐거워.
1: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0: 동요대회 때 이 노래하면 다들 좋아하겠다.
1: 그치? 또 연습하자.
2: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어, 글쎄,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4: 정말 시시한 노래군.
3: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4: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시옷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7: 대학생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6: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아이야!
7: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8: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7: 진짜 재밌겠다.
0: 재미없거든요. 어?
9: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0: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7: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0: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7: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10: 노래?
7: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11: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12: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13: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12: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7: 어?
14: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7: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0: 글쎄. 우와, 저기 니엘 리을이 있어.
1: 응? 나라? 꽃나라, 음표나라? 무슨 나라지?
2: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어?
3: 노래나라?
2: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한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4: 무슨 노래일까?
5: 나는 알지.
6: 정말?
5: 잘 들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2: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5: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못 들어주겠군.
7: 미안해.
8: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 걸.
1: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도대체 어떤 노래지?
0: 글쎄요.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1: 응?
0: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빙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1: 오?
0: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9: 오. 아하! 나리 나리 개나리.
2: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오!
0: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1: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10: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지읒, 으, 리을, 즐, 기역, 어, 비읍, 겁,
11: 지긋, 아, 다, 즐겁다.
1: 노래는 즐겁다.
0: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12: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1: 좋아.

0: 애부리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흑치욕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욕망치 대극복 합체
3: 아와 이가 맞나?
1: 에? 치욕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0: 리을이 애를 만나 그래 노래
1: 하게 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노래.
0: 노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순간이동 공룡 카르노타우루스. 얼마만이더라? 자말라식 만두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1: 내 기억에는 너 떠나기 전날 우리 집에서 먹었어. 우리 아빠는 네가 빨리

0: 이복기 대회 나가는 줄 아셨다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1: 너도 기대해.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을 맛이니까.
2: 이런. 차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견인차를 불러야겠어.
1: 우리가 슈트를 입고 차를 밀어보자. 좋아.
2: 차가 멈췄는데.
1: 이건 평상시에도 우리 실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줄 기회야.
0: 바로 그거야. 아무도 없어.
1: 다이노스터 신!
2: 루시오 채톤도 내 허락 없이 아무데서나 슈트를 착용해선 안 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2: 네.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그냥 멈췄어요.
3: 아, 전기차군요. 전기차는 젊은 정비공이 더 잘 알죠. 바쁘니 여기 전기차 좀 봐줄래?
4: 박사님?
0: 데뷔?
3: 서로 아는 사이니?
4: 루시오랑 치톤도예요. 루시오의 이모시고요.
3: 우리 딸 친구라면 내 친구나 마찬가지죠.
0: 딸이요?
5: 지난번 메카다이노는 다이노스터를 파괴할 만큼 강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파괴 본능을 타고난 최강의 메카다이노지.

0: 짜증나네. 대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1: 한번 보고 올까요, 대장?
2: 저기 뭐야?
0: 잠깐! 공룡이 또 나타났잖아! 기다려라! 도마뱀 녀석!
3: 주말엔 아빠랑 지내는데 아빠가 정비소 일을 돕게 해주셔. 난 여기가 좋아. 그치만 내가 기름 묻은 엔진을 고치고 오일을 교환하는 걸 엄마가 아시면.
1: 엄마가 깔끔하시구나.
3: 좋게 말하면 그렇지. 엄만 내가 발레리나가 되길 바라셔. 근데 정비소에서 일하는 발레리나는 흔치 않잖아.
1: 네가 발레를 한다고?
4: 비밀은 지켜줄게.
0: 저기 있다.
3: 무슨 일이지?
0: 여기서 예술 녀석!
1: 또 그 밀렵꾼들이야?
5: 공룡이 잡혀가게 될 순 없어. 어서 구해야 해. 다이노스터 출동!
6: 다이노스터 갈신!
5: 어우, 잠깐! 어? 오즈, 제이민, 지금 오메가 기지로 출동해.
1: 오메가 기지야? 비밀 기지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5: 그건 1급 비밀이지.
1: 멋지다! 말도 안 돼!
3: 다들 준비됐어?
1: 어서 가자!
7: 이게 무슨... 내 가게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냐고요?
5: 아주 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3: 저 공룡 사냥꾼들을 안다고?
1: 그래, 자말라에서...

0: 백춘두랑 몇 번 상대한 적이 있어.
1: 거의 다 잡았다. 계속 달려. 이제 새 장난감을 시험해 볼까. 내 실력 못 쓸지 않았지? 응?
0: 응? 공룡을 돌려줘, 빅! 어떡하죠?
1: 어서 차 돌려!
2: 네 친구들과 대화 좀 해볼게. 치툰두, 준비됐지?
0: 물론이지! 아주 본질을 내주라고!
1: 너희들이야! 지금 우리 바쁜거 안보여!
2: 자세워! 경고는 딱 한 번뿐이야!
1: 아, 그러셔! 내 대답은 이거야! 만나서 반가웠다!
0: 내가 맞출게! 스릴로 슬래시!
2: 치툰두!
0: 스릴러 클로우! 발사! 대체 이게 뭐야? 이것도 아!
1: 방금 뭐야?
0: 봤지, 얘들아? 첫 시도에 바로 성공하는 거! 잘했어, 얘들아!

0: 카다이거로 변했잖아.
1: 저건 공룡 괴물이다. 도망쳐.
2: 아킬로스 다이너몬으로
1: 또 뭐야. 괜찮아.
0: 이제 우리만 믿어.
1: 윈드 캐런 발사.
2: 잘 왔어 얘들아. 랩터 볼트윙과 세고트론으로 합체하자.
0: 좋았어.
2: 2단 합체 시작.
0: 기다리던 바야.
2: 세고트론 합체 시작.
1: 볼트윙 전투 준비 완료. 슬로 파이크 다이너몬드로 변신. 레터 볼트 에로 발사. 슬로 파이크 액션.
0: 스태그 해머 스매시. 뭐야, 어디로 갔지?
1: 랩터 볼트 제로 발사. 뭐야, 사라졌잖아.
0: 촛불에서 순간 이동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뭐를 파괴해야 해.
3: 이건 나한테 맡겨.
1: 스밀러 플레이.

0: 이제 괜찮아.
1: 다들 잘했어. 공룡은 무사해.
0: 어때, 루시오? 예전에 먹었던 저걸라 만두만큼 맛있지?
2: 당연하지.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면 입문은 열 번도 나갈 수 있다고. 그 전에 이거 한 접시만 더 먹고.
3: 유치원에 간 스테고사우루스.
4: 점심시간 땐 우리가 실수로 준 거야. 이번엔 다를 테니 각오하라고.
2: 미안한데 우리가 3점 앞서고 있거든. 더 이상은 아닐걸.
5: 골!
4: 잠깐만 얘들아. 여보세요? 어우, 네, 엄마. 아, 근데 저 지금... 알았어요. 네, 바로 갈게요. 그럴게요. 끊어요.
5: 무슨 일이야, 아버지?
4: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내가 여동생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해. 미안, 얘들아. 축구는 더 못하겠다. 그럼 갈게. 연승 기록은 다음에 도전해야겠어.
0: 안녕.
5: 야구해보자.
6: 내 귀여운 메카 다이노들 모두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가 제일 강력할 거다. 다들 널 좋아할 거야. 아이들은 누구나 다 공룡을 좋아하니까.
7: 공놀이 엄청 재밌겠는걸? 오늘은 부모님 대신 오즈 오빠가 데리러 올 거야.
8: 알겠어요. 교실에서 놀면서 오빠 기다릴게요.
9: 기다려.
7: 오,
9: 같이 가.

0: 하루 종일 축구샵에서 이기는 순간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1: 넌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예쁜 아기 공룡이야.
0: 뭐야? 진정해. 그냥 애들이 공룡이랑 놀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저거보다 더 이상한 것도 많이 봤잖아.
1: 오빠, 와서 팩이랑 인사해.
0: 안녕, 도티. 팩이라고?
1: 응,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팩이랑 노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지? 제발.
0: 그러니까 이 공룡을 집으로 데려가자고?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저건 백스헌터가 보낸 공룡이야. 빨리 보고해야겠어. 다이어트 박사님께 전화해.
2: 우즈, 바로 보고해줘서 고맙다. 멤버들에게 알리마. 그동안 넌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키렴.
0: 박사님도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아니, 지금은 귀여운 공룡처럼 보여도 언제 변신할지 몰라. 절대로 방심해선 안 돼.
0: 알았어요, 박사님. 저도 놀랐어요. 꼭 진짜 같죠? 삼촌이 특수효과 가게에서 빌려주셨어요.
3: 로봇이었구나. 그래도 조심하렴.
0: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 여긴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1: 아빠, 애기한테 축구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 오빠도 같이 놀자. 네.
4: 이 공룡 탐지기 기대했던 것 이상인데.
5: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대장.
4: 탐지기에 따르면 바로 저 앞이야.
0: 걱정 마 얘들아, 내가 폐기를 구해올게.

0: 가만히 있어.
1: 또 그 방해꾼이잖아. 안 돼. 이번에도 공룡을 빼앗길 순 없지.
2: 당장 저 녀석을 쫓아.
0: 안심해 얘들아. 대기는 무사해.
1: 넌 이제 끝났어.
3: 대기를 내버려둬. 얘들아, 우리가 대기를 구하자.
0: 걱정 마. 곧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게.
1: 아, 뭐야, 그만해.
0: 고마워 얘들아. 다들 엄청난 히어로들인 걸.
3: 죄송해요.
2: 나사타, 이제 공룡은 내 거야.
0: 내가 꼭 구해올게.
3: 조심하세요.
0: 덩굴 캡슐 발사.

0: 도움이 필요해. 빨리! 공룡이 메카다이노로 변했어! 가!
1: 저 앞에 오지랑 메카다이노가 있어!
2: 벌써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0: 와! 왔구나 얘들아! 와! 축제에 오는 걸 환영해! 저 친구 팩이야!
2: 네 친구 엄청 거대한데?
1: 그럼 우리도 거대해져야겠지? 사단업체 시작! 메카

0: 준비 중인 것 같은데?
1: 저기 온다!
0: 이거 완전 최악인데? 와, 피해! 앞에 조심!

0: 이번엔 안 죽어.
1: 루시오, 아주 좋은 기술이었어.
2: 근데 통하진 않았네.

0: 힘이 강한 거야. 꼭 단단한 갑옷 같아. 어떻게 물리치지? 잠깐, 방법 있어. 아까 못 끝낸 축구 경기 지금 끝내자. 바로 여기서.
1: 지금이 축구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2: 좋은 생각이야. 안틀로 에너지 충전. 메타 안틀로 이펀치.
0: 어디 한번 즐겨볼까? 루쇼의 아주 강력한 스택! 귀여운 꼬마야, 안녕! 걱정 마, 이젠 안전하니까. 자!
3: 이제 팩이랑 헤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0: 미안하지만 맞아. 여기 있으면 위험하거든.
3: 네, 알았어요.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팩이. 넌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야.
0: 걱정하지 마, 도티. 팩이는 늘 강한 친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보이지? 우리가 팩이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3: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나쁜 사람들이 또 패기를 괴롭힌다면 우리도 함께 도와줄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지붕이 새고 있죠.
1: 어린이 여러분, 자선 바자회를 열어야겠네요. 바자회에서 번 돈으로 비새는 지붕을 고쳐야 되니까요.
2: 야호!
1: 여러분도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하나씩 준비하세요.
3: 어떤 거요, 선생님?
1: 오래된 장난감도 좋고 아무거나 지금 안 쓰는 거면 돼요.
4: 미야옹.
5: 네.
0: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1: 수업 끝. 자선 바자회는 내일이니까 안 쓰는 물건 하나씩 꼭 준비해요.
0: 팔파가 바자회에 내놓을 걸 고릅니다.
6: 팔파, 어떤 걸로 할 거니?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알지?
7: 그래, 잘 생각해봐. 그래야 어린이집 지붕 고치지.
3: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 이 공룡 선생이요.
0: 공룡 선생은 조지가 제일 아끼는 거죠.
7: 페파, 공룡은 안 되지. 다른 거면 몰라도.
3: 그런가?
6: 그럼.
3: 조지 거지? 미안해, 조지. 공룡.
6: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깜짝 상자.
3: 좋아요. 이번엔 아빠 거 찾으러 가요.
6: 내 거?
3: 온 가족이 하나씩 다 내놔야죠.
7: 엄만 이 모자 할게. 조지는 이 공을 내놓으면 되겠다.
3: 그럼 아빠는 뭘로 해요? 아, 맞다. 이 텔레비전.
6: 페파, 그건 안 돼.
3: 맞다. 이건 나도 자주 보지. 아, 맞다. 아빠는 이 슬리퍼가 좋겠다. 어, 냄새나서 안 되겠지. 어, 맞다. 아빠는 이 낡은 소파예요.
6: 그건 골동품이라 안 돼.
3: 골동품이 뭐예요?
6: 골동품은 아주 오래되고 비싼 거란다.
7: 에이, 이렇게 모서리가 다 다른 소파를 돈 주고 누가 사요?
6: 내가 손 좀 보면 엄청 비싸게 팔린데도.
7: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을 좀 보던가요.
6: 아, 맞다. 어머니가 나 신으라고 떠주신 이 양말을 내놓을까?
3: 네.
1: 자선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을 거들어 왔는데.
3: 여기요, 선생님.
1: 고맙다.
7: 저, 이렇게 낡은 소파도 괜찮을까요?
1: 오, 이렇게 큰 물건을요. 갈게요.
7: 네.
3: 엄마, 아빠 소파를 맘대로 주면 어떡해요?
7: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페퍼.
0: 자선 바자회 날입니다.
8: 페퍼 왔니?
3: 안녕하세요.
8: 페퍼, 여기 이 소파 어떠니? 좀 낡긴 했지만 쪼개서 땔감으로 쓰면 좋겠지?
3: 이건 골동품인데요.
8: 이게?

0: 아주 비싸대요.
1: 그런 거였어? 그럼 더 비싸게 팔까?
0: 갈게요. 안녕 얘들아.
2: 안녕 대파.
0: 수지 넌 뭘 가져왔어?
3: 내가 제일 아끼는 간호사복.
4: 나도 제일 아끼는 앵무새 풍선.
5: 난 우리 원숭이 가져왔어.
0: 근데 이거 남주긴 아깝다. 제 깜짝 상자 제가 도로 사도 돼요?
5: 저도 이 간호사복 도로 사도 될까요?
4: 저도 제 앵무새 풍선이요.
0: 엄마, 엄마, 우리가 뭐 샀는지 아세요?
1: 다 자기 걸 사왔네.
5: 좀 아까워서요.
6: 얘들아, 내가 뭘 사왔게. 또 골동품 소파다.
1: 아, 참, 당신도 그게 무슨 골동품 소파예요?
6: 맞다니까. 레베카 엄마가 그랬는데 내 소파랑 딱 맞겠지?
0: 당연하죠. 아빠가 지금 사온 건
1: 쉿, 페파.
0: 집에 있던 아빠 소파니까요.
6: 뭐? 근데 레베카 엄마가 왜 그랬지? 엄청 비싸게 부르던데.
7: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어린이집 지붕을 고치는데 필요한 돈을 방금 다 모았어요.
2: 맞아!
7: 고마워요, 페파 아빠.
6: 별 말씀을요, 선생님.
0: 수영이 좋아요.
8: 페파 가족이 수영장에 왔습니다. 아빠가 수영복을 입고 나오네요. 엄마도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요. 페파도 수영복을 입고 나왔죠.
0: 얼른 해, 조지. 다들 너 기다리잖아.
8: 조지도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1: 페파, 조지? 아빠한테 팔 튜브 채워달라고 해.
6: 됐다, 조지. 우리 조지 이제 다 큰 형아 같은데.
0: 저도요, 아빠.
6: 됐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노세요.
8: 조지는 오늘 수영을 처음 한답니다.
6: 괜찮아. 한쪽 발만 물속에 담가봐. 이번엔 다른 발을 담가볼까?
1: 양쪽을 동시에 담그는 게 덜 무섭지 않을까요?
6: 그게 더 나을까? 우리 조지 잘하네. 근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튀겨도 되거든.
8: 레베카도 동생 리처드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요.
0: 안녕, 레베카.
5: 페파, 너도 왔네.
9: 리처드, 이거 잡아볼래? 이걸로 발차기 연습해봐.
1: 조지, 너도 이거 잡고 발차기 연습할래?
6: 잘했어. 근데 물은 너무 튀지 않게.
0: 우린 그렇게 물 안 튀기거든. 누나들처럼 발 좀 해봐. 쟤들도 우리처럼 다 잘하면 우리처럼 수영 잘하겠지. 그치, 레베카?
5: 맞아.
8: 리처드가 장난을 칩니다.
0: 리처드, 너 그만해.
8: 저런. 리처드가 물뿌리개를 수영장에 빠뜨렸네요.
9: 어떡하지? 저긴 너무 깊어서 엄마도 못 꺼낼 것 같은데.
5: 엄마.
1: 엄만 잠수 못 하는데, 조지.
0: 누나도 잠수는 못 하거든, 조지.
6: 잠깐 안경 좀 맡아줄래요, 여보?

0: 자, 여기 있다.
1: 당신 정말 멋있는데요?
0: 이제 알았어. 당신 남편 잠수는 좀 한다니까.
2: 우린 저런 유치한 짓 안 하는데. 우리 다이빙보드에서 다이빙할까?
1: 안 돼, 페파. 다이빙보드는 어른들만 올라가는 거야.
0: 괜찮아. 그 대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되지.

0: 너무 뚱뚱해요.
1: 얘가 뭘 모르네. 아빠 젊었을 때 다이빙 트로피도 땄거든.
2: 여보, 그게 언제쯤 얘긴데 참아요.
1: 그때나 이때나 내 몸은 아주 튼튼해. 이거 왜 이래? 이 안경이나 좀 받아줘요. 원래 다이빙은 옆에서 봐야 잘 보이는 거 알지?
0: 우리 물벼락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1: 알았어,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해줄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는데.
2: 당신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다가 우리한테 물 튀어요.
1: 아, 글쎄 안 튀긴다니까.
0: 정말 우리한테 물 튀면 안 돼요.
1: 이것 봐, 내가 안 튀긴댔잖아.
0: 우리 아빠 최고.
2: 당신 정말 멋졌어요.
1: 수건은 필요 없는데, 페파. 아빠는 원래 수건 없이 이렇게 말리거든.
3: 아빠가 결국 모두에게 물벼락을 마치고 말았네요.
2: 아, 여보.
1: 아이고, 이런, 미안.
0: 마당에 달팽이.
3: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의 밭일을 거들러 왔습니다.
4: 페파, 이 양상추는 너 주마.
5: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0: 오, 이게 뭐예요?
5: 와우!
0: 할아버지, 이 안에 괴물 있어요, 괴물.
6: 괴물.
4: 어허, 난 또 뭐라고. 이건 괴물이 아니란다. 달팽이라고, 밭에 사는 동물이지.
0: 어, 갑자기 어디 갔어요?
4: 자기 껍데기 속으로 숨은 거란다.
0: 얘는 이 껍데기에 살아요?
4: 그런 셈이지. 얘한테는 이게 집이에요. 봐,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0: 안녕, 귀여운 달팽아. 할아버지, 달팽이도 집 속에 침대 있어요?
4: 허허, 아니, 침대 같은 건 없어.
0: 이상하다. 내가 달팽이면 침대도 넣고 식탁이랑 의자랑 냉장고랑 텔레비전도 넣을 텐데. 할아버지, 달팽이는 뭘 먹고 살아요?
4: 아, 달팽이는 주로 내가 기른 채소를 먹지. 땡기, 그만 좀 뜯어먹어, 이 고얀 달팽이 녀석.
0: 할아버지, 우리도 이 고얀 달팽이 흉내내도 돼요?
4: 이 소쿠리를 쓰렴, 이걸로 달팽이 껍데기 하자. 어디 보자, 이러니까 영락없이 고얀 달팽이 두 마리구나.
0: 할아버지가 심은 양상추 내가 다 뜯어먹어야지.
4: 땡기, 내가 얼마나 정성껏 키운 건데 그만 좀 먹어, 이 녀석들아.
0: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막 화내면 껍데기 속에 숨는 거야.
3: 파파 친구들이 다 왔군요.
7: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4: 오, 수지 왔구나. 혹시 우리 베파랑 조지 찾으러 얘까지 온 게냐?
7: 네.
4: 근데 어쩌지?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긴 나밖에 없단다. 이 작은 달팽이 두 마리랑.
0: 우린 고얀 달팽이, 우린 고얀 달팽이.
6: 놀랐지?
0: 우리 지금 이거 쓰고 달팽이 놀이한다?
7: 네.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4: 전부 달팽이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소쿠리가 없어서. 그 대신 다른 걸 하면 되지 않니? 우리 마당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0: 당근해도 돼요?
3: 레베카는 토끼라 당근을 좋아하죠.
4: 아니, 레베카, 당근 말고 많잖니. 예를 들면 이런 거.
0: 이 붕 소리는 뭐지?
7: 저것 봐, 저 집에서 나는 소리야.
0: 할아버지, 이 인형 집은 뭐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4: 이건 인형의 집이 아니에요, 베파. 벌들이 사는 집이지, 벌집이라고 들어봤지. 봐봐, 지금 한 마리 나왔지?
0: 어, 뭐 하는 거예요?
4: 꽃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을 모으는 거란다. 이렇게 모은 꿀물을 집에 갖고 가서 맛있는 꿀을 만들지.
0: 나도 꿀 좋아하는데, 우리 저 꿀벌 흉내낼까? 뿡! 뿡! 뿡!
7: 그래! 우리도 저 꿀벌 하자! 뿡! 뿡! 뿡!
4: 맙소사! 벌들이 아주 바쁜가 보군.

0: 모아야죠. 다 모았으니까 이제 꿀 만들러 집에 갈게요.
1: 아유, 깜짝이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2: 할머니, 우리 꿀 따는 벌이에요.
1: 아하, 꿀 따느라 힘들 텐데 토스트 좀 줄까?
3: 네, 주세요.
1: 벌들은 토스트에 뭘 발라줘야 되나?
3: 꿀이요.
1: 아유, 잘 됐구나. 방금 만들어 온 게 그건데, 꿀바른 토스트.
3: 만세!
2: 와, 벌놀이 하니까 좋다. 이렇게 맛있는 꿀도 엄청 많이 먹고. 난 달팽이가 더 좋은데, 할아버지 몰래 양상추 다 뜯어 먹잖아.
4: 새끼! 이 고얀 달팽이 녀석 같으니.
2: 아빠 사무실 가는 날.
5: 오늘은 팔팔한 조지가 특별히 아빠 사무실에 놀러 가는 날이에요.
2: 아빠, 아빠는 사무실에 가면 온종일 뭐 해요?
6: 재밌는 일 많이 하지. 가보면 알아.
5: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건물입니다.
6: 다 왔다.
2: 야호!
7: 누구세요?
6: 저예요. 페퍼랑 조지 아빠요.
7: 어머, 네. 어서 오세요.
2: 저도 이 단추 눌러봐도 돼요?
6: 그래, 너도 눌러버렴.
7: 누구세요?
2: 전대요.
7: 안녕, 전대호님. 들어오세요.
6: 아빠 사무실은 맨 꼭대기란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2: 제가 단추 누를까요?
6: 이번엔 조지한테 양보하지. 맨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렴, 조지.
5: 엘리베이터는 팔팔랑 조지 아빠를 태우고 꼭대기 층에 섰어요.
8: 꼭대기 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5: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6: 저 왔어요, 여러분.
9: 어서와요, 페퍼 아빠.
10: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5: 토끼 아저씨랑 고양이 아줌마도 아빠랑 일하죠.
6: 오늘은 특별히 손님을 좀 모셔왔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아들, 딸, 페퍼랑 조지요.
9: 귀한 분들이 오셨군.
6: 아빠 사무실을 보고 싶대서. 레베카 아빠, 자네 책상 좀 구경해도 될까?
9: 그럼 안 될 거 없지. 아저씨가 하는 일은 숫자를 다루는 거란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데 한 장씩 꺼내놓고 아저씨가 쓰는 이 고무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 돼요.
3: 와,
5: 토끼 아저씨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2: 제가 한번 찍어봐도 돼요?
9: 그럴래, 페파? 그럼 아저씨가 새 종이 꺼내줄게.
2: 종이는 여기 있는데요.
9: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찍으렴. 자, 여기 있다.
5: 팔팔은 도장을 찍는 게 좋았어요.
2: 아저씨가 하는 일 정말 좋아요.
6: 다른 데도 봐야지. 이번엔 아줌마 일하시는 데로 가볼까?
11: 미야옹.
10: 그래, 페파랑 조지 왔니?
2: 안녕하세요.
10: 아줌마가 하는 일은 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거란다.
3: 오.
10: 봤지? 그런 다음 프린터로 뽑는 거야. 페파, 너도 한 장 뽑아줄게.
2: 고맙습니다.
5: 고양이 아줌마가 하는 일도 멋지네요.
2: 제가 해봐도 돼요?
6: 이번엔 조지 차례 아닌가, 페파?
2: 맞다. 난 아까 했지. 이번엔 조지 네가 해.
5: 조지가 파란 삼각형을 잔뜩 만들었어요.
2: 이제 프린터로 뽑자.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좋다.
6: 이번엔 아빠 책상 보러 갈까?
2: 네, 아빠.
5: 여기가 아빠가 일하시는 책상이에요.
6: 아빠가 하는 일은 꽤 복잡한 거란다. 아주 아주 큰 숫자를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재료의 탄성 계수를 구하는 거지.
5: 뭔지는 몰라도 아주 아주 중요한 일 같군요.
2: 아빠는 도장 같은 거 안 찍어요?
6: 안 찍어?
2: 컴퓨터 같은 것도 안 쓰고요?
6: 안 써. 대신 아빠는 이 칠판 펜을 쓰지.
2: 아빠, 우리도 이 칠판 펜 써봐도 돼요?
6: 어디 한번 써보렴.
5: 팔팔랑 조지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죠.
2: 난 예쁜 집 그려야지. 조지, 너 또 공룡 그리는 거야? 조지는 맨날 공룡 그림만 그리더라. 공룡.

0: 어이쿠, 이런. 벌써 오후 5시가 된 거야?
1: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2: 어이쿠, 이게 뭐야? 이 집 누가 그렸니? 아주 예쁜 집이구나.
3: 와, 여기 무섭게 생긴 공룡도 있는데요?
4: 조지랑 제가 아빠 일 도와드린 거예요.
0: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아주 잘하죠?
4: 아저씨가 하는 일도 재밌었고요.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보물을 찾아서.
5: 오늘은 파파 할아버지 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6: 이제 다 올라탄 거 맞지?
7: 네, 선생님!
6: 좋아, 그럼 출발한다!
7: 갔다 올게요!
8: 잘 가요!
5: 파파랑 친구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죠.
6: 조지, 이거 할아버지 해적모자인데 쓸래? 지금 우리가 가는 섬이 해적들이 살았던 보물섬이거든. 오! 잘하면 해적들이 숨긴 보물을 찾을 수도 있단다. 와!
5: 보물섬에 간다니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6: 육지다, 육지! 드디어 왔군. 여기가 보물섬이란다.
7: 만세!
9: 그게 뭐예요?
6: 아, 이건 금속 탐지기라고 하는 거란다.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는 기계지.
5: 할아버지가 금속 탐지기로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6: 아하!
5: 탐지기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6: 자, 여기를 파보렴.
10: 와, 동전이 나왔어요!
6: 보물 찾았다! 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볼까? 아하! 이 밑에 또 뭐가 있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이쿠, 신난다. 꽤 묵직한 게 아주 큰 보물인가 본데.
5: 어우, 저런. 보물이 아니라 단옥 쓴 고물 쇼핑 카트가 나왔군요.
11: 보물 찾기는 많이 했으니까 누구 할머니랑 아주 큰 모래성 만들고 싶은 친구?
6: 아, 그래. 모래성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난 잠깐 배 좀 보고 오리다.
5: 할머니가 아주 큰 모래성 만드는 걸 도와주실 동안 할아버지는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배에 가셨죠.
6: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눈이나 붙일까.
5: 할머니랑 아이들은 커다란 모래성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도 필요했죠. 양동이로 뾰족뾰족한 성탑 꼭대기도 만들고요. 정말 멋진 성이네요.
11: 얘들아, 집에 가자. 어? 여기 있던 배가 어디 갔지?
9: 저기요, 할머니.
5: 어, 저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배가 점점 섬에서 멀어지고 있군요.
11: 얘들아, 할아버지 깨워야겠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할아버지 불러보자.
7: 할아버지!
5: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주무시는데요.
11: 너무 멀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본데.
9: 그럼 우리 이 섬에 갇힌 거예요?
4: 우리 버림받은 거야?
9: 네. 여기서 한 100년 사는 거야?
10: 먹을 것도 없는데 과일 같은 거 따먹어야 되나?
12: 그래도 배고프면 벌레랑 구더기도 먹어야 되나?
5: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중 나왔네요.
6: 여기가 어디지?
1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여러분.
3: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6: 네, 그러고 보니 내가 뭘 빠뜨리고 그냥 왔네요. 금방 갔다 올게요.
9: 얘들아, 할아버지 오신다. 우리 살았어.
6: 자, 여러분 모두 배에 타세요.
11: 아유, 당신 뭐예요? 우리만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6: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다음부턴 절대 안 잘게. 한 번만 봐줘요.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이 교실의 모둠 활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 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첫째나 둘째 가져가세요. 가족 활동을 통해서
0: 모둠 대신 이제는 가족이다.
2: 이제 이 양을 하지 마. 이 양을 하면 X는 왼쪽에, 그냥 하면 성성은 오른쪽에.
0: 내 자식의 수학 실력만큼은 아빠가 확실히 책임져주마.
3: 그냥 내 친구 누구로 있다가 이게 가족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0: 새 가족이 생기는 특별한 수학 시간.
4: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고.
5: 숙제가 뭐가 있다고 이제 알람처럼 알려주는.
6: 제가 아빠를 보고 열심히 해서
7: 좀 힘들어도 한 번만 풀자 반항도 안 하고.
0: 잘 만난 화목한 한 가족이 때로는 열 선생님보다 낫다는데.
1: 자, 오늘 가족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있었던 가족들, 혹시
0: 가족 활동을 통해 나고자 없는 수학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은 선생님. 수학 수업을 이끌어가는 가족의 힘, 사랑과 미움이 교체하는 애증의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인천의 한 중학교. 아이들이 등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요. 오자마자 선생님은 부지런히 아이들 맞을 준비부터 합니다.
3: 저거 안 가져가. 아, 우리 아이들 일찍 오면은 오는 대로 다 수학실에 와서 이거 가지고 놀거든요.
0: 사실 수학실은 아이들에게 놀이터나 다름없다는데요. 이렇게 놀다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밤새 쉬었던 두뇌도 준비 운동을 하게 되니 아이들에게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1: 조회종 치면은 교실로 바로 가야 된다.
0: 그리고 매일 아침 꼭 해야만 하는 일.
1: 오늘 3교시 수학이지?
8: 네.
1: 너네 신문 만들기 다 끝났지?
8: 네.
1: 근데 한 가족 안 끝난 가족이 있거든. 둘째가 지금, 영훈아, 둘째가 지금 신문 안 냈거든?
5: 네.
1: 그거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엄마 아빠는 영훈이 준비된 상태 잘 체크해가지고 챙겨오세요.
8: 네. 네.
0: 가족이라 불리는 아이들을 챙기고 나면 비로소 수업이 시작됩니다.
1: 자, 91쪽에 보면은
0: 지난 시간 등식과 이항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웠던 아이들. 오늘은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라는데요.
1: 문제 6번 이후의 문제들을 보세요. 식이 있어요, 없어요?
8: 없어요.
1: 활용 문제는 식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줘요. 문제 상황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 상황이 뭘로 바뀌어야 돼?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빠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은 가족 활동을 학습지 도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자, 자식들한테 무조건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 이때 연습판 필요한 가족은 가져가세요. 첫째나 둘째 가져가세요. 연습판 필요한 가족.
0: 아빠, 엄마는 누구고 또 첫째, 둘째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김정난 선생님의 수학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모둠 활동에 있습니다.
3: 가족처럼 끈끈하게 책임감을 가지면서 가는 활동이죠. 실제 본인의 가족처럼. 모둠 활동이라는 틀로 이제 그동안 쭉 해왔을 때는 역할 분담이 되게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끄미는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

0: 뭐 도우미는 계속 도와주는 역할 뭐 이랬는데 그 역할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표현에서는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줄 때도 있고 부모가 힘들 때 혼자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상의 가족의 모습을 수업에 가지고 와서 되게 유기적으로 또는 변화무쌍하게 그 역할을 나눠 갖는 거죠.
1: 모든 학생들은 아빠와 엄마, 자식의 역할이 있고, 한 가족은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족이 되면 일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빠, 엄마가 된 친구들은 자식이 문제를 못풀때 부모로서 도와줘야죠.
2: 40, 40. 그러면 4를 나눠봐. 그치, 11이지. 그러면 X는 11이란 소리잖아. 그치. 가장 작은 수는 11이야. 그 다음에 뭐야? 11 플러스 1이니까. 그치, 12지. 그 다음에
1: 한편, 자식이 된 친구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특별한 새 가족은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요?
0: 초에 가족 구성을 할 때는 아이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단고사 본그 성적을 가지고 제가 아빠를 선정을 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성적 5명을 아빠로 선정을 합니다. 수학을 일단은 잘해야 수학 시간에 아빠는 아빠에 대한 권위를 이 남학생들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남학교라 아빠를 이제 주요 역할로 두는 거예요. 제가 여학교를 갔으면 모계사회로 엄마 역할을 뒀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먼저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나요? 제가 가족을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아빠들은 그 가족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배우자 엄마를 선택해서 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오면요. 아빠랑 엄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고 뒤에 이제 번호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운명의 가족 번호표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1번을 뽑아야 가는 거거든요. 10번 뽑은 애는 이제 남은 부모님을 선택해서 가야 돼서 절망에 쌓여 있죠. 또 부모는 다 엎드려 있어요. 절대 어떤 자식이 찾아올지 흘겨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자식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조심조심 번호 순서대로 엄마 아빠를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운명적으로 가족이 구성이 돼요.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이 될지 어려운 가족이 될지는 가족 구성원의 몫이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 정말 최고의 가족으로 탄생할 수 있고, 스타트는 너무나 수학 잘하는 애들, 뭐 멋진 애들로 구성된 듯 하지만 이 가족이 최고의 가족이 되란 법은 없거든요.
1: 수학 시간의 대부분은 가족 중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0: 합이 50인 네 자연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일단 이런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지수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나?
3: 아니요, 있어요.
0: 있어요?
3: 네.
0: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무수히 많다 했죠. 사람 수만큼 많다 했죠. 시간 많은 사람은 걸어가고 급한 사람은 뛰어가고 KTX 타고, 그지? 가족 활동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자, 자식들한테 무조건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걔네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이를 공유해 주세요.
1: 김정난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특히 강조하는 건 나만의 풀이법입니다.
0: 교과서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예시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한번 그런 예제풀이를 경험하고 나면 계속 그 풀이 방법에 매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기만의 풀이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주고 싶어서 매번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새로운 풀이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격려하는 편이에요.
1: 상황도 성격도 모두 다른 아이들. 아이들은 가족 활동을 통해 과연 나만의 풀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4: 어떻게
2: 이게 더하면 50이잖아. 그러면 1, 2, 3, 4 그거 나오기가 좀 애매해.

0: 해야 돼 생각했거든. 그래서 무조건 10의 자리 숫자가 1이 되어야 4개를 더하면 40이 되잖아. 난다.
1: 진짜 억지 그때니?
0: 뭐가 억지야?
2: 아빠의 무시에 감정이 상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빠의 말을 따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3: 네가 말한 대로 나누면 돼.
1: 진짜?
3: 12.5니까 12.5에서 가장 작은 건 10인데 이게 평균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다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네가 아까 평균값 구했잖아. 아, 이건 미지수가 써놓은 거야.
2: 금세 냉랭해지는 분위기. 평소 엄마의 말투가 불만이었던 아빠는 홀로 반항 중입니다.
1: 수영아, 너는 뭐 알고 있어?
2: 말 안 듣는 자식도 다반사죠.
0: 수영아, 왜 그래?
3: 그거
2: 일단 엄마가 나서서 달래보는데요.
4: 일단 네 개가 연습기 있어.
0: 이걸 풀어야 돼.
2: 나만의 프리법을 찾는 가족 활동이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어버린 건 가족의 일에는 영 무관심한 자식들 때문입니다.
4: 자,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별로도 서로 풀이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지?
5: 네.
4: 자, 나는 내 풀이를 공개하겠다. 자, 테이.
0: 일단 여기에서 11부터 19까지 썼는데 10의 자리 그걸 4개를 쓰면 일단 10의 자리 숫자가 그 1이니까 40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1의 자리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1, 2, 3, 4를 다 더하면 10이 되니까 이거 1이 4개, 10의 자리가 4개 있으면 40 더하기 10은 50이니까 11, 12, 13, 14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4: 태희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아이디어 썼는지 알겠지?
5: 네.
4: 초로 한 거 잠깐 들어보세요. 초로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자 지금 초로는 어떻게 한 거야? 자 1부터 20까지 숫자를 쓴 다음에 찬찬히 4개씩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하다 보면은 1, 2, 3, 4는 당연히 합이 10이니까 50이 되려면 멀지?
5: 네.
4: 그래서 철호가 이렇게 찬찬히 앞에 2개 하더니 좀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어? 50이라고 썼죠, 그죠? 아까 테이랑 비슷한 방법인데 조금 더 철호는 시간과 연필심을 썼죠. 또 다른 방법 한 사람. 이거 말고 난 좀 다른 방법. 야, 병국이 나와보세요.
6: 그냥 50을 4로 나눈 다음에
4: 50을 4로 나눠봤어요.
6: 네, 12.5가 나와서 그냥 12.5를 그냥 12로 대략 12로 한 다음에 12한테 연속되는 자연수니까 12, 12, 13, 14 해봤는데 됐어요.
4: 병국이가 그 네 자연수의 평균값을 구한 거야. 4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다? 12.5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12.5 주변에 있는 어떤 수라는 얘기지?
5: 네.
4: 그럼 12.5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숫자를 썼더니 12와 13이지?
5: 네.
4: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수가 10이라고? 14지? 그랬더니 합이 25에서 얼마가 됐더라? 50이 됐더라. 연속한 네 자연수의 평균을 이용한 거예요. 얼마든지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단시간 내에 많이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방법으로 천천히 가보는 거. 교과서에 없는 풀인데 좀 전에 1부터 20까지 다 써서 4개씩 더하는 아이도 있었잖아요. 전 그것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무기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꾸 틀에 박힌 상황만 연습하다 보면 그걸 안 하게 돼요. 그 틀에 박힌 룰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 저는 이제 그거를 막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뭘 써야 돼? 미지수를 또 사용해야 되겠지요. 네 개의 수 중에 어떤 것을 X로 둬도 상관이 없어. 한번 해결해보세요. 시간 더 필요하면 막내가 얘기하세요. 시간 부족하다고. 시작.
2: 비록 꾸려가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활동이 가져온 교실의 변화는 확실합니다. 부쩍 낮아진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그것인데요.
1: 이제 이항을 할 거예요. 이항을 하면 X는 왼쪽에 그냥 하면 상상은 오른쪽에 3X 9호가 여기로 넘어오면 뺄게요. 마이너스 X 올 45 3 빼기 1은 2X 마지막으로 39 빼면 얼마야?

0: 45, 39 빼면
1: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는 가족 활동. 그러다 보니 아빠는 꼼꼼한 풀이 과정은 기본이요.
0: 근데 이게 3배가 되어야 돼.
1: 자식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설명까지 가족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아빠가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2: 이제 가족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수학이 격차가 큰 과목이거든요. 편차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 아빠 역할을 할 때 그 꼼꼼하게 풀고 하는 게 자기 가족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풀이를 자세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도움을 정말 엄청 받는 거잖아요. 종이 쳐도 가르치고 교실에 가서도 가르치고.
1: 그러다 보니 수학 시간 외에도 가족을 챙기는 건 일상이 됐다는데요.
0: 2호부터 4번까지 있어. 너희 뭐 들어? 이거 일단 급해가지고 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둘이.
2: 아빠가 또 나를 끌고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랑, 내 친구 현민이가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랑 달라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활동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협업이죠. 같이 이제 나누는 거.
1: 매 수업 시간 가족들은 가족 활동지를 통해 열심히 협업한 결과에 따라 칭찬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반별로 가장 열심히 활동한 한 가족을 선정해 최고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데요. 최고의 가족으로 선정됐던 아빠 현민이와 엄마 준모, 그리고 첫째 지연이와 둘째 승민이까지. 이들은 어떻게 최고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3: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고, 학점을 하기 전에 문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해주고, 애들이 가끔 실수하거나 좀 숙제 하기 싫어할 때나 그럴 때도 조금 있었는데 좀 다독여주고 했어요.
1: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현민이는 어떤 아빠였을까요?
4: 잘생겼어요.
5: 와, 뭔가 만능이었어요. 이거를 이걸 숙제 있는 것도 다 기억하고 어느 정도 알아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켜주는 것 같아요.
6: 밖에선 스포츠는 못하지만 안에서는 최고다.
1: 사실 이 가족의 엄마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더 중요한 친구였는데요.
6: 저는 공부를 못해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이제 알람처럼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5: 자상했어요. 화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이거 하자.
3: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서 되게 편했고, 설명해 주실 때 잘 듣고 바로 습득해서 너무 좋았어요.
4: 엄마랑 저가 많이 싸웠는데 그럴 때 엄마가 저한테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가족 분위기에 망치지 않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1: 평소 부끄러움이 많은 지연이도 가족 내에서는 든든한 첫째였다고 합니다.
4: 저는 잘한 점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아빠를 보고 열심히 해서 최고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 엄마하고 저는 그렇게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그 첫째는 계속 이렇게 자기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3: 지금 가족에서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약간 설명을 약간 안 들려가지고 조금 힘든데, 지금 지원이 같은 첫째 있으면은 한 번 더 최고의 가족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교 만점 승민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였죠.
5: 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가고 반항도 안 하고, 좀 힘들어도 한 번만 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수학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3: 승민이가 이 가족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한 게 느껴졌고, 수업 종이 쳐서 수업이 끝나도 끝까지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4: 제가 숙제를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도 저를 계속 저한테 숙제를 강조하면서 숙제하라고 해서 때로는 첫째 같기도 했어요.
6: 우리 둘째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엄마가 둘째를 알려줘야 되는데 둘째가 엄마를 많이 알려줘서 많이 편했어요.

0: 저 가족은 첫 번째는 아빠의 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보다시피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알려주는 때나 이럴 때 거부반응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걸 묻는데도 짜증을 안 내고 종치구도 항상 남아서 그 가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상태로 교실을 아빠가 안 보냈어요. 또 그 엄마의 역할한 친구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인데, 그 첫째나 둘째가 엄마가 못 풀고 그걸 못 도와준다고 구박을 안 해요. 오히려 첫째, 둘째가 엄마를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런 이제 가족 역할을 잘 이해하고 갔던 것 같고.
1: 하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가족의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2: X를 풀기 위해서는 그걸 서로 이양시켜줘야 되지, 같은 면에. 그래서 이미 얘는...
1: 아빠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아까부터 둘째는 묵묵부답, 반응이 없는데요.
2: 그럼 그 다음 수는 뭘 것 같아요?
1: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둘째에게 질문을 던지는 아빠. 하지만 기껏 돌아온 건 모른다는 대답뿐. 아빠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2: 가장 작은 수가 많이 잘하고 치죠.
1: 같은 질문만 벌써 몇 번째. 둘째 입에서 나오는 건 대답 대신 하품뿐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째는 아예 귀까지 막아버렸습니다.
3: 이미 다 끝났잖아. 얼마 안 되잖아.
1: 게다가 반항기 가득 말대꾸까지. 이쯤 되면 참고 있던 아빠와 엄마도 더 이상 가족을 끌고 갈 이유가 없겠죠.
3: 안 쓰고 푸는 거잖아.
1: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 회의입니다. 그날 오후 한가 후 수학실로 다시 모인 가족. 대체 이 가족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2: 힘들었던 게 있어. 몇 가지는 너가 내가 알려줬지. 알려줬는데 너는 그거를 약간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막 되게 열정적으로 듣지도 않았고, 그걸 귀찮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안 알려주는데 그럼 널 안 알려준다고 너는 뭘 하니까 난 그게 좀 힘들었어.
4: 일단 너가 내가 숙제를 안 하고 계속 밤만 내고 그래서 짜증나서 다른 가족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너는 그 가족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계속 짜증나는 거라서.
2: 솔직히 우리가 여기 이 교실에서만 너를 챙기는 게 아니잖아. 밖에서 맨날 진우가 숙제했어? 숙제했어? 오늘 쌓인 거 알았어? 이렇게 말을 했지. 근데 너는 그 쉬는 시간에 그 숙제를 안 하고 다른 친구랑 놀았잖아. 네가 할 거 안 하고.
1: 가족에 대한 성의가 없는 둘째를 책임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늘 화가 나 있는 아빠와, 조금 느리고 더딘 본인을 자꾸 재촉하고 다그치는 아빠가 서운한 둘째. 이 가족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정란 선생님은 가족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항상 권유합니다.
5: 인성은 영원이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서도 영원히 못 알아들 때가 있잖아.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친절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2: 너한테 어떻게 그랬어?
5: 명훈아, 너는 민성이가 한번 설명해줄 때 한 번만이라도 딱 귀 기울여가지고 한 번만 딱 들어주면 너도 이해하고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0: 뭐 3, 4월에 엄청 가족회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가족회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자식이 문제다, 자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가출하겠다, 옆집 엄마 아빠가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중간에 가족을 해체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가족이 해체돼가지고 다른 가족하고 만나야 될 때는 전체 가족에 영향을 주잖아요. 가족 그 재구성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거, 참는 거죠. 이 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배려해줘야 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말투라면 말투. 그리고 이제 얘한테 너무 높은 기대라면 기대를 좀 낮추는 거. 결국은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0: 김정란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학 공부 팁은 바로 복습.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해 듣는 선행과 달리 온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복습이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적이라는데요.
1: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어요. 지금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 지금 네 자연수의 합이 얼마일 때, 세 자연수의 합이 얼마일 때 숫자를 안 줬죠. 100, 뭐 150, 200 뭐든 좋습니다. 가족이 정하세요. 하나의 숫자를. 그런 다음에 풀이는 엄마하고 첫째는 반드시 미지수를 사용하세요. 아빠하고 둘째는 미지수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오세요.
0: 복습 문제는 주로 교과서에 실린 난이도 중화 수준의 문제들.
1: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복습을 한다면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양도 부담되지 않게 혼자서 충분히 집중한다면 30분 전으로 끝낼 수 있는 복습 문제를 줘요.
0: 이 같은 가족활동 문제가 의무라면 선택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개별 문제도 선생님은 늘 함께 제시합니다.
1: 개별 과제는 최고의 개인에 도전할 사람만 풀어오면 되지. 네. 95쪽 7번에 황윤석 나오죠? 네. 황윤석의 이수 신편이라는 수학책에 이 7번 문제가 실려 있어요. 최고의 개인 도전자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황윤석 수학자의 이수 신편, 그 중에서 스님 만두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찾아오시면 됩니다.
0: 개별 과제의 흥미를 보이는 철원은 사실 최고의 개인으로 선정됐던 실력자이기도 한데요. 개별 문제는 철아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늘 도전하고 싶은 과제이기도 하죠.
2: 선생님이 개별 과제를 내주셔서 수학책에 있는 수학자들을 찾았는데 데카르트, 유클리드, 아즈카라, 피보나치, 디오판토스, 파비루스, 황윤석 총 7명을 찾았습니다.
3: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 아는 사실에 대해 성취감과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1: 개별 과제는 이런 수학에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과제 집중력이 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월에 진행한 것 중에는 이제 1m는 어떻게 정해진 단위일까요? 1m란 단위는 누가 정한 걸까요? 또 1g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또 1도씨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이런 거를 계속 시리즈로 그거는 혼자 그냥 성의껏 해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는 거고.
0: 가족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김정란 선생님. 가족을 이루고 지켜나가면서 아이들은 오늘도 서로 돕고 따르며 협동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1: 가족 활동의 목적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거죠. 가장 예민한 이 사춘기에 좀 더 관계에 유연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더불어 뭐 수학적 성과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저 스스로에게는 아이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제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되는 거고요.
0: 험난한 수학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줄 새 가족의 탄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최고는 아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가족 모두가 성장해 나가는 행복한 수학 시간. 그것이 바로 김정란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40만원.
1: 010-땡땡땡땡땡땡땡.
0: 예약 받습니다. 완료.
2: 포도 싸게 팔아요. 3kg 2만원. 어?

0: 여보세요? 네? 포도요? 포도 안 팔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 잘못 거시했어요. 이상한 전화가 오래. 여보세요? 아니, 포도 안 판다니까요. 호빵이 호떡이, 너 또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쳤지? 엄마 많이 화나신 것 같지?
1: 그러게. 그런데
0: 너무 재밌다.
2: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니들 또 장난치다가 쫓겨났지?
0: 삼촌,
2: 이 장난도 말이에요, 이 똑똑하게 쳐야 돼. 삼촌이 알려줄까?
0: 우와, 네, 네, 알려주세요.
2: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3: 여보세요?
4: 아, 예. 그 중화반점이지요. 여기 짜장면 하나 배달해 주시고 탕수육, 군만두, 할부채, 잡채밥
2: 서비스를 주세요.
3: 아, 장난도라도.
5: 여보세요.
2: 아흥 부하기가 막혀. 흥부하기가 막혀.
1: 삼촌, 요새 전화 걸면 번호 다 뜨거든요.
0: 번호 다 뜨거든요.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부류 등의 형으로 처벌한다.
1: 함부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고요.
0: 안 돼요.
2: 아, 그래. 그럼 다른 장난 치면 되지. 따라와.
6: 내가 벨을 누르면 바로 계단으로 튀는 거야. 알겠지?
1: 삼촌, 베이티는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장난을 쳐요. 그러다 경찰서 가요.
2: 장난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구나.
1: 아니, 삼촌,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니까요.
0: 삼촌, 그런 장난 말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재밌는 장난 없어요?
2: 귀여운 장난? 아, 있지!

0: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아, 얘들아, 이거 다시 이형 치면 되는데. 내일 또 와.
2: 삼촌, 좋아하는 친구한테 쳤던 장난이죠?
3: 고백할 용기는 없고 말은 걸고 싶었죠?
2: 근데 차였죠?
0: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상대하지 말고 가자. 상대하지 말고 가자.
1: 니들 진짜 너무해.
3: 아무래도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지.
2: 응, 누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러 가자.
3: 그래, 가자.
2: 가자.
3: 키가 많이 컸네.
2: 누나도 우유 많이 먹으면 클 거야. 몇 리터? 진짜 몰라.
4: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지원이, 은율이, 서진이와 놀아볼게요. 첫 번째 놀이는 눈 가리고 숟가락으로 공주끼.
5: 자, 게임 가볼게요. 시작!
4: 놀이 끝! 서진이가 가장 많이 담아서 승! 자, 그럼 다음 놀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놀이는 숟가락으로 공 옮기기.
5: 게임 준비! 시작!
4: 지금처럼 숟가락을 입에 물고 공을 옮겨서 종이컵 위에 올리면 끝!
6: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잘해줄게! 힘내라! 힘내라!
7: 이겨라! 이겨라! 누가 이기는 거야! 힘내라!
4: 서진이 승. 재밌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 만나요. 안녕.
8: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9: 오, 됐다 됐다 됐다.
3: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우린 너무 바빴던 거 있지?
8: 인기 있는 숙명이랄까. 호미님, 호빵이가 너무. No.

0: 보고 싶었잖아.
1: 어머나, 곰이야.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자기들의 고민을 탈탈 털어볼까?
0: 너희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를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2: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도 바로 열어볼게. 이 고민 뭔가 공감가는데 읽어볼까?
0: 화장실에 있다가 친구들이 나에게 험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예쁜 척을 하는 것 같대요. 너무 속상해요. 어떡하면 좋죠?
1: 일단 이리 와. 안아줘. 너무 속상했겠다, 우리 자기. 이건 우리도 너무 많이 겪어본 일이잖니. 화장실, 교실, 급식실, 침실, 거실, 욕실. 난 안 들어본 곳이 없어.
0: 그 정도면 호빵이 너가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니?
1: 조용. 식이 질투를 받는 건 역시 인기인의 숙명이랄까?
3: 그런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기랑 우리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냐. 그냥 막 예쁘게 태

0: 잊어버리셨지. 혀 어디다 두고 왔니?
1: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험담을 들었을 때 싸운다. 똑같이 험담을 한다. 노노노. 그건 하수나 하는 거지. 그럴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험담은 칭찬으로 받아쳐야 해.
0: 응? 험담에는 칭찬을 하는데 왜 눈에 눈은 이해는 이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조용! 험담한 친구를 만나면 칭찬을 해주자. 예를 들어볼까? 연기하는 거야?
0: 상황극?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호빵이 너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겠지?
1: 뭔 소리야 연기인데.
0: 엄마 호빵이 걔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 머리 봤어? 왜 안 갈래? 웬일이니? 그런 것도 원래 7살이 졸업하는 거 아니야?
1: 저 호미야.
0: 정말 옷 입은 것 좀 봐. 원피스 웬일이니?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려가지고 먼저 그냥 별로잖니.
2: 호미야!
0: 호빵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1: 호미야, 넌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세심하고 정확하니? 항상 나를 그렇게 지켜봤던 거야?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니 감동이잖니. 나도 요즘 스타일에 고민이 많았거든. 호미 너의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이 펄럭이는 원 말고 나한테 어울리는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너처럼 남한테 관심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면 나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랑 머리를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 거기다가 호미야, 얘 팔 근육은 왜 또 이렇게 좋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근수죠? 운동하는 거 아니지? 너 나 몰래 운동해? 어머 잠깐만, 이 삼두 뭐야? 회전근개 웬일이니? 이거 타고난 거야. 이거 소도 때려잡겄네. 너가 오태가 남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0: 내가 잘못했어.
1: 어머 무슨 소리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너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0: 아니 그냥 나는 너가 어울리는 걸 좀 입었으면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주말에 쇼핑 갈까? 나도 네 친구인 게 너무너무 좋아.
1: 좋아. 이렇게 네가 내 험담을 해도 나는 너의 장점만 보여.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질 거야.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내 편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3: 스타의 자세.
0: 그럼 오늘도
3: 고민 해결.
0: 잠깐 너도 고민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가위바위보.
1: 가위바위보 왕국. 가위바위보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날이 되면 다시 왕을 뽑아야 합니다.
2: 친구끼리 무슨 왕이야?
1: 뭐래, 재밌겠는데. 빨리 해보자.
0: 가위바위보!
1: 그래, 오늘은 내가 왕이다! 오늘 이 그늘은 나만 쓴다. 더우면 나한테 잘 보이든가.
2: 가위바위보! 내가 왕이다! 비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3: 배고파.
2: 가위바위보!
4: 내가 왕이다!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너 신발 예쁘니까 내놔. 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5: 나도. 일로 와봐.
2: 야, 어떡해.
6: 큰일 난 거 아니야?
4: 그래도, 그래도 별일이야, 있으려고.
1: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군요.
2: 가서 좀 말려봐.
1: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도와줄 거야.
8: 나는 그냥 같이 맞을 거 같아.
9: 찐친이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7: 응.
9: 근데 찐친이든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든 왕이 있잖아. 왕에 대한 무서움은 약간 똑같을 텐데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그 찐친을 도와줄 거야?
7: 진짜 찐친이면 대놓고 빠샤!
10: 혼자서는 못하겠지.
9: 왜? 2대2야.
10: 걔는 왕이고 난 쫄병인데 뭐.
7: 그럼 빵들 왕이지만 체력은 더 높을 수도 있지.
10: 그렇지.
7: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0: 근데 무서운 거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모르는 사람을 구해낸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안 구해주지 않을까?
9: 아, 피하려고 하지, 그 자리를. 왜냐면은 나도 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10: 내가 방금 35,824만 2,787개의 미래를 봤거든? 근데 이길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9: 정답!
11: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여, 보니까. 내가 뭔가 그때처럼 놀림 받을 것 같고 그 걔처럼 똑같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동안 아예 하인 취급받을 것 같고 그럴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 날 도와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홀로 있었던 느낌이었어.
9: 내가 만약에 도와주면은 저 친구처럼 똑같이 나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진짜 정말 대단한 친구.
7: 그치, 거의.

0: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 근데
1: 봐봐.
0: 그런 보장은 없지.
2: 나 혼자 구해줬으면은 걔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타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거지.
0: 근데 나였으면은 약간 혁명 같은 걸 일으킬 때 사람들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가잖아.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모두 합세해서 가서 도와줄 수도
1: 나도
0: 있어.
1: 동의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3: 나는 근데 좀 반반인데, 그 같이 가면은 하고 같이 안 가면 안 해.
2: 나는 쫄병이야. 그러니까 체스라고 치면은
1: 폰?
2: 왕이 우리 팀 퀸을 잡아놓고 지금 나는 폰인 거야. 나는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나는 할수 있는 게 아예 없어.
0: 형 앞으로 간다 쳐도 뭐 다른 거에 의해 잡히겠지, 무언가에 의해.
4: 내가 한두 칸밖에 못 가더라도 그 다른 친구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주면 그래도 적어도 열 칸이라도 갈수 있지 않을까?
0: 뒤에서 누군가 지켜준다면
4: 이렇게 딱 동그랗게 이렇게 말고 중간에
5: 뒤에서 일단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너 나를 구해주러 온 거야? 아니 나도 갇혔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
3: 아니요.
0: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
1: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2: 의도의 문제 아니야? 의도의 문제? 진짜 나쁜 그냥 악의 마음으로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건 그건 나쁜 거지.
1: 뭐 악의로 안 도와준 게 아니니까 내 힘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3: 인간.
6: 모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4: 도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은 서운했던 얘기를 들어주든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최소한의 노력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라면,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
0: 내가 직접 그 가해자를 내가 바꿀 순 없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
1: 내 생각에는 C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심부름 시키고 자기가 할수 있는데도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시키니까.
2: A가 근원 아니야? 나비 효과 알지?
6: 알지.
2: 솔직히 A는 그렇다 보니까 아 제가 혼자 군인을 독차지해? 그럼 나도 음식 독차지해 하고 음식을 독차지하고 그 다음 또 B 다음 아니 C 다음에 왕도 걔를 위해서 또더 강한 일을 하고 또 강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딜레마가 되면서 점점 세지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나쁜 마음들이.
3: 근데 지금까지 A, B, C 나죠.
2: 응. 그러니까 점점 세진다 이거지.
1: 근데 사실 A는 그늘을 차지했잖아. 그늘 차지하는 건뭐 상관없어. 근데 B는 음식을 가져왔어.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오늘 음식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많이 먹는 사람도 그렇고.
4: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덧붙여서 약간 좀더 보고 있는 방관자들이 좀더 약간 헷갈리게 한다? 그 쟤도 뭐 저렇게 동조하니까 나도 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D가 제일 잘못했다 생각해.
0: 나였으면 조금 친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타협을 하듯이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 너한테도 이런 걸 조금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2: 음식! 하루 굶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질 바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지자.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 호랑이는 짖지 않아. 최상의 포식자들은 짖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강하니까. 강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야. 내 치아와는 지죠. 자신이 강하다는 걸 인정시키고 싶으니까. 그것처럼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들이야.
1: 근데 나였으면은 일단 자존심보단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왕님 제발 음식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심구심 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뭐야?
7: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초콜릿 마을이나 아니면은 난쟁이 마을 같은 행복한 마을이 될 것 같아. 아이 뽀로로 마을처럼.
1: 아바타
0: 서로 행복하게.
2: 나랑 게임 한번 할래?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0: 날씨는 선선하고 바람은 살랑살랑 단풍 놀이 가야지. 어? 뭐지? 어? 이게 뭐야? 저리가! 이걸 어쩌면 좋지? 버려버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물렸을 때 대처법까지 같이 알아볼까요?
1: 저분들 산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하하, 향수도 뿌리고 오, 또 달콤한 과일도 준비하죠. 자, 이렇게 산에 가는데 강렬한 향수 냄새,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은 벌이 달려듭니다. 벌을 쫓으려고 하지만 저런, 벌에 쏘였어요. 자,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빼도 될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독이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벌침을 뺄 때는 신용카드처럼 얇고 평평한 물건으로 벌침을 밀어내듯 살살 긁어주세요. 벌침이 빠졌으면 다음은 비누와 물로 상처 부위를 살살 씻어주시고 얼음팩을 올려 붓기를 가라앉히면 더 좋겠죠? 자, 모두 벌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0: 이제 벌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그럼 계속 단풍 놀이를 가볼까? 저 단풍은 노란색. 저기 큰 털뭉치가 움직이네. 설마 아니겠지? 진짜 멧돼지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1: 빨간 모자 아저씨가 산에 가고 있는데요. 저런, 왜 멧돼지예요?

0: 돼지를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면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할 수 있어요. 뒤돌아서 도망을 치면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 쫓아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멧돼지를 만나볼까요? 하! 왜? 네, 빨간 모자 아저씨, 멧돼지를 똑바로 쳐다보죠. 이제 천천히 뒷걸음 쳐서 멧돼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네요.
1: 맞지? 오, 분명히 숨네요.
0: 자, 멧돼지가 그냥 가버리죠. 잘했습니다. 박수. 여러분도 멧돼지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해보세요.
2: 우리 모두 벌을 만났을 때와 멧돼지를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떠올려서 안전하게 단풍놀이를 즐겨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몽박사. 바나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0: 다녀올게.
3: 모냥,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냥? 내가 왜 여기?
3: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냥?
3: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3: 모냥,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도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3: 그런 건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3: 그렇지.
4: 싫어.
3: 어,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3: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이게 뭐냐?
3: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일 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3: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4: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냥?
1: 꽉꽉. 얘가 길을 잃은.

0: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1: 정말 모르나 봐.
2: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0: 다른 데로 가보자.
3: 여기도 안 보이네.
4: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5: 얘들아.
6: 두목님.
5: 여기 있었구나.
3: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5: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3: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4: 한 건?
2: 두목님,
3: 명령을 내려주세요.
5: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치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7: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5: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4: 맛있겠다.
5: 그럼 먹어봐야지. 릴리리. 야!
8: 어? 뭐야? 이게 어떻게?
5: 게? 릴리리. 야!
8: 어? 뭐야?
9: 야! 어디 가? 잡았다!
8: 에이, 어떻게 된 거야?
7: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3: 어? 두목님 얼굴이
1: 무서워.
5: 릴리리.
8: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더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어?
5: 올라타?
3: 네!
5: 가자!
3: 오, 예!
9: 안 돼! 거기서!
5: 잡아보셔!
4: 맛있다!
10: 어? 나타났어! 저쪽이다!

0: 뭐가 이렇게 맛있냐?
1: 이건 뭐지?
2: 저거
3: UFO다!
2: 자동차 같은데?
4: 마법 반응이야. 얼레리오!
5: 꿀레리오!
3: 어? 문양이다!
4: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아라리오! 문양! 엄살 떨지 말고 나와!
5: 이반!
6: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러면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공격이다! 알아뉴! 차! 야! 포기해! 아차!

0: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1: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2: 응?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3: 겁먹지 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2: 어?
4: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0: 바람이요!
2: 방어막이! 맞아봐! 얼레리요!
1: 골레리요! 오래 못 버티겠어!
0: 아리아리! 하라리요!
2: 보냈어. 그래 봤자다. 밀리야.
0: 아라리요.
1: 저게 뭐야?
3: 아휴, 뭐야?
1: 제법이잖아.
0: 또 놓쳤네.
3: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M-S-G-O-B-A.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띵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

0: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0: 배고픈데. 어, 다 된 것 같다.
1: 라면, 라면.
2: 잘 먹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잘 먹겠습니다.
5: 잘 먹겠습니다.
6: 맛있다. 맞다,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또 아이템 좀 아이디어를 내야 돼. 뭐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7: 아, 아이템을
6: 좀 생각한 거.
7: 직접 내는 거야? 삼돌이가?
6: 우리 직접 내.
8: 그럼요. 하늘을 날.
7: 하늘 날. 근데 내가 형한테 얘기했잖아. 형 그거 하라고.
9: 옥산에서 풍산을 한 진짜.

0: 냈어요.
1: 만 개 정도 해가지고.
0: 아이들 냈는데.
2: 내가 냈는데. 이미 냈지.
0: 이거 다
3: 냈어. 이제 다 냈어. 멧돼지랑 실을 만지.
2: 멧돼지랑 실을. 죽고 싶어. 죽을 수도 있어. 사람 목숨이 달린 거야, 그거는.
0: 라면을 일단 먼저 두 대로 하는 거 어때? 라면?
1: 라면?
0: 라면.
3: 아, 지금 먹는 거?
4: 라면 먹고 있어서.
0: 라면을. 근데 라면 어떻게 먹어요? 과학적으로 잘 끓이지? 이런 거.
3: 라면으로 분량이 나올까?
4: 라면 먹고 있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지?
0: 맛있어. 시중에 파는 라면을 우리가 끓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거야. 비주얼적인 것까지 어떻게.
3: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딱 똑같이 만들자고요.
0: 괜찮지 않아?
1: 좋아요.
0: 퀘스트. 라면을 아유. 똑같이 만들어 봐요. 콜! 하나, 둘, 셋. 우리는 쌍사 큐. 오늘의 퀘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라입니다. 와. 자, 라면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5: 저는 스프라고 생각합니다.
0: 스프?
5: 네.
4: 저는 면발이라고 생각합니다.
0: 면발. 그쵸,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자, 이제 스프를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또 면발을 만들 때 어떤, 비율로 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5: 네.
0: 저희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5: 기대해주세요.
0: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라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5: 네.
0: 이제 A사, B사, C사의 라면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5: 그러면 먼저 A사를 꺼낸 거예요?
0: 꺼내보세요.
5: 와.
0: 오, 네모나네.
5: 여기다 넣으면 돼요?
0: 네, 거기다 딱 이렇게 놔주시고. 네. 또 스프도 이렇게 놔주시고. 자, 이제 B사. 비사 라면은 동그래요.
5: 동글동글하네요.
0: 오. 그리고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
5: 얘가 더 늘었네요.
4: 이 회사도
0: 동그래. 오, 동그라네. 면이 조금 제일, 얇다.
4: 제일 노란 거 같잖아요.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무게를 한번 재어볼까? A사부터 한번 중량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하겠습니다.
0: 자, 눌러주시고.
5: 눌러줘.
0: 자. 오, 111g. 그러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4: 111.6.
0: 지름, 가로세로.
4: 지름이나 가로세로 이런 걸 먼저 재보는 게 어때요?

0: 근데 이게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몇
1: 아,
0: 가닥?
1: 면발이? 면이
0: 면발이 하나가 일자로 해서 뭉쳐놓은 건지.
1: 아, 그게 근데
0: 약간
1: 궁금하긴 하다. 궁금하긴 한데 약간.
0: 만약에 나눠져 있으면 붙이고 이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일자로 쭉 펴가지고 이게 몇 미터이고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2: 좋네.
0: 해봅시다.
2: 그렇게 괜찮다. 근데 좀 엉뚱하긴 한데.
0: 그럼 면을 한번 삶아볼까?
1: 오케이.
0: 오케이.
1: 그러면은 삶아보자.
0: 삶읍시다.

0: 이제
1: 붙여보자.
0: 우리가 직접.
2: 아 이거 너무
0: 이 쪽새끼를 이용해서
3: 황당하다.
0: 저희가 직접 예 네. 저희가 직접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쭉
1: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0: 자 지읍시다. 이제는 진짜 엉뚱하고 신기한 걸 하다가 진짜 라면을
1: 만들어 볼 줄이야.
0: 직접 난 만드는 거는
1: 까지 괜찮았는데
0: 이거 너 아이디어잖아. 이거 지금 너가 이거 지금 이어붙여보자고 한 것도 너 생각이잖아. 건이는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
4: 고차원의 아이야.
0: 오케이.
1: 괜찮은 것 같아.
0: 네.
1: 한번
0: 라면을 붙여봅시다.
1: 와.
0: 아 이게 한 가닥이 아니었어. 이게 한 몇 가닥으로 이어 되어 있는 건데 한 가닥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치? 그치.
1: 오 그래.
0: 아 이만한 길이구나.
1: 자 일단 붙이자.
0: 참 이걸 또 이렇게 거기 첫 끝에.
1: 와 이게 하나 드디어 붙였나요?
3: 이게 한 가닥이에요.
0: 어 진짜? 이거 넘겠는데?
1: 그니까
0: 충분히 넘겠는데? 설마했다 설마.
1: 대박이다.
0: 이거 엄청 길겠는데? 이어 붙여놓으면? 이거 지금 여기서 모자랄 것 같아. 이미 거의 끝났어.
3: 솔직히 지금 제가
0: 11개
3: 말실수를 한 것 같은?
0: 그러니까 빨리 네가 다 붙여.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이거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3: 밖에 나가야 돼.
0: 나가자.

0: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유, 얼굴 피가 안 통해. 에이, 진짜.
1: 저 좀 앉아있어요. 저 올려도 한참 걸었어.
0: 야, 지금 실시간이었어. 지금 빨리 여기 와서 빨리
2: 실시간으로 하세요. 실시간
0: 라면 부치라고. 라면 바꿔. 너 실시간 없어. 빨리 라면 부쳐.
3: 빨리 부칠게요.

0: 와 진짜 내가 살다 진짜 라면을 일자로 불어보기를
1: 살다가 불러줘요
0: 살다가 와 이제 끝까지 갔어 끝까지
1: 간다 진짜 이거 어우 그 가닥수를 어떻게
0: 끝 자 라면 한 줄로 이어붙이기 성공

0: 라면 한 개에 10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48m 정도가 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닥이.
1: 라면이 살찌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0: 이제 우리가 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1: 알아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성분표?
0: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밀가루, 소맥분, 그리고 전분.
1: 그리고 뭐.
2: 이거 뭐.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0: 뭔가 이런 거를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2: 그러면은 좀 검색을 해보자, 일단.
3: 대한민국의
0: 라면 같은 게.
3: 최초 수제 라면.
2: 그러면은 우리도 배울 수 있겠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EBS 사이언스타 Q라는 팀인데요.
4: 예.
0: 라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4: 기본적으로.
0: 네네.
4: 밀가루 한 80%에?
0: 아, 네. 아.
4: 밀가루
0: 네, 밀가루 80%에.
4: 그럼 뭐 전분 한 20%?
0: 아, 전분 20%.
4: 네. 그리고 뭐, 계란?
0: 계란.

0: 혹시 그러면은 면을 어떻게 뽑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시중에는 그 라면을 뽑는 재면 기계 자체가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사장님께서도 그러면 그 기계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 중이신 거예요?
1: 그렇죠.
0: 아, 대단하시다.
2: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같은 양이라도 직선면보다 꼬불꼬불한 면의 부피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작은 봉지에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또 직선면보다 꼬불꼬불 엉킨 면이 충격에 훨씬 더 강해서 떨어뜨려도 덜 부서져요. 라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면을 기름에 튀겨 건조시키는데 이때도 꼬불꼬불한 면이 직선면보다 기름을 빨리 흡수해 수분을 잘 증발시켜요. 물론 라면을 끓일 때도 뜨거운 물과 닿는 표면의 면적이 직선면보다 꼬불꼬불한 면이 더 넓기 때문에 면을 더 빨리 고르게 익힐 수 있죠.

0: 스프의 평균은 12g. 12g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 네. 또 프레이크 건더기는 한 4g. 4g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
1: 고춧가루 이런 거? 멸치가루.
0: 멸치가루? 나는 뭔가 해물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A사는 좀 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쇠고기 육수 분말이 들어있네.
2: 건당근. 막 미역 줄기? 다시마인 것 같고, 파도 있고.
0: 프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근이나 양파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다져서 그거를 좀 건조시키면 되지 않을까?
2: 건조기로 건조시켜가지고.
0: 그럼 그건 쉬울 것 같은데.
2: 그럼 라면이 완성되겠죠.
0: 그리고 건조식품 같은 것도 많이 판단 말이지.
2: 그럼 일단 재료를 구하러
0: 갈까?
2: 장을 보러 갑시다.
0: 와, 마트. 마트 오면은 신나잖아.
2: 신나죠.
0: 오랜만이다, 우리 마트.
2: 약간 보는 맛.
0: 그러니까. 우리 면 만들 재료부터 사러 가자.

0: 이제 흩어져서 각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레시피로 거기에 맞는 재료를 한번 네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좋아요.
0: 육포 괜찮지 않아요? 여기 딱 육포 있는데 육포 넣으면은 육포가 어차피 말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표고칩 진짜 중요해요. 어 잠깐만 카레라면으로 바꿀까? 좀 특별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카레라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2: 이 황태채인가? 소새우하고 멸치 또 있어야겠죠? 가스 오브 씨를 뿌려 먹을 거예요.
1: 이게 찾던 치킨 스톡인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정도 살게요. 그다음에 동그란 소시지를 사서 이걸 얇게 잘라가지고 건조해서 넣겠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닭가슴살을 건조해 놓은 것 같아요.
0: 하나, 둘, 셋, 뿌리는
3: 사연사 큐!
0: 최고의 라면 비결! 자, 오늘의 게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네. 우리가 일단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일단 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면에 들어갈 재료들을 소개해 주시죠.
2: 네, 일단 먼저 라면을 만들기 위해 주성분이 밀가루라고 이렇게 전분이 있는데요. 밀가루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뭐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네요.
4: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면 끈적끈적하면서 쭉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물과 만나 뭉치면서 그물 구조의 글루텐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이나 빵을 먹으면 탱글탱글하면서도 쫄깃한 느낌이 나는 거죠.

0: 자, 지금부터 제가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종이컵으로 4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밀가루를 이렇게 4컵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분가루를 1컵 넣습니다. 계란을 하나 다 통째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1컵 반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물은 반죽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반죽이 다 되면은 이제 이거를 랩에다 싸서 이제 40분 동안 냉장고에 넣고 숙성을 시키면 돼요. 자, 이제 라면에 되게 중요한 스프를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어떤 맛의 스프를 만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아까 좀 시원칼칼한 해물 맛에 바닷가에 온 듯한 그런 스프를 만들 겁니다.
2: 저는 일단 닭의 맛을 주로 낼 예정인데
1: 닭의 맛과
2: 그 플러스 약간 매콤한 맛을 추가한 그런 매콤한 닭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0: 저는 일단 그 쇠고기 그런 쇠고기 맛을 내면서 특별히 카레 라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바로?
1: 네.
2: 오, 맛있어?
0: 맛있다. 아무래도 새우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새우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2: 나쁘지 않은데?
1: 1등이다.
0: 저희가 이제 후레이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야채를 좀 썰고 또 이제 뭐 햄도 썰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또 말려야 돼요.
1: 말려야 돼요?
0: 건조시켜서 이제 후레이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0: 있어요.
1: 자, 어, 왔네요, 왔네요. 와우.
2: 진짜 맛있다.
1: 자, 그러면 이거를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겠죠?
3: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1: 네.
0: 분량을 또 재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짠!
2: 포장하겠던 선수.
3: 준비를 했죠. 짜잔. 저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0: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자, 권위부터 중량 재서 넣어주세요.
4: 12.
0: 오케이.
3: 오케이.

0: 자, 이렇게 해서 스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숙성을 시켜놨던 반죽을 꺼내서 이제 면을 만듭시다. 과연? 오! 오! 좀 이렇게, 오! 어, 아까보다 좀 되게 단단해진 것 같은데? 과연 반죽이 잘 됐을지, 숙성이. 오! 오, 되게 쫄깃해졌어. 오, 오. 확실히 숙성을 하니까.
1: 잠깐만, 절대 안 끊어져요.
0: 오! 오! 대박!
2: 우와!
0: 오!
2: 오, 곧 끊어질 것 같은데.
0: 오, 잠깐만.
2: 끊어진...
3: 이 정도로, 여러분.
1: 네, 탄력성이 대단하다고요.
0: 대박인데?
2: 이거, 어.
0: 손으로 하실 거예요?
1: 네, 저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했던 방법으로. 아.
0: 그럼 우리는 편하게 기계를 사용해서 면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망이로 얇게 얇게 만들어줍니다. 자.
3: 지금?
0: 해주세요.
3: 과연 면발이 나올 거야?
0: 태지.
3: 오.
0: 태지, 태지.
3: 네, 약간 또띠아. 또띠아에 쓰이는 그런 거 같아.
0: 오, 되게 신기하다. 우와. 대박. 됐다, 됐다.
3: 어떻게 나와?
0: 야, 완성됐어, 완성됐어.
1: 내가 좀 총알 넣는 것 같아요.
0: 와, 라면 우와. 끝났어. 나는 라면 완성인데, 이거 완전?
3: 근데 이게 라면이라고 하기에는 뽀슬뽀슬한 그런 게 없는데?
0: 그런가? 근데 이거를 튀기면 되지 않을까?
3: 튀긴다고 꼽

0: 지는 게 아니라 약간 모양을 만들어 놓고 튀겨야 되지 않나?
1: 그치. 그러려면은 이거를 꼬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꼽지? 이건 아무래도 너무 얇기 때문에 묶으면 분명히 끊어질 테고.
0: 맞아요.
1: 어? 이거 되나? 오!
0: 와, 괜히 이거를 칼로 그러니까 이렇게
2: 하고 우와. 이렇게 해서 저는 머리를 닦는 것처럼.
1: 아, 머리를 딴다고? 아.
2: 왜냐면 라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1: 이렇게 꼬는 거지.
0: 이렇게 꼬아서. 꼰다고?
1: 이거를 한 100, 한 100젓가락 정도 해가지고.

0: 뭔가 주방법다 별로인 것 같은데.
1: 왜?
2: 얼마나 진짜 잘하나 보자, 형.
0: 아, 아니면은 뜨개질을 면으로 뜨개질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1: 면으로 어떻게 뜨개질해? 이거 안 저게 안 되지 않을까? 하다가 끊어지지 않을까?
0: 좀 두껍게 만들면 안 끊어질 수도 있잖아.

0: 오, 잘하고 있네.
1: 와, 봐봐. 대박, 대박.
2: 잘하신다.
3: 자.
0: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네, 면을 완성했습니다. 와, 진짜 각자. 어, 되게 그럴싸해요.
1: 그니까요.
0: 되게 보면 지금, 와, 근데 확실히, 용종 있게 되게 잘 뽑아져 있어.
2: 짜잔.
0: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면으로.
1: 어떻게 뜨개질을 할 거야.
2: 그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0: 저는 사실, 아까 꼬치에다가 그냥 돌돌돌 말아서 사실 이어붙였는데
2: 되게 오, 성과가 되게 괜찮아요.
0: 그럴싸하지.
1: 네.
2: 와
0: 진짜
2: 되게 네모나게 잘 됐다.
0: 그럼 이제 건이. 저 건이 거는 아니, 되게 빵 같아요.
2: 롤리팝 같아요.
0: 자 이제 우리가 완성된 면으로 이제 튀겨볼 텐데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적정 온도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건이 거부터 한번 튀겨봅시다. 이제 드디어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여드립시다.

0: 끓여봅시다. 자, 네. 물을 이제.
1: 저는 후레이크 먼저 넣습니다.
2: 저도 스프랑 후레이크를 처음부터 넣어요. 오, 뭔가.
0: 그래요? 오, 근데
2: 한약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이겠지?
0: 아니, 비주얼이 딱인데, 근데? 빵 뜯어 먹는 거예요, 이제?
1: 그러니까 라면 이렇게.
2: 네. 빵이다, 빵. 빵, 빵. 짜잔. 와, 드디어 수척.
0: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빵을.
2: 빵도 아니에요?
0: 빵을 이렇게 라면 국물에다가 이렇게 탐?
3: 잠시만. 이건 라면이 유행해요.
2: 이거 해물 만두찜인데, 해물 만두찜?
0: 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맛이 딱 있는데.
2: 나름 색색은 있다.
0: 살짝 심심해서.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0: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시간이에요.
1: 지금 막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2: 그렇죠.
1: 3, 4시간 오실 거예요.
0: 네. 20년 동안 라면길만 걸으신 저희 조명 감독님을
1: 모시겠습니다.
0: 네,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평가에서 네. 꼴등과

0: 2등은 저기 보이는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1: 아,
0: 설거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1등은 단독 클로징 멘트를
2: 단독 이제 플러스 네. 칼퇴근.
0: 아, 그렇죠. 좋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은 감독님 맛을
1: 먼저
0: 맞으세요.
1: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0: 20년 동안 라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정말 네.
1: 딱 그 보면 척이죠. 네.
3: 이거 빈대떡이잖아, 빈대떡이잖아, 빈대떡.
1: 아, 그리고.
0: 그쵸.
1: 이것만 있으면 아쉽죠. 키위도.
0: 예.
1: 맛있겠죠? 키위 좋아하세요? 이따 집 가실 때 제가 챙겨드릴게요.
0: 그리고 감독님, 이제 그 비주얼적인 것도 좀 답은 저는 카레 라면인데요. 자, 다음 이제 영종이 라면을.
4: 지금 딱 화끈하고 시원한 그런 네. 짬뽕의 맛.
1: 국물 한 입 드셔야 돼요, 국물.
0: 어, 뭔가, 이게 왜 이게 뭐라고 떨리세요? 뭐라고 떨리죠?
3: 아!
4: 오, 뭔가.
0: 오, 근데
4: 한약 냄새가 나는 건 기분 탓이겠지? 건강한 거야.
0: 한약 같죠? 그래, 이게 뭔가 한약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1: 이제 건강 챙기셔야죠.
2: 한약도 드세요, 한약.
3: 아니, 이게 너무 짜!
4: 건강 챙기셔야죠, 감독님.
0: 자, 그러면 오늘의 1등은 누구입니까? 자, 1등은.
1: 아니, 한 입만 더 드세요.
3: 1등은 당연히 이거고.
0: 예!
3: 2등!
0: 2등!
3: 2등!
0: 예! 자, 꿀등! 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어, 맞네요. 깨끗이 해야 돼요. 자, 이제 저는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네, 오늘의 게스트,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라는 대성공입니다. 우와, 우와 해주세요. 우와. 네, 빨리 하시고. 자, 저희의 라면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주소로 오셔서 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꾹 눌러주시고요. 빨리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습하고 뜨거우며 울창한 정글. 지구상에서 가장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죠. 지칠 줄 모르는 일련의 절차가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숲. 그리고 무수한 종류의 생명체가 자기 몫을 해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우림은 끝없이 펼쳐지는 놀라움의 원천이자 무성한 초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무궁무진한 생물종의 고향입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그늘과 넘쳐 흐르는 강,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나무 안팎에서 생명은 지치지 않고 맹렬히 움직이죠. 신열대구 우림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사나운 폭우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적도 주변을 분포한 열대우림은 중앙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아마존 유역에 걸쳐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열대우림은 브라질 남부부터 멕시코 남부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더욱 밀집된 상태처럼 보이죠.

어떤 숲이 열대우림으로 불리기 위해선 최소한 매달 강수량이 100mm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년으로 놓고 보자면 1제곱미터당 1700에서 2000mm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기온의 변동폭도 좁아야 합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0도쯤 되고 위아래로 5도 이상 오르내림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습도가 늘 80% 정도로 유지돼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조건들이 우림의 서식지와 이곳에 사는 생물들을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매우 생산적인 특징들 덕분에 이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육상 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숲 곳곳에서 감지되는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와 색깔, 움직임과 변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우림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건 규모와 밀도일 것입니다. 이 왕국의 거인은 바로 나무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의 크고 넓은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그 잎들이 이 숲의 풍경과 이곳에 사는 생명체들의 일상을 구성하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물은 이 유동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물이 정글의 생명을 돌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물질이자 실체라 할 수 있죠. 비는 쉴 새 없이 내립니다. 보슬비라도 내리지 않는 날은 1년에 며칠이 되지 않고 사나운 폭우도 이곳에선 일상이죠.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비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도 없죠. 안경 카이만도 번식기를 미룰 생각이 없는지 물속에서 턱을 움직여 특유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경쟁자에게 경고합니다. 카이만이 영역을 주장하느라 바쁜 동안은 새들도 경계를 늦춥니다.

근처에서 베어스로티드 타이거 헤론이 먹이를 찾고 있네요. 이 새는 중앙아메리카의 고유종으로 정글의 물길 주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평소에는 작살 낚시를 즐기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뭇가지는 안전할 거라 여긴 개 한 마리가 녀석의 점심 식사가 됐습니다. 조금씩 비가 찾아들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열대우림의 하층부는 생각보다 듬성한 편입니다. 큰 나무에 가려져 숲바닥까지는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아메리카 정글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 중 하나로 몸무게가 300kg까지 나갑니다. 녀석이 나뭇잎이나 떨어진 열매를 찾아 느긋하게 숲바닥을 살핍니다. 작지만 움직임이 자유롭고 예민한 주둥이 덕분에 다양한 식물을 골라먹을 수 있는데 부드러운 잎을 가장 좋아해서 식생활의 65% 이상이 연한 나뭇잎으로 구성되죠. 테이퍼는 물에서 가까운 서식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정글에서는 걱정할 게 없죠. 북부 작은 개미알기도 강 근처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긴 주둥이와 불균형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딘가 과장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개미핥기는 이름 그대로 개미 혹은 흰개미를 주식으로 삼는 동물입니다. 나무 속이나 정글 바닥을 뒤져 개미를 찾죠. 북부 작은 개미핥기는 앞발에 달린 네 개의 강력한 발톱 덕분에 단단한 나무 몸통과 흰개미 언덕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주둥이와 끈적한 타액으로 덮여있는 혀는 작은 곤충을 샅샅이 핥아먹기에 더없이 완벽한 신체 조건이죠. 하지만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압니다. 이들은 하루에 9천 마리의 개미를 잡을 수 있지만 다음 채취를 위해 세심하게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여러 곳의 흰개미 언덕과 개미 군집을 찾아다니며 가능한 한 작은 부분만 부수고 전체적인 구조는 최대한 손상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개미 할퀴가 정글 바닥을 이렇게 알뜰히 이용하는 데 비해 바닥까지 도달하는 햇빛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글 하층부의 식물들은 빛 부족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구아나가 특히 좋아하는 식물들이죠. 녹색 이구아나는 몸길이가 2m에 이르며 생김새도 무시무시합니다.

녀석들은 새벽엔 강 가까이에 있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기다리다가 기온이 3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서야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위풍당당한 수컷은 턱에 달린 넓은 피부를 펄럭이며 영역을 표시하고 앞발을 들어 다른 경쟁자들을 위협합니다. 이 녀석은 배가 고팠는지 땅에 내려온 김에 잘 익은 야자 열매와 과일을 채집하기로 합니다.

생김새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녹색 이구아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아메리카 우림에 잘 적응했습니다. 강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기도 하고 재빨리 뛸 수도 있으며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나무 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녹색 이구아나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죠. 정글의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나무 꼭대기입니다. 이 숲 지붕은 높이가 50m에 육박하며 연속적으로 이어져 거대한 덮개를 이룹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지구 식물의 약 40%가 열대우림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검은손 거미 원숭이는 두 말할 것 없이 이 공중정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몸은 나무 위에서의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무거운 원숭이 종 가운데 하나로 체중이 9kg쯤 되지만 움직임은 아주 민첩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이 퇴화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나머지 손가락이 길고 강한 데다가 고리 형태로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이런 손 모양 덕분에 안정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숲 지붕에서의 삶에 적응한 흔적은 꼬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꼬리는 또 하나의 팔다리입니다. 강한 팔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공중에 매달린 채로 손발을 쓸 수 있죠.

검은손 거미원숭이보다 더 수월하게 정글 꼭대기까지 오르는 생물이 있습니다. 숲 지붕을 뚫고 솟아올라 가장 꼭대기인 돌출층까지 자라는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는 몬테주마 오로펜돌라가 특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몬테주마 오로펜돌라는 중앙아메리카 우림에서만 삽니다. 마치 노래하듯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이 알록달록한 새는 외떨어진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보다 훌륭한 보안 방법이 또 있을까요? 숲 지붕 아래의 북적대는 정글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이들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둥지를 짓거나 수컷의 보호 아래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죠. 수컷들은 포식자가 나타났는지 하늘을 감시하고

귀찮은 기생생물을 멀리 내쫓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기분이 내키면 나뭇가지나 둥지에 거꾸로 매달려 날개를 펼치고 눈에 띄는 밝은 노란색의 꼬리를 뽐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깜짝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근처에 있는 나무로 날아가 다양한 열매와 꿀 또는 곤충을 잡아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먹이에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장차 배우자가 될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검은손 거미 원숭이는 주로 과육을 먹고 삽니다. 싱싱하고 잘 익은 과일을 찾으려면 넓은 구역을 돌며 여러 나무들을 두루 살펴야 하죠. 보통은 과일을 찾아 하루에 2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과일을 주요 식단으로 삼는다는 건 나무의 종류와 위치를 기억하고 구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과학자에 따르면 이런 기억력과 학습 능력으로 볼 때 거미 원숭이는 비인간 영장류 가운데 세 번째로 지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랑우탄과 침팬지 다음이죠. 열대우림에선 지속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축복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열대폭풍입니다. 우림의 터를 잡은 주민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도, 온화하지만 길게 내리는 비도 익숙합니다. 어쨌든 삶은 계속되죠. 다양한 종류의 거미들은 빗방울에 연연하지 않고 섬세하게 거미줄을 칩니다.

망토 짖는 원숭이가 몸빈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젖은 가지도 아랑곳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군요. 한편 정글의 바닥에서는 개똥지빠기가 과일에 꼬인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거미는 젖은 다리를 말리고 망가진 거미줄을 손봅니다.

폭우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이 개미들처럼요. 한 차례 쏟아진 비는 강과 개울, 물길로 이어져 흐르고 때로는 폭우의 강도와 시기에 따라 정글에 물이 불어나 숲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물줄기와 정글이 뒤섞이는 거죠. 짖는 원숭이 같은 몇몇 동물들은 수많은 식물종의 확산과 번식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에 떨어진 과일은 하류로 떠내려가 씨앗을 퍼뜨립니다.

수반에선 땅 위에 과일이 떨어지고 이 달콤한 열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벌들의 차지가 되곤 합니다. 감히 누구도 이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못하죠. 이 신열대 우림으로 인해 형성된 강 유역은 지구상에서 물의 배수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중앙아메리카 열대의 강기슭에 사는 파충류입니다. 민첩하고 예민한 이들은 뛰어난 위장술로 포식자의 눈을 피하죠. 물과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의 영역은 개잡이라 군이 주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렵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개잡이라쿤의 식사가 되고 말았겠죠. 젖은 땅과 늪이 많은 지형을 찾아다니는 개잡이라쿤은 신열대 우림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물을 좋아하지만 나무 타는 실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때론 나무 열매나 곤충을 먹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개와 새우입니다.

녀석들은 손재주도 비상합니다. 일단 집게발을 부러뜨려서 사냥감을 무장 해제시키고 다루기 쉽게 만든 후 개를 여러 번 물에 씻습니다. 먹이를 물에 씻는 습관은 라쿤의 촉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먹이를 손으로 만지고 느끼면서 위험한 가시나 뼈, 다른 불쾌한 요소는 없는지 먹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죠. 곤충들에게 열대 우림의 환경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사실상 곤충은 정글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있죠. 중앙아메리카 정글 만 제곱미터당 6천 종이 넘는 곤충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개구리들의 시간입니다. 비와 열기의 조합은 습도를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높은 습도가 지속되는 환경 덕분에 개구리들은 이 정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물 밖에서 알을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못 가까이 자라는 식물의 잎사귀에는 이렇게 개구리 알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청개구리는 기후 조건에 따라 육지와 수중 모두에서 알을 낳는다고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척추동물입니다.

어디에 알을 낳든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같겠죠. 하지만 도처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양수리의 알을 찾는 데 선수인

녀석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알뭉치에서도 몇 마리의 올챙이가 태어날 겁니다.

물은 뱀과 개구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들이 보여주는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아메리카 열대우림의 복잡함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열대우림의 50%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 남부까지 수없이 많은 비밀을 품은 풍요로운 숲이 자라고 있죠. 이 숲의 면적은 지구 지표면의 6%가 채 안 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 거라고 추정합니다. 바로 이 열대우림이 생물들의 에덴인 것입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코어를 삼킨 티라노. 티라노다! 저리 가!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 때문인가? 안 돼! 가지마! 내 스타코 돌려줘!

0: 에스타코 당장 돌려줘.
1: 응?
0: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4: 좋아요, 엄마. 티노, 스테고, 출동 준비.
5: 티노, 출동 준비 완료.
4: 우리만 믿어.
1: 다이노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2: 그러게, 기대된다. 야!

0: 슈퍼 리스와 다이너 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2: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1: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2: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어?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2: 바로 저기야. 아!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1: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3: 좋았어, 해보자고.
2: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론 너무 오래 걸리겠어.
3: 어? 걱정 마, 스테거.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거기, 섀도우 스핀! 우와! 휴! 이 정도면 되겠지?
0: 디노, 공놀이 잘 못한다.
3: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0: 허기,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3: 저런, 디노!
1: 호기, 조심해!
2: 소화제가!
3: 호기, 일렉트릭 스핀!
1: 구조의 울프 흡착컵 액션!
3: 간다! 히야!

0: 다들 어디로 갔지?
1: 작전이 성공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2: 야호!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0: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1: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에 있지?
0: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1: 어우,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0: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2: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3: 조심해, 얘들아.
0: 걱정 마. 안녕.
1: 설마.
0: 응?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아유, 내 스타코어.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3: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4: 뭐? 그런 거 아니야.
0: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아니라니까.
0: 에미리니께.
4: 야!
0: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5: 어? 헤,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0: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1: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5: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3: 모두 난간을 붙잡아.
0: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2: 모두 괜찮아?
0: 어? 어?
2: 아저씨!
0: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0: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왔어.
1: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0: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내가 구조할게.
1: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0: 잠시만요.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2: 잠깐만 비켜줄래?
3: 살았다.
2: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2: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3: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5: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6: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2: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7: 아이스걸?
8: 아이스걸 등장!
2: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8: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네, 안녕.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0: 방법이 있을 것 같아.
3: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0: 드론? 아, 그렇지.

왜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끝난 거.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어?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0: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1: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2: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1: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2: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봉인.
3: 블레이온!
2: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3: 너!
4: 기다려! 쫓아오지 마!
5: 불이야!
4: 괜찮아?
0: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4: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 역시 그렇겠지.
0: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6: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2: 오늘처럼 또 방제무장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0: 죄송합니다.
4: 그러고 보니 안나 넌 시장님 딸이었지.
2: 그렇긴 한데 왜?
4: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3: 뭐?
4: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0: 느닷없이 뭐야?
4: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3: 그건 큰일인데.
0: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4: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0: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4: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0: 그런 억지는.
4: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0: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 그만, 둘 다 진정해.
1: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4: 큰 소리 내서 미안.
0: 아니야, 나야말로.
4: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그래, 부탁하지.
6: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 저렇게 흥분한 메가 엠블러는 처음 봐.
7: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2: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0: 아저씨 잠깐만요.
6: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0: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8: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2: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1: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8: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9: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8: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6: 왜 굴대고 있어 지금?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8: 네.
6: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0: 무슨 일 있어요?
8: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0: 문어?
1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8: 저기! 뭔가 보였어!
0: 어때요? 보여요?
8: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9: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8: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9: 응?
0: 어서 피해.
2: 쭉.
0: 온다.
9: 꽉 잡아. 있지?
0: 조심해, 블루카.
6: 너 메탈 카드봇이지?
0: 블루카, 뒤로 가, 뒤로!
9: 하고 있어!
5: 누구지?
11: 난 이름하여 타이간! 마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을 알 수 있지!
5: 역시 그랬군.
0: 아휴, 그놈의 지겨운 최강!
11: 어, 멋이나?
0: 마키라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5: 최악도 있지?
0: 누구 말하는 거야?
11: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배짱도 좋구만.
0: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5: 기대도 안 했어.
0: 블루탑 와일드 대답!

0: 카드봇이야 오른쪽이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3: 탱크?
4: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5: 와일드 카드봇?
6: 플래터 제트가 아니면?
4: 예감이 좋지 않아.
1: 너도 이 지구에서 살리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널 받아줄 거야.
0: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놈 필요 없지. 제법인데.
7: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 천단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튼!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블루카! 괜찮아?
1: 이 정도 상처쯤은
0: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3: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 이런 우아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2: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3: 블루캅, 일단 후퇴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1: 알았어, 준.
0: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2: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뭐야?
1: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0: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3: 가! 뭐지?
1: 딥파이트!
2: 닭다리 맛이 영별로군.
0: 뭐라고?
5: 새로 셋업!
6: 아이쿠! 머리 조심!
5: 딥파이트 셋업!
2: 오이, 순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0: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1: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2: 딥파이트! 페로라! 시에로!
3: 안녕, 준!
4: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3: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1: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 온 거야?
5: 내가 불렀어.
4: 크레스트!
6: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5: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1: 이런, 금법 찾아서 안쏴지잖아! 배치로구나 수도 보자고!
4: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7: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4: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6: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4: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8: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4: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5: 고마워, 페로로.
4: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9: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0: 진지열이!
4: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6: 메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4: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6: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5: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6: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1: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1: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5: 와일드 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2: 네.
5: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9: 이건...
5: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렉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6: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5: 기간트렉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9: 뭐라고?
1: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0: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4: 얘들아, 편견은 안 돼.
9: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1: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6: 장하다!
1: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봇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 카드도 그렇고.
5: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9: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6: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블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9: 이해한 거 맞지?
4: 그럼 딥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5: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5: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5: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1: 뭐라고?
5: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1: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5: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6: 너희도 파이팅!
1: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6: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4: 솔레이유랬나?
9: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3: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10: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1: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6: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10: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3: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6: 루카, 테이크 백.
13: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6: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0: 괜찮아. 잠시 쉬고 있어.
1: 알겠어.
2: 블루컵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3: 휴식도 중요해.
1: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4: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면. 응?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한번 버텨보자고.
0: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6: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 무슨 일 있으신가요?
6: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6: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0: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3개예요.
6: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7: 어떡해요?
6: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가 편이니까.
7: 얼마? 안나, 뭐야?
3: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8: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그치?
3: 그러니까.
9: 아,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3: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7: 벌써?
3: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0: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3: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0: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0: 그래, 걱정 마.
11: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1: 조심히 가.
3: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10: 계속 직진.
7: 어서 오세요.
12: 택배 커니디비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3: 솔레이유?
7: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1: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2: 포장해 주세요.
11: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7: 아우, 엄마! 너 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2: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7: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1: 여기 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7: 너
3: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7: 맞아.
12: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13: 선보입니다.
12: 어떡하지, 플레이온?
13: 서북부에 위치한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모십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 카드 모시 모입니다.
7: 저 녀석!
1: 타이거리사!
13: 탈모 소방대원 페닉스 파이어를 찾고 있는데요.
7: 솔레이유!
1: 준, 가자!
3: 우리도!
11: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7: 덕분에 살았어.
0: 좋아. 플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7: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15: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 보통 목표가 아닌가 본데.
15: 준, 어떡하지?
0: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15: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7: 미안, 집중할게.
1: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0: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 좋았어.
15: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6: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15: 네, 날 따라와.
4: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5: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4: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버의 본능이라고.
15: 이런 곳에서 뿔을 쐈다가 하는
7: 블루카?
15: 일 닫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도 순 없어, 타이건!
4: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번 더!
7: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4: 아닌 테마! 그럼 뿅망치로 가고!
15: 거기 가만히 있어!
7: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4: 올려시키셔! 대오브라!

0: 지원인가?
1: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응!
2: 블루카, 마무리야!
1: 응! 하! 이것들이 물놀이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다! 몰라이.
2: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1: 모르겠는데, 진짜냐?
2: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몬은
1: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시길.
3: 펜터몬 세다.
1: 딥파이트 세다.
3: 테노스피어
2: 딥파이트야.
1: 지금!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이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3: 이런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내 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3: 알겠어. 오메가 딥파이트
5: 준, 괜찮아?
6: 딥파이트.

0: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자선 다자회.
1: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지붕이 새고 있죠.
2: 어린이 여러분, 자선 바자회를 열어야겠네요. 바자회에서 번 돈으로 비새는 지붕을 고쳐야 되니까요.
3: 야호!
2: 여러분도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하나씩 준비하세요.
0: 어떤 거요, 선생님?
2: 오래된 장난감도 좋고 아무거나 지금 안 쓰는 거면 돼요.
4: 미야오.
1: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2: 수업 끝. 자선 바자회는 내일이니까 안 쓰는 물건 하나씩 꼭 준비해요.
1: 페파가 바자회 내놓을 걸 고릅니다.
5: 페파, 어떤 걸로 할 거니? 딱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알지?
6: 그래, 잘 생각해봐. 그래야 어린이집 지붕 고치지.
0: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 이 공룡 선생이요.
1: 공룡 선생은 조지가 제일 아끼는 거죠.
6: 페파, 공룡은 안 되지. 다른 거면 몰라도.
0: 그런가?
5: 그럼.
0: 조지 거지? 미안해, 조지. 공룡.
5: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깜짝 상자.
0: 좋아요. 이번엔 아빠 거 찾으러 가요.
5: 내 거?

0: 내놔야죠.
1: 엄만 이 모자 할게. 조지는 이 공을 내놓으면 되겠다.
0: 그럼 아빠는 뭘로 해요? 아, 맞다. 이 텔레비전.
2: 페파, 그건 안 돼.
0: 맞다. 이건 나도 자주 보지. 아, 맞다. 아빠는 이 슬리퍼가 좋겠다. 어, 냄새나서 안 되겠지. 어, 맞다. 아빠는 이 낡은 소파예요.
2: 그건 골동품이라 안 돼.
0: 골동품이 뭐예요?
2: 골동품은 아주 오래되고 비싼 거란다.
1: 에이, 이렇게 모서리가 다 다른 소파를 돈 주고 누가 사요?
2: 내가 손 좀 보면 엄청 비싸게 팔린데도.
1: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손을 좀 보던가요.
2: 아, 맞다. 어머니가 나 신으라고 떠주신 이 양말을 내놓을까?
0: 네.
3: 자선 바자 외에 내놓을 물건을 거들어 왔는데.
0: 여기요, 선생님.
3: 고맙다.
1: 저 이렇게 낡은 소파도 괜찮을까요?
3: 오, 이렇게 큰 물건을요? 갈게요.
1: 네.
0: 엄마, 아빠 소파를 맘대로 주면 어떡해요?
1: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페퍼.
4: 자선 바자의 날입니다.
5: 페파 왔니?
0: 안녕하세요.
5: 페파, 여기 이 소파 어떠니? 좀 낡긴 했지만 쪼개서 뗄감으로 쓰면 좋겠지?
0: 이건 골동품인데요.
5: 이게?
0: 아빠가 골동품은 아주 비싸대요.
5: 그런 거였어? 그럼 더 비싸게 팔까?
0: 갈게요. 안녕 얘들아.
6: 안녕 페파.
0: 수지, 넌 뭘 가져왔어?
7: 내가 제일 아끼는 간호사복.
8: 나도 제일 아끼는 앵무새 풍선.
9: 난 우리 원숭이 가져왔어.
0: 어, 근데 이거 남주긴 아깝다. 제 깜짝 상자 제가 도로 사도 돼요?
7: 저도 이 간호사복 도로 사도 될까요?
8: 저도 제 앵무새 풍선이요.
0: 엄마, 엄마, 우리가 뭐 샀는지 아세요?
1: 다 자기 걸 사왔네.
7: 좀 아까워서요.
2: 얘들아, 내가 뭘 사왔게. 또 골동품 소파다.
1: 아우, 참, 당신도 그게 무슨 골동품 소파예요?
2: 맞다니까. 레베카 엄마가 그랬는데 내 소파랑 딱 맞겠지?
0: 당연하죠. 아빠가 지금 사온 건.
1: 쉿, 페파.
0: 집에 있던 아빠 소파니까요.
2: 뭐? 근데 레베카 엄마가 왜 그랬지? 엄청 비싸게 부르던데.
3: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우리 어린이집 지붕을 고치는데 필요한 돈을 방금 다 모았어요. 고마워요, 페파 아빠.
2: 별 말씀을요, 선생님.
0: 수영이 좋아요.
4: 페파 가족이 수영장에 왔습니다. 아빠가 수영복을 입고 나오네요. 엄마도 수영복을 입고 나오고요. 페파도 수영복을 입고 나왔죠.
0: 얼른 해, 조지. 다들 너 기다리잖아.
4: 조지도 수영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1: 페파, 조지? 아빠한테 팔 튜브 채워달라고 해.
2: 됐다, 조지. 우리 조지 이제 다 큰 형아 같은데.
0: 저도요, 아빠.
2: 됐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노세요.
4: 조지는 오늘 수영을 처음 한답니다.
2: 괜찮아. 한쪽 발만 물속에 담가봐. 이번엔 다른 발을 담가볼까?
1: 양쪽을 동시에 담그는 게 덜 무섭지 않을까요?
2: 그게 더 나을까? 우리 조지 잘하네. 근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튀겨도 되거든.
4: 레베카도 동생 리처드랑 같이 수영하러 왔어요.
0: 안녕, 레베카.
7: 페파, 너도 왔네.
5: 리처드, 이거 잡아볼래? 이걸로 발차기 연습해봐.
1: 조지, 너도 이거 잡고 발차기 연습해봐.

0: 스팔레?
1: 잘했어. 근데 물은 너무 튀지 않게.
2: 우린 그렇게 물 안 튀기거든. 누나들처럼 발 좀 해봐. 쟤들도 우리처럼 다 잘하면 우리처럼 수영 잘하겠지? 그치, 레베카?
3: 맞아.
2: 어?
4: 리처드가 장난을 칩니다.
2: 리처드, 너 그만해.
4: 저런. 리처드가 물뿌리개를 수영장에 빠뜨렸네요.
5: 어떡하지? 저긴 너무 깊어서 엄마도 못 꺼낼 것 같은데.
2: 엄마.
6: 엄만 잠수 못하는데, 조지.
2: 누나도 잠수는 못하거든, 조지.
1: 잠깐 안경 좀 맡아줄래요, 여보?

0: 자, 여기 있다.
1: 당신 정말 멋있는데요?
0: 이제 알았어. 당신 남편 잠수는 좀 한다니까.
2: 우린 저런 유치한 짓 안 하는데. 우리 다이빙보드에서 다이빙할까?
1: 안 돼, 페파. 다이빙보드는 어른들만 올라가는 거야.
0: 괜찮아. 그 대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되지.
2: 에이, 아빠가요? 다이빙하기엔 너무 뚱뚱해요.
0: 얘가 뭘 모르네. 아빠 젊었을 때 다이빙 트로피도 땄거든.
1: 여보, 그게 언제쯤 얘긴데. 참아요.
0: 그때나 이때나 내 몸은 아주 튼튼해. 이거 왜 이래? 이 안경이나 좀 받아줘요. 원래 다이빙은 옆에서 봐야 잘 보이는 거 알지?
2: 우리 물벼락 맞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0: 알았어.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해줄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는데?
1: 당신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다가 우리한테 물 튀어요!
0: 아, 글쎄, 안 튀긴다니까.
2: 정말 우리한테 물 튀면 안 돼요!
0: 이것 봐, 내가 안 튀긴댔잖아.
2: 우리 아빠 최고!
1: 당신 정말 멋졌어요.
0: 수건은 필요 없는데, 페파. 아빠는 원래 수건 없이 이렇게 말리거든.
3: 아빠가 결국 모두에게 물벼락을 마치고 말았네요.
1: 아, 여보.
0: 아이고, 이런, 미안.
2: 마당의 달팽이.
3: 페파랑 조지가 할아버지의 밭일을 거들러 왔습니다.
4: 페파, 이 양상추는 넣어주마.
2: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 이게 뭐예요? 와우! 할아버지, 이 안에 괴물 있어요, 괴물.
5: 괴물.
4: 어허, 난 또 뭐라고. 이건 괴물이 아니란다. 달팽이라고 밭에 사는 동물이지.
2: 어, 갑자기 어디 갔어요?
4: 자기 껍데기 속으로 숨은 거란다.
2: 얘는 이 껍데기에 살아요?
4: 그런 셈이지. 얘한테는 이게 집이에요. 봐, 지금 다시 나오고 있지.
2: 안녕, 귀여운 달팽아. 할아버지, 달팽이도 집 속에 침대 있어요?
4: 허허, 아니, 침대 같은 건 없어.
2: 이상하다. 내가 달팽이면 침대도 넣고 식탁이랑 의자랑 냉장고랑 텔레비전도 넣을 텐데. 할아버지, 달팽이는 뭘 먹고 살아요?
4: 아, 달팽이는 주로 내가 기른 채소를 먹지. 땡큐. 그만 좀 뜯어먹어, 이 고얀 달팽이 녀석.
2: 할아버지, 우리도 이 고얀 달팽이 흉내내도 돼요?
4: 이 소쿠리를 쓰렴. 이걸로 달팽이 껍데기 하자. 어디 보자. 이러니까 영락없이 고얀 달팽이 두 마리구나.
2: 할아버지가 심은 양상추 내가 다 뜯어먹어야지.
4: 땡기! 내가 얼마나 정성껏 키운 건데 그만 좀 먹어, 이 녀석들아.
2: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막 화내면 껍데기 속에 숨는 거야.
3: 파파 친구들이 다 왔군요.
6: 안녕하세요, 페파 할아버지.
4: 오, 수지 왔구나. 혹시 우리 페파랑 조지 찾으러 얘까지 온 게냐?
6: 네.
4: 근데 어쩌지?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긴 나밖에 없단다. 이 작은 달팽이 두 마리랑.
2: 우린 고얀 달팽이, 우린 고얀 달팽이.
7: 놀랐지?
2: 우리 지금 이거 쓰고 달팽이 놀이 한다?
6: 네.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4: 전부 달팽이를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소쿠리가 없어서. 그 대신 다른 걸 하면 되지 않니? 우리 마당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2: 당근해도 돼요?
3: 레베카는 토끼라 당근을 좋아하죠.
4: 아니, 레베카. 당근 말고 많잖니. 예를 들면 이런 거.
2: 이 붕 소리는 뭐지?
6: 저것 봐, 저 집에서 나는 소리야.
2: 할아버지, 이 인형 집은 뭐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4: 이건 인형의 집이 아니에요, 베파. 벌들이 사는 집이지, 벌집이라고 들어봤지. 와, 봐봐. 지금 한 마리 나왔지?
2: 어, 뭐 하는 거예요?
4: 꽃 속에 있는 달콤한 물을 모으는 거란다. 이렇게 모은 꿀물을 집에 갖고 가서 맛있는 꿀을 만들지.
2: 나도 꿀 좋아하는데 우리 저 꿀벌 흉내낼까? 뿡! 뿡! 뿡! 그래! 우리도 저 꿀벌 하자! 뿡! 뿡! 뿡!
4: 맙소사! 벌들이 아주 바쁜가 보구나!
2: 맞아요! 부지런히 꿀 모아야죠! 뿡! 다 모았으니까 이제 꿀 만들러 집에 갈게요! 뿡!
5: 아유, 깜짝이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2: 할머니, 우리 꿀 따는 벌이에요. 붕!
5: 아하, 꿀 따느라 힘들 텐데 토스트 좀 줄까?
7: 네, 주세요!
5: 벌들은 토스트에 뭘 발라줘야 되나?
7: 꿀이요!
5: 아유, 잘 됐구나. 방금 만들어 온 게 그건데, 꿀벌은 토스트.
7: 만세!
2: 와하, 벌놀이 하니까 좋다. 이렇게 맛있는 꿀도 엄청 많이 먹고. 난 달팽이가 더 좋은데 할아버지 몰래 양상추 다 뜯어먹잖아.
4: 새끼! 어? 이 고얀 달팽이 녀석 같으니.
2: 아빠 사무실 가는 날.
3: 오늘은 팔팔랑 조지가 특별히 아빠 사무실에 놀러가는 날이에요.
2: 사무실에 가면 온종일 뭐 해요?
0: 재밌는 일 많이 하지. 가보면 알아.
3: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건물입니다.
0: 다 왔다.
2: 야호!
8: 누구세요?
0: 저예요. 페퍼랑 조지 아빠요.
8: 어머, 네. 어서 오세요.
2: 저도 이 단추 눌러봐도 돼요?
0: 그래, 너도 눌러버렴.
8: 누구세요?
2: 전대요.
8: 안녕, 전대호님. 들어오세요.
0: 아빠 사무실은 맨 꼭대기란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요.
2: 제가 단추 누를까요?
0: 이번엔 조지한테 양보하지. 맨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렴, 조지.
3: 엘리베이터는 팔팔랑 조지 아빠를 태우고 꼭대기층에 섰어요.
9: 꼭대기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3: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이에요.
0: 저 왔어요, 여러분.
10: 어서 와요, 페퍼 아빠.
1: 안녕하세요, 페퍼 아빠.
3: 토끼 아저씨랑 고양이 아줌마도 아빠랑 일하죠.
0: 오늘은 특별히 손님을 좀 모셔왔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아들, 딸 페퍼랑 조지요.
10: 귀한 분들이 오셨군.
0: 아빠 사무실을 보고 싶대서. 레베카 아빠, 자네 책상 좀 구경해도 될까?
10: 어, 그럼 안 될 거 없지. 아저씨가 하는 일은 숫자를 다루는 거란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데 한 장씩 꺼내놓고 아저씨가 쓰는 이 고무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쾅 찍으면 돼요.
7: 우와!
3: 토끼 아저씨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2: 제가 한번 찍어봐도 돼요?
10: 그럴래, 페파? 그럼 아저씨가 새 종이 꺼내줄게.
2: 종이는 여기 있는데요.
10: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찍으렴. 자, 여기 있다.
3: 팔팔은 도장을 찍는 게 좋았어요.
2: 아저씨가 하는 일 정말 좋아요.
0: 다른 데도 봐야지. 이번엔 아줌마 일하시는 데로 가볼까?
2: 미야옹.
1: 어, 그래. 페파랑 조지 왔니?
2: 안녕하세요.
1: 아줌마가 하는 일은 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거란다.
2: 오.
1: 봤지? 그런 다음 프린터로 뽑는 거야. 페파, 너도 한 장 뽑아줄게.
2: 고맙습니다.
3: 고양이 아줌마가 하는 일도 멋지네요.
2: 제가 해봐도 돼요?
0: 이번엔 조지 차례 아닌가, 페파?
2: 아, 맞다. 난 아까 했지. 이번엔 조지 네가 해.
3: 조지가 파란 삼각형을 잔뜩 만들었어요.
2: 이제 프린터로 뽑자.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좋다.
0: 이번엔 아빠 책상 보러 갈까?
2: 네, 아빠.
3: 여기가 아빠가 일하시는 책상이에요.
0: 아빠가 하는 일은 꽤 복잡한 거란다. 아주 아주 큰 숫자를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재료의 탄성 개수를 구하는 거지.
11: 뭔지는 몰라도 아주 아주 중요한 일 같군요.
2: 아빤 도장 같은 거 안 찍어요?
0: 안 찍어?
2: 컴퓨터 같은 것도 안 쓰고요?
0: 안 써. 대신 아빠는 이 칠판 펜을 쓰지.
2: 아빠, 우리도 이 칠판 펜 써봐도 돼요?
0: 어디 한번 써보렴.
3: 파파랑 조지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죠.
2: 난 예쁜 집 그려야지. 조지, 너 또 공룡 그리는 거야? 조지는 맨날 공룡 그림만 그리더라.
12: 공룡.
0: 아이쿠, 이런. 벌써 오후 5시가 된 거야?
3: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10: 아이쿠, 이게 뭐야? 이 집 누가 그렸니? 아주 예쁜 집이구나.
1: 와, 여기 무섭게 생긴 공룡도 있는데요?
2: 조지랑 제가 아빠 일 도와드린 거예요.
0: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아주 잘하죠?
2: 아저씨가 하는 일도 재밌었고요. 아줌마가 하는 일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보물을 찾아서.
3: 오늘은 파파 할아버지 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4: 이제 다 올라탄 거 맞지?
7: 네, 선생님!
4: 좋아, 그럼 출발한다!
7: 갔다 올게요!
13: 잘 가세요!
3: 파파랑 친구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죠.
4: 조지, 이거 할아버지 해적모자인데 쓸래? 지금 우리가 가는 섬이 해적들이 살았던 보물섬이거든. 오! 잘하면 해적들이 숨긴 보물을 찾을 수도 있단다. 와!
3: 보물섬에 간다니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4: 육지다, 육지! 드디어 왔군. 여기가 보물섬이란다.
7: 만세!
6: 그게 뭐예요?
4: 아, 이건 금속 탐지기라고 하는 거란다.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는 기계지.
3: 할아버지가 금속 탐지기로 땅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4: 아하!
3: 탐지기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4: 자, 여기를 파보렴.
14: 와, 동전이 나왔어요!
4: 보물 찾았다! 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볼까? 아하! 이 밑에 또 뭐가 있군.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이쿠, 신난다. 꽤 묵직한 게 아주 큰 보물인가 본데.
3: 어우, 저런. 보물이 아니라 단옥 쓴 고물 쇼핑 카트가 나왔군요.
5: 보물 찾기는 많이 했으니까 누구 할머니랑 아주 큰 모래성 만들고 싶은 친구?
4: 아, 그래. 모래성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 난 잠깐 배 좀 보고 오리다.
3: 할머니가 아주 큰 모래성 만드는 걸 도와주실 동안 할아버지는 중요한 볼일이 있다고 배에 가셨죠.
4: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딱히 할 일도 없고 잠깐 눈이나 붙일까.
3: 할머니랑 아이들은 커다란 모래성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래도 필요했죠. 양동이로 뾰족뾰족한 성탑 꼭대기도 만들고

0: 정말 멋진 성이네요.
1: 얘들아, 집에 가자. 어? 여기 있던 배가 어디 갔지?
2: 저기요, 할머니.
0: 어, 저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동안 배가 점점 섬에서 멀어지고 있군요.
1: 얘들아, 할아버지 깨워야겠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할아버지 불러보자.
3: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0: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주무시는데요.
1: 너무 멀어서 우리 소리가 안 들리나 본데?
2: 그럼 우리 이 섬을 갇힌 거예요? 우리 버림받은 거야?
4: 네.
2: 여기서 한 100년 사는 거야?
5: 먹을 것도 없는데 과일 같은 거 따먹어야 되나?
6: 그래도 배고프면 벌레랑 구더기도 먹어야 되나?
0: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중 나왔네요.
7: 여기가 어디지?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여러분.
9: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7: 네, 그러고 보니 내가 뭘 빠뜨리고 그냥 왔네요. 금방 갔다 올게요.
2: 얘들아, 할아버지 오신다. 우리 살았어.
7: 자, 여러분 모두 배에 타세요.
1: 아유, 당신 뭐예요? 우리만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7: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다음부턴 절대 안 잘게. 한 번만 봐줘요.
2: 몸을 삼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저 보물섬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7: 당연하지. 언제든 말만 하렴.
3: 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0회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1: 난 하나의 작은 블럭.
0: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 기대, 기대.
2: 바로 이.
0: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2: 2, 2,
0: 3.
2: 2,
1: 2, 3.
0: 인기 폭발 중인 4회 무대입니다.
3: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0: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0: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5: 우리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0: 6.
6: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0: 6.
7: 우린 3과 3, 우린 4짝이야. 우린 재롱둥이, 쌍둥이.
0: 6.
8: 우린 1과 5, 5와 1.
6: 2와 4, 4와 2.
7: 또 3과 3을 섞으면
6: 우리는 모두 다 숫자.
0: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5와 2
1: 3과 4
2: 4와 3이 만나면
3: 행운이지.
4: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5: 그건 바로 7.
6: 눈치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

0: 7과 1 2과 6 6과 2 3과 5 5과 3 4와 4.
1: 정확히 알려줄게.
2: 우리 모두 숫자 8이야.
1: 어프로
3: 이제 반짝이는 구애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1: 이리 나를 만나.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

0: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들어와. 야! 오늘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를 거야. 오, 내 행운의 선글라스.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하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타로 쓰려고. 뿅. 노래하면서 칠 거야. 라라라라라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가수가 된. 너희도 같이 가수 놀이 할래? 어,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연장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너희도 기타 소리 내볼래? 오우,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가수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공연 버스 타고 가볼까? 다 같이 우리 공연장으로 출발!

0: 로지, 안녕 비씨, 안녕 데이지. 가수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관계. 네 노래 보면 들어줄게.
2: 나도 네 노래면 뭐든지 박수치고 따라 부를래.
0: 고마워요, 고마워요.
1: 공연장은 어디야?
0: 그게...
2: 내 복지 선착장은 어때? 무대로 딱인 데다 해질 때도 멋진데.
0: 좋아, 그럼 이제 공연 버스를 운전할 기사님만 있으면 돼. 네가 기사님이 돼준다고? 난 괜찮아. 자, 서둘러. 공연이 오늘 밤이야. 나 연습도 해야 하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신나게! 공연 전에 연습을 좀 해야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해보자. 랄랄라. 오우!

0: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줄까?
1: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환리대 향해 불러요.
2: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아, 노래 불러.

0: 노래 정말 잘한다.
1: 나? 네가 부른 거 아니었어?
0: 네가 아니라고? 나도 아니야. 그럼 누가 부른 거지? 안녕.
2: 우와, 가수 딜런이야.
3: 저기 길 좀 비켜줄래? 공연장에 가야 하거든.
1: 아이, 당연하지. 가수 딜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3: 고마워. 자, 이거 받아. 내 공연 초대장이야.
0: 와, 신난다.
3: 비씨 기사님, 가요. 자, 어서 가요. 공연 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좋겠지. 랄랄라. 어떡해.
0: 비비비.
3: 맞아, 좀 쉬어야겠어. 공연 전에 목이 쉬면 안 되니까. 기름을 넣는다고? 잘 됐다! 그럼 난 춤 연습 좀 할게. 손뼉 치고, 볼짝 뛰고, 또 빙글빙글, 흔들흔들, 짝짝, 볼짝 빙글, 흔들흔들. 친구들, 나하고 같이 춤추자.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관객들 향해 불러. 와, 어떡해, 내 행운의 선글라스. 공연에 꼭 필요한 건데 어떡하지.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내 선글라스 보이니? 저거야, 내 관객이 갖고 있어. 저 관객을 따라가자. 아직도 내 소리가 안 들리나 봐. 너희도 기타 연주 같이 해줄래?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이야. 빠오 빠리리리 빠오.
0: 어? 와, 가수 딜런이야.
1: 하루에 두 번씩이나? 우와, 말도 안 돼.
3: 내 최고의 관객들이네.
1: 우와, 정말.
0: 행운의 선글라스가 있길래 돌아가면서 써봤어.
3: 오, 고마워. 이게 없으면 공연이 안 돼. 버스 태워줄까?
1: 공연장까지 너랑 간다.

0: 뭐라고? 너무 많이 불러서 그런가 봐. 노래 못하겠어.
1: 목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가 꺼진 거 아니야?
0: 아직 기타는 연주할 수 있어. 빠우와우. 근데 노래를 하려고 하면 쉰소리가 나.
2: 새로운 노래 같은 건가? 저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
1: 아니.
0: 노래를 맡겨보라고? 좋은 생각이야. 관객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 노래 가사를 전부 아는 친구 있나요?
3: 저요!
0: 자, 올라와요.
2: 근데 마이크가 없는 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마이크가 어디 있지? 마이크다! 네?

0: 야호! 힐러제거!
1: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내 목소리, 와, 돌아왔어! 고마워, 빈씨!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0: 이번 공연 정말 너무너무 멋졌어! 진짜 최고로 신났어!
1: 신났다고? 해냈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음 노래는 뭘로 할까?
1: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우정

0: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0: 세상의 모든 탄생이 시작되는 곳, 자궁. 그곳에 돌덩이와 같이 거대한 혹이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자궁이 이렇게 복강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만삭산모처럼 이렇게 배가 나올 정도로 근종이 큰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근종 수술한 것 중에 가장 큰 환자분은 9.8kg였었거든요.
0: 심지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계란만한 크기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많은 여성들이 폐경만 되면 근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2: 58, 그러니까 만으로는 56이죠. 네. 폐경이 되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근종이 크기 때문에
3: 작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콩팥에 물이 이렇게 차서 그것 때문에 신장까지
4: 다발성이라고 그래서 개수가 좀 많고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0: 폐경이 돼도 자궁 질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1: 폐경 이후에 보통은 감소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과다 출혈로 뭐 빈혈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악성 변화가 의심이 될 때 그리고 폐경 후에 갑자기 사이즈가 커질 때 이럴 때는 자궁 절제 수술을 권합니다.
0: 20여 년간 약 2만 건에 달하는 자궁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명의 김미란 교수. 여성 질환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킨 김 교수와 함께 평생 여성의 몸과 함께하는 자궁을 들여다본다.

0: 폐경이 되면 산부인과 찾을 일은 없을 줄 알았다. 벌써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조용히 역할을 마친 듯 했던 자궁과 난소가 예상 밖의 변화를 보였다. 임중여 씨는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1: 여기 보시면 근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0: 보통 폐경되면은 근정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사이즈가 0.9. 전에는 2.8, 1.4, 0.9.
1: 다섯 개의 근종 모두 3cm 이하로 크진 않지만 1년 전보다 오히려 자랐다. 심지어 작년에는 보이지 않던 용종까지 생겼다.
2: 그것도 1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1년마다 하는데.
0: 아,
2: 근데 1년
0: 그거는
2: 동안에 요게
0: 근종이고 용종이라는 건 근종이랑 다른 거예요.
2: 다르죠.
0: 예. 대장에 용종 있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2: 네.
0: 그런 것처럼 용종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자궁내막에 용종이라든지 뭐 자궁내막암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좀 생기거든요.
2: 뭔지 알았어요.
0: 난소라든지. 용종이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경과 볼게요.
2: 네.
0: 그냥 내년에 볼게요, 내년에.
2: 교수님은
0: 네.
2: 믿겠습니다.
3: 폐경 전에는 좀 근종이 있으시거나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2: 전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아, 뭐 용종이나 이런 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알았어요. 제가. 몰랐다가.
1: 56세 이순덕 씨도 폐경만 하면 근종에서 해방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이 근종은 개복 수술을 고려할 만큼 자랐다.
4: 제가 수술이 너무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수술 안 하겠다고 우겨갖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크기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커지니까 걱정이네요.
1: 두 번의 자연 출산도 견뎌낸 자궁. 그런데 근종이 자란 원인은 뭘까?
0: 저희가 1년 만에 지금 본 건데 전에는 8.9cm 예, 볼륨이 266이었는데 지금 오늘 10cm가 됐거든요.
4: 원래 폐경이 되면 없어지는 거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0: 좋은 질문이에요. 폐경이 되면 조금 줄어들어요, 근종이. 근데 폐경이 됐는데 근종이 커졌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1: 1년 새 1cm 더 자란 근종. 버틴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
0: 요즘 뭐 근종이 만져지거나 뭐 빈뇨나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
4: 그런 건 전혀 증상은 없는데 커졌다니 제가 좀.
0: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뭐 60, 65막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복강경이나 뭐 로봇이나 이렇게 최소 심습수술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4: 암으로 번질 확률은 없나요, 근종이?
0: 드물긴 해요. 근데 한 500에서 100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되나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 자궁은 어떤 곳일까? 입구 부분인 경부와 몸통 부분인 체부로 나뉘는 자궁은 무게 약 60g, 길이는 약 7.5cm다. 자궁 좌우에 달린 난소에서는 배란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궁 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0: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궁 근육층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든요. 자궁 근종에 씨앗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점점점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는 아니고요. 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커지는지 경과 관찰을 하는 수가 있고요. 지금 약물 치료로 해서 근종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약은 없습니다.
1: 35세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자궁 근종이 있을 만큼 흔하다.
0: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2년간 한 4배 정도 자궁 근종 환자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했었고요. 비만이라든지 초경이 빨라졌다든지 그런 여성 호르몬적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1: 그러나 자궁 근종 환자의 절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낸다. 이희현 씨가 처음 산부인과를 찾은 건 47살이 돼서였다.
5: 저는 그냥 똥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이거 근종 때문에 이렇게 아랫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생리량도 그냥 저는 이 정도 양은 누구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종 때문이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1: 거대 자궁 근종을 단순한 복부 비만으로 오해해 다이어트를

0: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그런 환자를 종종 만난다.
1: 배 만져지는 거 몰랐어요?
2: 평소에 만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진단받고 나서 만져보니까 좀 딱딱하게 만져지긴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진단을 이제 미혼이시니까 산부인과는 전혀 안 가셨고 네. 내과에서 건강검진에서?
2: 네, 건강검진하면서 네. 복부 초음파 하면서 근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아이고. 좀 우리가 미리 알면 우리가 뭐 내시경이나 뭐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안에도 보면은 좀 많이 있어요. 다발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있거든요.
0: 이희현 씨는 거대한 혹이 자궁 안을 툭 차지하고 있는 상태. 15cm에 달하는 거대 근종은 배꼽 위쪽까지 자라나 있다. 여기에 4cm 이하의 근종 6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1: 개복해도 잘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면은 회복 잘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궁을 그냥 잘 살려보자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2: 알겠습니다.
0: 산부인과를 자주 다녔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열흘 뒤 수술을 앞둔 희현 씨를 다시 만났다.
2: 그냥 똥배라고 생각했는데 배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약간 요실금쪽처럼 그런 부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그저 나이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들. 삶의 절반을 지나 그녀는 처음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보게 됐다. 오늘 희연 씨의 자궁 근종 절제술은 개복 수술로 진행된다.
1: 이분은 47세 미혼 여성이신데요.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만난 산부인과 의사로서 뭐 자궁을 절제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파서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궁 자체가 배꼽 위까지 다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한 임신 5개월 정도 사이즈거든요. 자궁에. 두 번째는 근종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떼려고 하면 개복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궁을 살리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거대 근종이고 다발성이어서 수술은 복강경이 아닌 개복으로 이루어진다. 개복을 하고 자궁을 절개해 장막 아래에 있는 근종을 절제해낸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한 뒤 절개 부위를 잘 봉합해준다. 드디어 15cm에 달하는 혹, 거대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1: 그쪽으로 뽑아봐.
0: 거대한 크기만큼 수술의 난도도 높아진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첫 번째 근종. 그러나 이것은 작은 편에 속한다. 다음은 거대 근종 차례. 오랜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한 여성의 자궁을 점령했던 혹이 끌려 나왔다.
3: 나이프.
0: 아무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에서 근종은 서서히 몸집을 키워왔다. 수술의 최종 목표는 근종 제거보다 자궁 보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자궁 조직과 근종의 경계를 분리한다. 자궁 근종 수술의 가장 큰 변수는 숨은 근종을 찾아내는 것. 근종의 위치와 개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자궁 근종 절제술에서 봉합은 단순히 상처를 닫는 과정이 아니다. 자궁 근육층을 얼마나 정교하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자궁의 기능과 회복이 달라진다.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오늘 제거한 근종의 총무게는 861g이다.
1: 수술 아주 잘 됐어요. 깊은 거는 저희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근종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거 거대 근종 플러스에서 22개를 뗐고요.

0: 보통 정상 자궁이 한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한 6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종 뗀거 모아보니까 861g이었습니다.
1: 47세에 처음 찾은 산부인과였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자궁을 지켰다. 62세 김정희 씨. 그녀 역시 거대 자궁 근종을 안고 살아왔다.
2: 무지해서 이제 폐경을 했으니까 근종이 좀 자라지려나 하는 욕심을 기다리고 좀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고 이게 작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소변을 보러 가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이게 뭐가 눌려가지고 한참 앉아 있어야 그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 9.8cm의 근종이 되려 10.4cm로 커진 상황. 폐경만 믿으며 버텼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다.
0: 이미 폐경 상태였어요. 그때 58세였거든요. 58세. 근데 폐경이 50에 되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뭐가 눌렸냐면 요관이 눌린 거예요. 근데 거기 방광으로 가야 되는 그 중간에 길에서 막아버린 거죠.
1: 결국 요관이 막혀서 소변이 신장에 고이는 수신증으로 이어졌다. 콩팥이 손상되기 직전 결국 61세에 자궁 제거술을 받았다.
0: 62세에 커져서 콩팥이 막히고 네. 그리고 왼쪽 난소에도 혹이 있었는데 저희가 혹만 떼고 난소는 저희가 잘 돕거든요. 그래서 좀 젊어서 수술하면은 저희가 복강경을 하는데
2: 네, 저도 그거 너무 아팠어요. 그게 진짜 아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굉장히 많이 혼났어. 너가 병 키운 거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바로 했으면 회복도 좀 빠르고 좋았을 텐데.
1: 얼마나 힘든 치료를 받은 걸까? 폐경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자궁 근종이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환자. 문제는 10cm의 거대 근종이 요관을 눌러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자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이 찾아왔다. 결국 환자는 응급으로 요관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다. 이후 개복 수술로 문제의 자궁과 나팔관을 함께 제거했다.
0: 아무튼 그래도 다 잘 됐으니까 지금도 힘내요. 지금도 오늘이 인생에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2: 날인데 그쵸 선생님?
0: 그러니까
2: 아직까지도 네. 여기가 남의 살 같죠.
0: 징스 같이 말했네 동시에 남의 살.
1: 늘 당연했던 압박감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2: 이게 근종이 커서 여기가 좀 더부룩했었는데 그것도 줄고 이제 좀 가렵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편해요.
1: 참을 만큼 참았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2살, 폐경의 문턱에서 한은선 씨는 결국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 빈뇨 조금 있고요. 제가 이제 빈혈이 좀 많이 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좀 떨려요.
1: 두 아이를 낳던 순간보다 자궁을 비워내는 이 시간이 더 긴장된다. 그녀는 왜 지금 와서 자궁 철제술을 받아야 할까?
0: 누구나 폐경 때까지 기다려서 괜찮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빈혈이 굉장히 심할 정도였거든요. 헤모글로빈이 한 7.9 정도로 낮았으니까.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1: 근종의 과다 출혈은 빈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0: 근종도 굉장히 다발성인데 이거는 하나 큰 근종이 있고 이게 점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이 자궁강 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종이 있거든요. 이런 근종은 월경 과다를 많이 유발해요.
1: 근종은 위치도 중요하다. 근육층과 근육층 사이에 생기면 근층 내 근종. 가장 안쪽의 점막 밑에 생기면 점막하 근종. 가장 바깥쪽의 장막 아래에 생기면 장막하 근종으로 구분한다.

0: 가장 바깥쪽에 생긴 근종이 커지면 방광을 눌러 배뇨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직장과 척추를 압박하면서 변비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육층 내부에 생기는 근종이 커지면 자궁내막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자궁내막으로 돌출한 형태의 점막하 근종은 난임과 유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월경과다, 부정출혈과 함께 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1: 월경과다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가임력을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궁을 이제 보존하는 근종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아기를 다 낳으셔서 더 이상 분만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자궁절제술도 근종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치적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5년 내 자궁 근종 재발률은 52.9%.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재발하는 만큼 자궁 절제술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수술실로 향하는 김 교수. 자궁 절제술은 마음의 상실감을 남기기도 하는 수술. 그걸 알기에 더 신중을 기한다.
2: 폐경이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폐경이 안 되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한 만원 50세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58세까지도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생리 과다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또 이런 점막하 근종은 폐경이 되더라도 폐경 이후에 질출혈 같은 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수술하는 거를 결정했고요.
0: 52세 한은선 씨의 근종은 여러 개의 혹이 다발로 자라는 다발성 근종이다. 가장 큰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긴 근종으로 지름이 약 5cm에 달한다. 또한 자궁 내막에 위치한 점막하 근종은 생리 과다를 유발해 빈혈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몸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난소는 남기고 자궁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자궁 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복강경으로도 가능하다. 먼저 자궁을 고정하는 인대를 자르고 나팔관과 측면에 있는 조직까지 절제한 후 자궁을 작은 철편으로 잘라서 제거한다. 이때 나팔관도 함께 제거하는데 난소암과 난관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강경 수술. 육안이 아닌 확대된 화면으로 병변과 조직을 구분한다. 먼저 자궁을 지탱하는 인대를 절제한 뒤 자궁을 둘러싼 주변 조직과 혈관을 박리한다. 모니터와 손끝이 하나처럼 움직이며 이어지는 수술. 환자의 왼쪽 나팔관에는 작은 누룩도 발견됐다. 안전하게 양쪽 나팔관을 차례로 제거해 다가올 위험까지 예방한다. 이제 자궁을 드러낸 자리를 정교하게 봉합할 차례. 출혈과 유착에 주의하며 촘촘하게 조직을 맞춰간다. 떼어낸 자궁의 무게는 234g. 몸 밖으로 나온 자궁은 멀쩡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2: 아, 근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근종이고 이것도 다 근종이에요. 그런 것도 다.
0: 그래도 두 아이를 품어준 자궁이다.
2: 유착이 없으셔서 수술은 큰 출혈 없이 잘 됐습니다. 네, 다발성 근종이었고 이분도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었는데 수술을 저희가 잘 했고요.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내막암이라든지 체부암이라든지 그런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궁 절제술로 자궁의 질환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0: 몸의 일부를 덜어냈지만 생명을 품었던 기억은 평생 함께할 것이다. 수술 이틀 뒤 회복 중인 은선 씨를 다시 만났다.
3: 안녕하세요.

0: 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1: 네, 많이 좋아요.
0: 수술하기 전에는 엄청 겁
1: 네,
0: 많았었는데.
1: 무서웠는데 엄청 선생님 쓰라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0: 아, 수술 잘 됐어요. 유착도 없고.
1: 아, 감사합니다.
0: 난소 잘 남기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베리 굿.
1: 선생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내일 모레 가시면 돼.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내일 또 봬요.
1: 네.
0: 네.
2: 대기 환자가 끊이지 않는 김미란 교수.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속엔 늘 응원과 위로가 오간다.
0: 이제 주무실게요. 자, 가슴 올라오게 천천히 숨 들이쉬고.
1: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다행이고 저희가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1: 네.
0: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는 게다 힘들어.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었네, 우리가. 네. 또 뭐,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게 할게요. 산부인과의 여성들이 오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쉽진 않아요. 많은 대기를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저희 딸이랑 이제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도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또 임신도 할수 있게 해주고 또 환자들이 너무 겁내하고 스트레스 받지 하지 않도록 뭐 농담도 좀 주고받고 하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혼내기도 하고요.
2: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첫 집은 엄마의 자궁.
3: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래.
2: 26개월 쌍둥이 엄마, 44살 선영 씨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지금은 평범한 여느 가족의 모습이지만 시작은 전혀 달랐다. 20살부터 시작된 극심한 생리통. 때로는 응급실을 찾을 만큼 삶을 무너뜨리는 통증이었다.
4: 한달 안에 3주는 하루에 6알, 8알에 진통제를 먹고 요사를 쓰니까 그한달 동안 거의 3통, 4통을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심한 날은 응급실을 가야 되고.
2: 평생 그림자처럼 선영 씨를 괴롭혀 온 질환은 자궁선근증. 여러 치료도 받아봤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당시 미혼이었던 선영 씨는 자궁절제술까지 생각했다.
4: 제가 하이프 시술하고 또 이제, 아고,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근데 그 말이 진짜 처음 병력 붙였어요. 그 초음파 본 자세 그대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저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우리 그냥 수술을 해오더니,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나는 아기를 못 갖는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2: 그러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김 교수의 병원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손꼽아 진료를 기다리던 사이 새로운 인연도 다가왔다.
4: 매일 오후 5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상담실로. 취소 환자 있을까요? 취소 환자 있을까요? 그래갖고,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수 있죠? 이래갖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7시 차 타고 왔나,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해서 만났죠. 제가 애기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인 게, 사실 저는 얘네가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애기들을 갖고, 한 6개월? 6개월까지는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애기한테 말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네와 뭐 대답을 나누고 뭐를 하다가 얘네가 없어지고 나면은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너무 많지? 지금 내 자궁환경도 그렇지? 시험관이지? 막 이럴까? 이게 될까? 그냥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아서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제가.
2: 너무도 소중했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던 선영 씨는 그렇게 엄마가 됐다. 41살.

0: 적지 않은 나이에 자궁 성근증이라는 높은 벽을 선영 씨는 어떻게 넘었을까?
1: 근종도 저희가 4개 절제했고 성근증도 진짜 성근증 절제 수술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0: 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자궁 선근증은 어떤 질환일까?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자궁 선근증은 샘근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내에 파고들면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선근증은 근육층에 혹처럼 생기는 자궁 근종과 달리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1: 자궁 성근증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먼저 써볼 수 있고요. 미레나라고 해서 자궁내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 성근증은 월경 과다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생리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월경 과다가 이제 유발이 되면 단순히 뭐 생리를 많이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빈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거나 가슴을 뭐 쥐어짜는 것 같다.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도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월경 과다가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크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0: 자궁 선근증으로 선영 씨의 자궁은 정상보다 약 6.4배 커지고 두꺼워진 상태였다.
1: 수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2: 그때 많이 걸렸어요. 6, 7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오셔가지고 엄마 진짜 힘들어서
1: 자궁이 요만하니까 자궁이 한 60g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을 떼는 건데 근데 나는 쌍둥이 임신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때 자궁 뗐으면 어쩔 뻔했어요.
2: 그리고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기를 갖고
0: 선영 씨는 자궁 선근증 수술과 함께 4개의 자궁 근종도 함께 떼어냈다. 떼어낸 근종 무게는 49g. 선근증 병변은 70g에 달했다. 자궁이 두꺼워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자궁 선근증. 선근증은 근종처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술 난도가 높다. 먼저 병변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궁 장막을 절개한다. 이후 자궁 내막과 장막 모두 약 1cm의 안전거리를 두고 병변을 제거한다. 제거가 끝나면 남아있는 근육층을 층별로 정렬하여 치밀하게 봉합하고 장막까지 덮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자궁 절제술보다 더 어려운 성근증 수술을 택한 이유는 임신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궁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선택이기도 하다. 로봇 모니터로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며 수술이 시작된다.
1: 이게 전체가 다 성근증이에요. 자, 물 좀 뿌려보세요. 여기다 매니플레이터 넣어주시고요.
0: 김 교수조차 성근증 수술 앞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1: 자, 더 들어갑니다.
0: 비정상 조직을 절제한 뒤 병변으로 생긴 공간을 안쪽부터 층별로 봉합해 자궁을 재건한다. 누군가에게 성근증 수술은 단순한 봉합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수술이다. 근종과 달리 성근증은 넓게 퍼져 있는 병변을 제거한다.
1: 자궁 성근증 절제는 근종 절제에 비해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개를 하고 어떻게 이 자궁을 재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표준화된 수술법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이 파열되는 빈도가 한 1% 정도라면 성근증

0: 절제수술을 했을 경우 자궁 파열의 빈도는 한 7%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 절제한 다음에 자궁을 잘 층을 맞춰서 잘 봉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신 중 자궁이 파열되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생리량이 갑자기 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성근증을 의심해야 한다.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자궁 근종과 성근증, 자궁 내막증은 3대 자궁 질환으로 꼽힌다.
2: 아랫배에 정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걸을 때마다 묵직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냥 온몸 자체가 그냥 다 불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이 좀 많이 오르고 그랬었어요.
3: 뭔가 내가 산부인과적인 거는 사실 여자들이 원래 좀 불안해 하잖아요. 생리를 이제 시작하기 전, 한 이틀, 삼일 전부터는 아예 거의 약속도 못 잡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였어요.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 예, 네,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4: 급성 하혈을 좀 많이 심하게 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괴로웠고 또 무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진통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요.
1: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여자라면 흔한 거겠지. 10년 전 발견된 근종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5: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서 봤더니 그 근종이 그 대망과 연결된 어떤 부위가 막 꼬여가지고 거기서 통증이 발생이 됐는데 맹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맹장염으로 생각해 수술에 들어갔지만 통증의 원인은 기생근종이었다. 환자의 장막하 근종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대망에 붙어 자라고 있었다. 이는 매우 드문 형태의 근종이다. 근종이 제법 크다 보니 절개 부위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수술 후 환자는 탈장까지 겪어야 했다. 45살 이근주 씨는 뒤늦게나마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6: 지금 배 안에 근종이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녀의 근종은 하나가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근종만 최소 8개다.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는 12에서 16. 근주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9.6으로 당장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다.
6: 그러니까 이거를 더 올려서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식사도 좀 잘하시고
5: 지난번에
6: 뱃살은 더
5: 맞았는데 안 올라온 거네요.
6: 쬐끔 올라갔네. 9.0에서 9.6. 안 올라가진 않았어. 드시고 있는 경구용 피임약도 빼지 말고 계속 드세요.
1: 자궁 안의 근종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0: 다발성 자궁 근종이라는 것은 근종의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굉장히 깨알 같은 작은 수천 개, 수만 개,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근종으로 이루어진 자궁 근종을 수술한 적도 있어서 뭐 108 번뇌를 느끼면서 108개를 뗀 적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근종들은 보면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대정맥이라든지 뭐 심장, 뭐 우심방 아니면 어떤 분들은 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잘 경과 관찰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날이다. 그녀의 몸도 다시 봄을 맞이했다.
7: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되면은 또 이게 근종이 또 빨리 커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평상시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1: 몇달전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은 혜련 씨는 더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7: 최근에 제가 근종이 5cm에서 이제 7cm로 갑자기 좀 커졌었는데 그때 갑자기 커질 때 그 증상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되게 빈뇨감이 많아서 불편했던 건 있었어요.
1: 아직 31살. 커진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화장실을 찾는 횟수도 늘어났다. 임신을 준비하고자 결국 수술을 택한 혜련 씨. 수술 이후 병원은 처음이다. 과연 잘 회복되고 있을까?
6: 이게 근종이 되게 크니까 아마 이렇게 방광이 좀 눌렸던 것 같긴 해요. 수술할 때 자궁 내강도 안 열리고 되게 잘 됐어요.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궁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건 이제 로봇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이게 근종 나온 거거든요.
1: 총 4개의 근종을 제거한 혜련 씨.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6: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 3개월이면 임신 시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 병원 졸업할 것 같아.
8: 네.
6: 잘 됐어요.
8: 네, 감사합니다. 네.
9: 제가 결혼도 작년에 하면서 이제 임신 계획도 있어가지고 좀 기뻤어요. 네,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1: 이제 그 자리에 희망이 자리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지났고 누군가는 그 길 앞에 있다. 김연우 씨는 자궁내막증이 동반된 자궁근종 환자다.
10: 방광이 좀 늘려서 빈뇨 있고 생리통이 좀 심해져 있어서 이게 계속 커질까 봐 나중에 이게 계속 커지면 자궁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려고요.
1: 미혼인 43살 김연우 씨의 자궁에는 13개의 근종이 조용히 퍼져 있다. 생리 때마다 많은 양의 출혈과 통증을 겪었고 가장 큰 근종이 방광을 눌러 빈뇨 증상까지 이어졌다. 또 왼쪽 난소에 약 7mm의 자궁 내막증도 관찰되는 상태다.
6: 이쪽 난소를 보니까 이 난소 표면에 자궁 내막증이 있어요. 자궁 내막 세포가 월경할 때 역류해가지고 다른 데 착상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초콜릿 시스트라고 하거든요.
1: 오래된 혈액이 고여 초콜릿색으로 보인다. 김연우 씨의 수술은 의사의 원격 제어를 통해 로봇팔로 이루어진다. 먼저 배꼽 주변에 4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는다. 근종의 위치를 확인한 뒤 크고 작은 근종들을 하나씩 제거한다. 이후 자궁의 깊은 근육층부터 표면까지 3개 층으로 나누어 봉합한다.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생기면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봇팔로 제거한다. 드디어 자궁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6: 네, 됐습니다. 나오고
1: 로봇팔이 근종을 향해 정교하게 접근하자 감춰져 있던 근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봇 수술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쇄절기를 이용해 근종을 길고 가늘게 뽑아서 꺼낸다. 떼어낸 근종 13개의 무게는 총 172g.
6: 1번의 카데르.
1: 이어서 난소의 자궁내막종 수술이 진행된다.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로봇팔로 자궁내막종을 제거한다. 수술 소요 시간은 총 5시간. 김 교수는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떼어내도 계속해서 새로운 근종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의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틀 뒤 김 교수의 회진 시간이다.
6: 좀 어때요?
10: 네, 어제는 좀 힘들었지? 많이 나아졌어요. 네.
6: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천천히 심호흡하라니까.
10: 네네.
6: 네, 수술 워낙 힘들어.
1: 이제야 한결 마음이 가볍다.
6: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걸을 수 있겠어요?
10: 일단은 잘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은 좀 뿌려난 것 같긴 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1: 행복과 고통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함께 놓여 있는 건 아닐까. 32살 김유희 씨는 자궁근종이 뱃살 탓인 줄만 알았다.
11: 살이 너무 찐 게 이제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0: 이제 운동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살이 빠지다 보니까 배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2주, 3주 전쯤에는 엎드리는 것도 좀 불편했거든요. 엎드렸을 때내 장기가 눌리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1: 그녀는 일주일 전 무려 16개의 근종을 제거했다.
2: 좀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3: 네.
2: 지금 저희가 수술한 지 지금 엄청난 수술을 했고 저희가 보통 자궁이 요 자궁 전체 무게가 한 60g 정도 되는데 근종 뗀게 1764g이었거든요. 아기가 1.7kg 나면 살아요.
1: 가장 큰 근종은 14cm. 자궁은 태아를 품는 기관이라 최대 5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2: 지금 몸 컨디션 어때요? 우리 정말 힘들게 수술했는데.
0: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
2: 발을 땅에다가 잘 딛고 계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0: 이틀 전쯤에 이제 최근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2: 네.
0: 친구들도 다 출산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2: 근종을 낳지, 근종을. 아유, 아무튼 자궁을 저희가 잘 구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0: 감사합니다.
2: 예.
1: 수술 전과 후 몸은 이렇게 달라졌다.
0: 아, 이거 빨리 그냥 홀가분하게 수술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나으면은 회복 다 되면 이제 운동도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47살. 처음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22개의 근종을 제거한 희현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요즘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여성의 삶을 지탱하는 자궁. 그래서 엄마와 아내, 딸의 자궁은 더 소중하다. 탄생에서 노년까지 여성과 일생을 함께하는 자궁. 폐경 이후에도 자궁의 일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여성질환 치료에 매진해온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김 교수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평생 관리에 있다.
2: 산부인과 하면은 뭐 아기 낳는 곳이다, 부인들이 가는 곳이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나이 90에 자궁 경부암 3기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 여기 다 젊은 사람인데 저만 나이 많아요 하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암이라는 거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더 생기시거든요. 근데 자궁 경부암 검사는 자궁 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진 검사만 하는 건데, 초음파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자궁 경부암 검사했으니까 부인과 검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아내의 자궁이나 난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잘알 수가 없거든요. 폐경 이후에는 정말 자궁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자궁 경부암 검사도 열심히 하시고 초음파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자 보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5: 숨을 못 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뇌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6: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7: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수 있다.

0: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이,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비가 안 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맞이 부침개 3종 세트. 스타셰프 이재훈의 반죽 노하우부터 전부치기 스킬까지 모두 주목.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애호박전부터 팽이버섯 한 봉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팽이버섯전. 왠지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는 바삭바삭 부추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센스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 기념군 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고소하게 풍기는 전 부침개 냄새는 부침의 순간부터 먹고 싶게 만들거든요.
2: 네네.
1: 요즘처럼 애호박, 부추가 제철일 때 만들 수 있는 부침개 재료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2: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애호박을 이용해서 애호박 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1: 네.
2: 이 애호박하고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명으로 살짝 올릴 수 있는 고추 두 가지,
1: 네.
2: 그리고 부침가루 이렇게 있습니다.
1: 재료를 보니까
2: 네.
1: 버섯이 들어가요. 팽이버섯.
2: 버섯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버섯이 팽이버섯인데
1: 네.
2: 팽이버섯전은 팽이버섯하고 그리고 계란, 그리고 대파, 고추,
1: 네.
2: 그리고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맛술을 준비했습니다.
1: 오. 네. 이 버섯의 쫄깃한 식감을 100%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셰프님, 애호박전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2: 그럴까요? 애호박전이 가장 간단하니까
1: 예.
2: 여기 썰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사실 애호박은
2: 네.
1: 정말 초보자분들도

0: 너무 얇게 썰면은
1: 예.
0: 물러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홍고추도 이렇게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1: 아마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 그쵸? 같이 이렇게 올릴 때
0: 네.
1: 이 청고추 홍고추는 굉장히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0: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도
1: 예.
0: 왠지 좀
1: 있어 보이고
0: 있어 보이는 느낌 나고
1: 예.
0: 일단 계란을 한번 좀 풀어야 되거든요.
1: 예.
0: 자, 계란을 한번 풀어보고
1: 텐데.
0: 이걸 살짝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사실 전에는 이 달걀이 빠질 수가 없죠.
0: 예. 맞아요. 이렇게 그냥 구워도 사실 맛있는데
1: 예.
0: 이렇게 한번 달걀 옷을 한번 또 입혀줘야지
1: 예.
0: 네.
1: 고소하고 맛있죠.
0: 자, 이렇게 달걀물에 묻혀가지고 구우면 뭐든지 다 맛있는데
1: 맞아요.
0: 오늘은 더 특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저는 부침 준비가 된 건가요?
0: 맞아요.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됐고
1: 예.
0: 일단 오늘은 제가 부침가루를 한번 이렇게 발을 묻힐 거예요. 부침가루를 묻혀주고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부침가루 묻힌 거에다가 계란물을 한 번 더 묻혀주고
1: 예.
0: 이거를 살짝 다 저기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셰프님 에어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씨가 많은 에어박일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수분이 좀 많을 수 있는데
1: 예.
0: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침가루 충분히 묻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예.
0: 부침가루 대신 뭐 밀가루를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
1: 네.
0: 밀가루 같은 경우보다는 이 부침가루가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을 또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니까
1: 예.
0: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는 완성이 됐고
1: 예.
0: 제가 한쪽에서 한번 구워보도록 할까요?
1: 네, 드디어 한번 전을 부치러 가보겠습니다. 전을 구우러.
0: 네. 고추만 살짝 주시고.
1: 예.
0: 네. 자, 일단은 또 기름을 또 충분히 좀 둘러주시고요.
1: 셰프님,
0: 네?
1: 전을 부칠 때는
0: 네.
1: 확실히 식용유, 기름이 확실히 많아야겠죠?
0: 그렇죠. 기름이 좀 충분하게
1: 예.
0: 붙어 있어야지 전을 훨씬 더 배가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1: 네. 불세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셰프님?
0: 불세기는 한 중불 정도로 한번 올려서 가볼게요.
1: 네.
0: 갈까요? 자, 이렇게 맛있게 또 익은.
1: 중불 정도로. 자. 색깔이 너무 예뻐요, 막 그쵸?
0: 이렇게
1: 노랗게 그냥.
0: 네. 여기다가 방금 전에 아까 썰어놨던
1: 예?
0: 고추를 제가 고명으로 살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만 돼도 맛있는데. 고추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만 구우면은 일반 식단 이렇게 고추를 살짝 올려주면 한정식
1: 맞아,
0: 느낌
1: 맞아, 맞아.
0: 그 느낌이 되는 거죠.
1: 한정식 가면 이렇게 청운 고추로 예쁘게
0: 네.
1: 이렇게 모양을 냈더라고요.
0: 이렇게
1: 하트 모양으로
0: 하트 모양 이렇게
1: 예
0: 하트 이런 식으로
1: 예.
0: 올려주세요.
1: 아 예쁘네요. 이때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요. 저는 딸이 있는데 딸하고 같이 이런 전 같은 거 만드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예요.
1: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면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너무 세면은
1: 예.
0: 또 안 되니까 불은 살짝 좀 줄여주고
1: 네.
0: 하지만 하나만 더 뜨거울 수 있으니까
1: 예.
0: 네.
1: 조심조심.
0: 좋습니다.
1: 오!
0: 좋아요. 너무 예쁘게.
1: 그러게요.
0: 잘하셨는데.
1: 사실 별거 아닌 건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0: 요것만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고급 식당으로 노릇한 색깔이 지금 살짝 올라왔다.
1: 맞네요.
0: 너무 좋아요, 지금.
1: 요 정도 색깔이 나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지금 딱 좋죠?
1: 이야, 우와.
0: 지금 그리고 살짝 이렇게 뜨거운데 만져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 예.
0: 만져보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1: 그러게요. 이거야말로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죠.
0: 거의 굉장히 바삭하게.
1: 예.
0: 전이.
1: 이야.
0: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분 정도만 더
1: 예.
0: 살짝만 더 익혀보겠습니다.
1: 저희 명절인가요, 지금?
0: 오늘 예? 명절 겸 오늘 제 생일 할게요.
1: 그러게요.
0: 이렇게.
1: 아니, 뭐 에어박 뭐 특별한 재료 아닌데 이렇게 또
0: 네.
1: 특별한 요리가 됐네요.
0: 맞아요. 자, 이번에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이 고소한 이 기름의 향, 예? 얼마나 식감이 좋을까요, 셰프님?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짝.
1: 예. 이렇게 먹으면 어린 친구들도 에어박에 대한 기억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뭐 남녀노소
1: 예.
0: 그냥 저녁에 야식으로 드셔도 좋고.
2: 그러게요.
0: 야식으로 뭐 아니면

0: 아버님들 술안주로 하셔도 좋고 예. 그리고 영양도 굉장히 좋으니까
1: 네.
0: 그리고 저녁에 또 드시면은 자꾸 술안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소화도 너무 잘 되거든요.
1: 예. 자 이렇게 애호박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팽이버섯전 해볼까요?
0: 이어가 볼까요 그럼요?
1: 예.
0: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팽이버섯은
1: 네.
0: 이렇게 밑둥을 살짝 끝에 한 단을 살짝 조금만 좀 잘라주시고
1: 밑둥을 잘라주시고
0: 버려주시고
1: 네.
0: 요렇게
1: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되나요?
0: 이렇게만 일단 버섯은 준비하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계란에다가
1: 예.
0: 맛술만 살짝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약간 좀 그 전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단맛이 있어가지고
1: 예.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념장을 찍어서 먹게 되는데
1: 네.
0: 굉장히 또 단짠단짠 느낌에 또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맛술을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술이 들어가면 또 계란이 또 전이 또 부드러워져요.
1: 맞아요.
0: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하고
1: 네.
0: 약간의 소금 조금하고 그리고 후추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1: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맛술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달라질 것 같아요.
0: 풍미도 훨씬 더 좋아지고
1: 예.
0: 맛이
1: 부드러워지고
0: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1: 예.
0: 자 이제
1: 여기다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지금 요거는 바로 묻히는 건 아니고
1: 예.
0: 요거를 팽이버섯을 제가 한번 구우면서
1: 예?
0: 그 위에다가 전을 계란 한번 뿌려줄 겁니다.
1: 우와 요것도 색다른 또 방법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그 자. 파전 중에 뭐 동네 파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처럼.
1: 그 느낌 뭔지 알죠? 이렇게 파 네. 이렇게 얹어놓고.
0: 맞아요.
1: 이렇게 살짝 이제
0: 재료 먼저
1: 예? 하다가 위에 얹어주잖아요.
0: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맛있게 한번 팽이버섯도 한번 구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은 중간불 정도로 좀 달궈주시고.
1: 네.
0: 팽이버섯을 이렇게.
1: 아니 근데 셰프님 어떻게 하다가 이 팽이버섯을 전으로
0: 네.
1: 활용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1: 예.
0: 그리고
1: 많은 분들 좋아하시니까
0: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재료니까
1: 예.
0: 이거 갖고 전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식감 자체도 그렇고 너무 좋으니까
1: 예.
0: 네. 이렇게 좀 노릇노릇하게 좀 한번 먼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버섯을 좋아했던 게 이 팽이버섯 덕분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이 팽이버섯은 되게 귀여우면서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찌개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
1: 예.
0: 같은 거에 들어가면서
1: 친숙했어요.
0: 친숙했죠. 그런 이 재료를 갖고서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1: 예.
0: 제가 위에다 계란을 살짝 한번 덮어줄 겁니다.
1: 달걀물을.
0: 달걀물을 살짝. 이렇게.
1: 야, 네.
0: 이렇게 돼서 재료가 거의 막 버섯에
1: 예.
0: 배일 수 있게.
1: 배일 수 있게.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셰프님.
0: 네. 여기다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썰어놨던
1: 예.
0: 저희 채소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채소들 살짝 한번 위에다 한번 고명을 한번 광희 씨가 예쁘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 제가요?
0: 네.
1: 그럼 처음에 좀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해볼게요.
0: 이런 식으로 토핑하듯이.
1: 아, 토핑하듯이?
0: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좋아요.
1: 네.
0: 그리고 고추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자,
0: 이렇게 올려주시면.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한국식 전 플러스 피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1: 원하는 모양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0: 네.
1: 모양도
0: 네.
1: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1: 예, 뭔가 고소하면서도 이 팽이버섯 식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0: 네. 완성된 전을 살짝 지금 이제 거의 다 익어갔는데
1: 네, 옆면을 한번 보신 후에
0: 살짝 제가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살짝.
1: 우와! 역시 이 요리 프로에 나오시는 셰프님 요리 선생님들은
0: 아니,
1: 실수가 없어요.
0: 제가 원래 예.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1: 예.
0: 왠지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1: 예.
0: 갑자기 순간 손을 떨었어요.
1: 아니, 네,
0: 이렇게 해서
1: 예.
0: 한쪽 면은 살짝 이제 그 색깔만 좀 나 아랫면을 바삭하게 한 다음에
1: 예.
0: 맛있게 구워졌거든요. 요거를 접시에 한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제가 담아 요거 아까 뒤집은 면에 지금 그 고추들이 다 있어가지고
1: 예.
0: 살짝 한 번만 더 뒤집어주고
1: 야.
0: 요거를 제가 한번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납니다.

0: 먹어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렇게 털어주면.
2: 자. 이야.
0: 맛있는 팽이버섯전.
2: 예.
0: 이제 완성이 됐고요.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완성급식 담아볼까요?
0: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2: 이거 명절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셰프님?
0: 그러니까요. 오늘 생일 방송인 것 같아요.
2: 근데 사실 저는 명절, 생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싶으니까 네. 오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죠?
2: 맞아요.
0: 뭐 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뭐.
2: 아, 셰프님 덕분에 네.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0: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요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맛깔나게 좀 담아봤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팽이버섯전도 한번 담아볼까요?
0: 팽이버섯전도. 자, 이렇게 해서. 그 페이퍼타올에 살짝 대가지고 기름기도 살짝 좀 뺐거든요.
2: 예.
0: 자, 이렇게 해서 좀 맛있게 전을 좀 담아봤습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호박은 0.5cm 두께로 썰고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주세요. 애호박에 부침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줍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으니 부침가루를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애호박을 올려 부쳐줍니다. 애호박에 풋고추, 홍고추를 얹은 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런 다음 채반에 담아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달걀을 분 뒤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때 달걀에 맛술을 넣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나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팽이버섯을 가지런히 올리고 중불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팽이버섯 위에 달걀물을 붓고 대파, 홍고추를 얹은 뒤 앞뒤로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각각 담으면 애호박전과 팽이버섯전이 완성됩니다.
2: 셰프님,
0: 네.
2: 애호박전만큼 즐겨찾는 부추전 재료도 한번 볼까요?
0: 네, 부추전 재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부추전에 부추가 들어갈 거고요.
2: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신선해 네. 보이고요.
0: 그리고 신선함을 좀 더해주고 식감을 더해줄 수 있는
2: 예.
0: 그리고 새우, 예. 알새우 준비했고요. 그리고 당근하고 양파를 넣어가지고 색감을 좀 더 줘볼 거예요.
2: 예.
0: 그리고 제가 가루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2: 그러게요.
0: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를 준비했거든요.
2: 네.
0: 그래서 튀김가루가 들어가면 좀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예.
0: 약간의 간마늘과 그리고 물은 전을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얼음물을 준비했습니다.
2: 네. 자, 이 고소한 부추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가 지나도 식어도 맛있는 이 부침개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부추부터 손질해볼게요.
0: 네. 일단 저 볼을 하나 주시겠어요?
2: 예.
0: 볼을 하나 주시고, 네, 볼을 하나 주시고, 자, 부추를 100g 정도 냈는데, 자, 요거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2: 예.
0: 이렇게 해서 요 밑부분은 살짝 좀 억셀 수가 있어요.
2: 예.
0: 요런 부분은 살짝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렇게. 사실 이제 부추전
0: 네.
2: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0: 네.
2: 이 부추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또 비 올 때 먹었으면 좋겠다.
0: 네.
2: 이 부추전은 막걸리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0: 네.
2: 많이들 말씀하세요.
0: 네.
2: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 아, 최고죠. 최고고.
2: 예.
0: 이 부추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2: 여러 가지로 참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0: 그렇고 독소 같은 것도 빼주고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리고 값도 굉장히 저렴하고 좋고요.
2: 예.
0: 그리고 여기다가 당근과 양파도 얇게 썰어가지고
2: 예.
0: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0: 색감도 잘 어울리고 맛도 더해주고요.
1: 네,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0: 바로 넣나요?
1: 바로 넣을게요.
0: 예.
1: 자, 바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0: 저는 셰프님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1: 네.
0: 또,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 부추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외국에도 부추가 있나요?
1: 아, 부추가 없었어요. 부추가 아이고. 없고. 그,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저는 유학생활 했었었는데.
0: 예.
1: 저는 그래도 한국 음식을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한국 음식을 뭐.
0: 나름 비슷한 재료를 찾아서?
1: 네, 한국식 탕수육 같은 것도 해 먹고.
0: 예.
1: 그리고 뭐, 김치 같은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비슷하게.
0: 예.
1: 좀 절여 먹기도 하고.
0: 예.
1: 정 같은 경우는 파전 같은 거.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부추는 구하지 못했는데. 예. 파는 있으니까.
0: 진짜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이 전 있잖아요, 전.
1: 네.
0: 정말 좋아해요.
1: 좋아하죠.
0: 맛있다고.
1: 그 피자 이런 느낌과는 굉장히 또 다르게.
0: 맞아요, 맞아요. 우린 또 담백한 맛이 있잖아요.
1: 자, 이렇게. 저는 당근을 이렇게. 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당근은 이 생으로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1: 네.
0: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1: 네.
0: 섭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이렇게 썰어놨고요.
0: 예.
1: 자, 당근 이렇게 썰어졌고.
0: 색감까지 참 예뻐졌는데요.
1: 네. 이렇게 썰어졌고.
0: 예.
1: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새우 준비했는데.
0: 예.
1: 새우 말고 뭐 오징어라든지 뭐. 홍합 같은 거 넣으면은. 예. 해물 부추전이 되겠네요.
0: 그러게요, 그러게요.
1: 이렇게 새우도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넣어보고. 자, 이제 여기다가.
0: 예.
1: 오늘 반죽을 할 반죽 가루를 한번 넣어볼 텐데.
0: 네.
1: 일단은 이 얼음물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된다 그랬죠?
0: 그러게요. 저는 얼음물이 있어서 좀 신기했는데.
1: 조금만.
0: 예.
1: 정제 하나 주시고요.
0: 아니, 그냥 물이랑 얼음물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셰프님?
1: 얼음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튀김을 할 때.
0: 예.
1: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0: 반죽을 할 때.
1: 네, 이렇게 살짝 물을 넣어주고 여기다 튀김가루.
0: 튀김가루. 근데 왜 반반 또 섞는 거예요, 셰프님?
1: 부침가루 같은 경우만 사용해도.
0: 예.
1: 맛있는데 튀김가루가 이 가루의 수분 함량이 적어가지고. 훨씬 더 바삭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0: 오, 다 이유가 있었구나.
1: 네. 이렇게 해서.
0: 예.
1: 조금만 넣어줄게요. 물을 좀 더 넣어주고.
0: 예.
1: 다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저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셰프님, 다진 마늘은 언제 넣어요?
1: 지금 이제 넣어주세요.
0: 자,
1: 제가 넣을 겁니다.
0: 다진 마늘까지 넣어서 맛이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0: 저도 부추전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전집이잖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1: 오늘 다들 생일 하시고 기념일 하시면 되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
0: 자, 그럼 자, 바로 전을 붙여볼까요?
1: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0: 예.
1: 한번 저희 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본격적으로 또.
1: 여기서 일단 또 전의 생명은 또 기름이니까.
0: 그렇죠.
1: 기름을 또 충분히 한번 또 넣어주시고.
0: 전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
1: 네. 기름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쭉 다 들어가게.
0: 예.
1: 살짝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해준 상태에서.
0: 맞아, 우리 엄마도 항상 국자로 하셨어요.
1: 국자로. 예. 먹을 만큼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0: 예.
1: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0: 불은 지금 세게 한 건가요?
1: 지금 일단 세게 한번 달궈주고. 그리고.
0: 예.
1: 너무 세면은 또
0: 탈 수
1: 있으니까 중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0: 예.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각자 이제 집집마다 이제 불색이 다르다 하니까.
1: 네.
0: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 중불 정도로 이렇게.
0: 크기는요?
1: 크기는 뭐 오늘은 제가 이거 후라이팬만하게 좀 한번 구워보려고 하는데.
0: 맞아요. 부추전은 약간 큼직큼직 막 해야.
1: 네.
0: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새우도 좀 들어가고.
0: 예. 아니 얼마나 바삭하게 될지 좀 기대가 돼요. 저희 또 얼음물을 썼잖아요. 차가운
1: 얼음물 들어갔고 또 튀김가루가 들어갔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0: 아, 진짜 그래서 그런지 옆에가 지금 정말 튀겨지듯이.
1: 네.
0: 벌써부터.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하나 가득이죠?
0: 예.
1: 오늘도 잘 뒤집어야 되는데.
0: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반죽이 얇게 올라가서.
1: 네.
0: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1: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0: 예.
1: 이 한쪽면 뒤집은 다음에 살짝 눌러주면은.
0: 네.
1: 더 바삭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따라오네요.
0: 네.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뭉쳐서 통으로 움직일 때.
1: 네, 그 정도가 딱 좋은 상태고.
0: 예.
1: 바닥을 봤을 때 바닥이 살짝 좀 노릇해야 돼요. 완전히 노릇하게 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집다 보면은 뒤집다 찢어집니다. 이게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끝에 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고.
0: 그리고 이렇게 위에 봤을 때 안쪽이 조금씩 익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근데 지금 딱 느낌이 굉장히 바삭바삭한 느낌도 나고.
0: 이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셰프님. 네.
1: 그리고 기름을 조금만 더 줄게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는 오징어를 넣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1: 여기다가 뭐 대파가 야채 같은 거 채소는 원하시는 거 다 넣으셔도 좋고.
0: 그 왜 굴이라든가 조개 있으면 넣어도 되고. 그렇죠? 아, 굴은 좀 안 넣는다.
1: 아니야, 굴도 다 좋아요.
0: 그래요?
1: 모든 해산물 다 넣어 다 좋으니까. 한번 뒤집어 보도록
0: 하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0: 야!
1: 네. 아주 자연스럽게.
0: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네. 정말 바삭바삭한 소리 들려요, 셰프님. 네.
1: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훨씬 더 바삭바삭해져요. 와. 겉면에 이제 한쪽 면 굽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예. 반대면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0: 근데 이길 것 같아요.
1: 바삭바삭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 지금 향이 너무 좋네요. 예.
1: 그렇죠?
0: 셰프님,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으니까 네. 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1: 네. 자, 이거를 접시를 한번 이쪽으로 가서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담으실 때 네.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옮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부어주셔도 돼요.
0: 아, 맞아요. 네.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 옮기다 찢어지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살짝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해서 맛있게
0: 미끄러지듯이
1: 살짝
0: 아, 이렇게
1: 살짝
0: 슬라이딩 하듯이
1: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0: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1: 네, 이렇게 해서
0: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부추전이 완성됐습니다.
2: 부추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부추는 밑동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손질한 채소에 새우, 얼음물, 튀김가루, 부침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얼음물로 반죽을 하면 더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반죽을 올려 중불에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버섯과 베이컨의 맛있는 장점만 쏙쏙 담긴 버섯 베이컨 덮밥부터 최고의 건강식이자 별미, 새콤 담백한 토마토 달걀 덮밥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10의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의 무대 기억하시죠?
1: 난 하나의 작은 블럭.
0: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 기대, 기대.
2: 바로 이.
0: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2: 2, 3.
0: 인기 폭발 중엔 4의 무대입니다.
3: 정사각형.
0: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0: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본즈입니다.
5: 우린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0: 6.
6: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0: 6.
7: 우린 3과 3, 우린 단짝이야. 우린 지렁둥이, 쌍둥이.
0: 6.
8: 우린 1과 5, 5와 1.
9: 2와 4, 4와 2.
10: 또 3과 3을 섞으면
11: 우리는 모두 다 숫자
0: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세븐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가자. 5와 2,
1: 3과 4, 4와 3이 만나면
0: 행운이지.
2: 우리 모두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3: 그건 바로 7.
4: 눈 치치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본명은 옥토블록 합체.

여기 있었구나, 우리 귀여운 아가. 엄마한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아가한텐 유아용 적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

이게 뭐야? 아가도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 엄마는 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봐, 저기 좀 뭐라니까.

0: 엄마가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왜 음악이 안 나오지? 배터리가 다 다른

출발들아, 너희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곰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고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꼬마,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누가 이 초콜릿 먹을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초콜릿 가자.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드래곤을 그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1: 한번 해볼게. 하지만 아빠 그림 잘 못 그려. 이거 봐, 맞지?
0: 저는 그림 잘 그려요?
1: 블루인 엄청 잘 그리지. 근데 왜 등에 샌드위치가 붙어있는 거야?
0: 이건 요정 날개예요. 예쁘지 않아요?
1: 어, 그래. 정말 예쁜데? 아, 네가 날아다니면 아빠는 말이 필요해. 얘는 더그야.
0: 더그는 당나귀처럼 보이네요.
1: 말은 그리기가 어려워.
2: 엄마 같이 해도 돼?
0: 와! 엄마 말은 아름다워요.
2: 고마워.
1: 뭐 그냥 그런데.
2: 어머, 저건 사랑스러운 당나귀네.
0: 사실은 아빠가 그리려고.
1: 아, 맞아, 이건 당나귀야.
0: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2: 그렇게 잘 그리진 못해.
0: 잘 그리세요.
2: 그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항상.
1: 오토바이야? 난 옛날 옛적 이야기 그리는 줄 알았는데.
0: 링거, 우리 같이 드래곤 찾으러 가볼래?
1: 이봐!
0: 블레이 이번 이야기는

0: 여러분, 옛날 옛적에 친구들이 드래곤을 찾으러 떠났어요.
1: 아, 이런 털이 너무 많아서 간지럽구만.
0: 근데 갑자기
1: 우와, 저기 전설 속의 친구가 나타났잖아.
0: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이름이 험티 덤티?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에요.
2: 벌써 나와?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 아니에요. 험티 덤티예요.
2: 정말 그런 거야, 블루이?
0: 네, 드래곤은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예요.
1: 아, 잘 됐네. 험티 덤티는 착한 친구야.
0: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 어서 잡아!
1: 이거 다 노른자야!
0: 빙고가 쪽파를 상상을 해봐! 레드슝! 아이코, 만세!
1: 계란 요리 먹고 싶은 사람?
0: 저예요! 그렇게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1: 아마도 좀 씻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리고 숲에 도착했어요. 숲을 그릴 수 있어요, 엄마?
4: 알았어. 숲속에 드래곤이 살고 있어도 될까?
0: 아니요, 아직이요.
2: 와, 이 드래곤은 찾기가 어려워. 지혜롭고 나이 많은 말하는 나무에게 물어볼까?
0: 네! 드래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말하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5: 다 왔어요!
0: 마법의 나무는 어딨어요, 엄마?
2: 이 나뭇잎 전부 그리느라 손이 너무 아파. 좀 그려줄 수 있어?
0: 아니요. 그리고 싶지 않아요.
1: 내가 그릴게. 그래? 무슨 일이 있니?
0: 빙고, 나무 그려줄 수 있어?
5: 알았어.
2: 잠깐, 안 돼!
6: 친구들, 과일 먹어!
2: 말하는 나무야! 우리는 지금 드래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6: 드래곤은 화장실에 있어.
1: 잠깐, 나무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여기 내 친구한테 인사해봐.
2: 안녕.
7: 오늘 밤은 여기서 캠핑하는 게 어때?
8: 나는 달.
4: 토끼도 그려볼까, 블루이?
1: 꽃고 달기잖아.
0: 미안해요. 드래곤이 더 이상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4: 블루이, 아빠에게 기억의 마법을 걸어줄 수 있겠니?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0: 좋아요.
1: 무슨 일이지? 이게 나야? 내가 6살이야. 학교에서 자동차를 그리고 있어.
0: 자동차가 엄청 많아요.
1: 자동차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0: 저건 누구예요?
1: 버키 던스턴. 우리 반 친구였어. 지금은 아마 부동산 중개사일 거야.
9: 그건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아.
1: 그 말을 듣고 나서 자동차를 그리지 않았어.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포기했지.
0: 슬프네요.
4: 엄마도 해줘. 여기 나왔네? 7살인데 말을 그리고 있어. 난 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런데 예쁘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5: 왜 사진처럼 그릴 수 없지?
0: 누구예요?
4: 우리 엄마야. 너희들 외할머니.
0: 와, 할머니 아름다워요.
5: 사진처럼 잘 그리지 못했어요.
10: 그래, 맞아. 사실이야.
0: 뭐라고요?
10: 하지만 7살이 그린 것 치곤 멋진데?
5: 정말요?
10: 계속 연습해. 나아질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칠리.
4: 엄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하니까.
0: 할머니는 좋은 엄마네요.
4: 그러셨지.
0: 영웅들은 계속해서 갔어요.
1: 이건 왜 또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5: 우리 이제 드래곤한테 가까이 온 거야, 언니? 빙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
0: 빙고, 저기 나무 뒤를 확인해봐. 야!
11: 드래곤 동굴이다! 동굴이야!
1: 우와! 말도 안 돼!
2: 드래곤을 찾을 수가 없어.
0: 보고 있어요.
5: 빙고, 커피를 없다.
4: 어떡해.
1: 저건 멋진 드래곤이잖아.
5: 정말 멋져.
0: 그냥 그래요.
4: 아니야, 7살이 그린 것 치고 멋진데.
1: 오, 분홍 날개도 있잖아. 내 털에 불을 붙여버렸어.
2: 공격해.
1: 시원하고 좋네.
11: 잘했어, 블레이.
2: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
0: 입구가 막혀버렸어요!
5: 우리 갇혔어요!
1: 잠깐만, 이게 뭐지?

0: 용감한 소년오리하자인디.
1: 알았어,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0: 내가 배제할게. 꿀꿀. 용감한 소년오리에 돼지는 없어.
2: 놀이 규칙은 원한다면 바꿀 수 있어, 코코.
3: 인디, 나랑 같이 놀면 안 돼?
0: 인디는 나랑 용감한 소년놀이 하기로 했는데.
1: 너도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3: 우리 다른 놀이 하면 안 될까? 용감한 소년놀이 조금 실증나거든.
1: 어떤 놀이?
3: 변기통 놀이 하는 건 어때? 술래에게 잡히면 변기통 연기를 해야 돼. 누가 변기를 내려주면 도망갈 수 있어.
4: 눌러.
3: 재밌지 않을까?
0: 글루이, 이번 이야기는 용감한 소년놀이.
4: 꿀꿀.
3: 저기 꿀꿀이 잡아라!
1: 잡고 꿀꿀. 있어. 꿀꿀. 아, 도망가버렸네.
3: 근데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1: 그래도 괜찮아. 대신 춤추면 되니까.
5: 용감한 엄마, 음식을 가져왔어요.
0: 잘했어. 춤추면서 같이 축하해볼까? 잘 자요, 용감한 딸들.
5: 잘 자요, 용감한 엄마.
0: 좋은 아침, 용감한 딸들. 아침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
1: 모두요. 같이 먹자, 용감한 언니야.
3: 난 용감한 소년오리가 좋아, 인디. 근데 있잖아, 매일 똑같은 것 같아.
4: 꿀꿀.
3: 꿀꿀이! 꿀꿀.
1: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해.
3: 꿀꿀. 우와, 저기 봐. 안녕, 블루이. 뭐하고 놀고 있어?
6: 농부놀이.
3: 농부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6: 정말 간단해. 씨를 뿌리면 먹는 것으로 자라나. 봐! 이것들은 감자야.
3: 우와!
6: 러스트랑 내가 여기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
1: 우와, 먹을 게 가득하네.
6: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농장도 같이 관리하면 되고.
3: 알았어.
1: 잠깐만, 그럼 코코는 어떡해?
6: 같이 놀면 돼.
1: 좋아, 여기로 데려올게.
3: 코코, 나랑 같이 저기로 가자. 모두 같이 하는 새로운 놀이가 있어. 농장놀이라고 해.
0: 근데 지금 용감한 소년놀이 하잖아.
1: 하지만 클로이가 이미 놀고 있어.
0: 클로이는 하고 싶은 대로 놀아도 돼. 하지만 너 나랑 같이 용감한 소년놀이 하자고 했잖아.
1: 맞아. 그랬어.
0: 그럼 지금 나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1: 알았어.
3: 브룽! 브룽! 여기 봐, 인디. 나 트랙터 생겼어. 여기 와서 운전하는 거 도와줘.
1: 난 못해. 코코가 용감한 소년놀이 같이 해야 한댔어.
3: 알았어.
1: 근데 나도 농장놀이 하고 싶어.
3: 용감한 소녀의 농장놀이를 같이 하면 어때?
1: 좋아. 코코, 내가 클로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용감한 소녀랑 농장놀이를 같이 하지.
0: 아니, 둘은 다른 놀이잖아. 저기 있는 농부들이랑 안 놀 거라고 약속해. 위험한 친구들 같아.
1: 용감한 엄마, 약속할게.
0: 근데 어떤 음식을 구해왔어?
1: 깜빡해버렸어. 꿀꿀이는 어디로 간 거야?
4: 와, 와!
3: 와! 저기 인디, 여기 좀 봐. 허수아비가 있어. 와서 봐. 인디?
0: 용감한 딸, 먹을 음식을 구해왔어?
1: 아니, 왜냐면 꿀꿀이가 허수아비 됐어.
0: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떡해. 춤을 더 이상 출 수가 없다고.
1: 농부들한테 음식을 달라고 하면 돼.
0: 말했잖아, 용감한 소녀랑 농장놀이는 달라.
1: 근데 선생님이 놀이는 원한다면 바뀔 수 있다고 했어.
0: 선생님이 틀렸어.
1: 근데 선생님은 절대 틀리지 않아.
0: 이번에는 틀렸어. 잠잘 시간이야,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해서 미안해. 난 그냥 배가 고팠어. 인디? 인디? 저리 가, 까마귀야!
3: 코코가 정말 슬픈가 봐.
1: 코코가 우리랑 같이 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2: 코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니?
0: 선생님, 인디가 클로이 말고 저랑 같이 놀게 해주시면 안 돼요?
2: 인디는 인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0: 전 용감한 소년놀이 하고 싶어요.
2: 용감한 소년놀이가 좋은 이유는 뭘까?
0: 빗자루랑 인디가 음식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인디랑 춤추는 게 좋아요. 전 인디랑 노는 게 좋아요.
2: 좋아, 그럼 허수아비를 놀래켜주는 거 할 수 있겠어?

0: 아니, 코코는 핑크 마녀가 아니야.
1: 맞아, 마녀야. 빗자루를 들고 있잖아.
0: 아니,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거... 잠깐. 안 돼. 여기 옥수수가 말라버렸잖아. 전부 다 그래.
2: 이건 분명히 핑크 마녀의 짓일 거야.
1: 핑크 마녀가 우리 옥수수에 저주를 내렸어.
3: 난 마녀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자전거 새로 샀단 말이야.
2: 아우! 이제 어떻게 해야지?
0: 내가 매일 음식을 갖고 가서 마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
2: 안 그러면 마녀가 농장에 저주를 내릴 거야.
1: 안 돼, 인디. 그건 너무 위험해.
0: 걱정하지 마. 나 원래 용감한 소녀였어. 용감한 엄마 돌아왔어요.
1: 용감한 딸.
0: 음식을 가져왔어요.
1: 와, 대단하네. 여기 뭐 좀 봐.
0: 윈턴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네가 숲속의 핑크 마녀라고 생각하나 봐.
1: 아마 마녀가 맞을지도. 우리는 바뀔 수 있어.
0: 내일 음식을 더 가져올게.
1: 용감한 딸. 고마워.
0: 나랑 같이 춤출래?
1: 좋아.
4: 안녕, 블루이. 학교 재밌었어?
5: 네.
4: 아주 잘했어. 아이고, 내 무릎.
5: 우리 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4: 아니, 약국 가서 뭐 좀 사야 해.
5: 약국이요?
2: 약국 가면 소시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5: 아니, 그건 빵집이지.
2: 정말이야? 나는 빵집에서 과일이랑 당근 파는 줄 알았어.
5: 그래, 빙고가 맞아.
2: 약국에 어떤 소시지 사러 가는 거예요, 아빠?
4: 뭐라고? 좋아. 빵집에서 뭘 판다고 했더라?
5: 빵이야.
4: 그리고 약국에서는 뭘 팔까?
5: 약이야.
4: 그렇지.
5: 우리가 약이 왜 필요해요? 누가 아파요?
2: 벌레한테 물린 거예요?
4: 아니,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2: 꿈토리 초콜릿 먹고 싶어요.
4: 아무도 아프지 않아. 아빠는 비타민 좀 사러 가야겠어.
5: 아빠, 방금 거짓말하셨어요.
2: 진짜?
5: 아무도 안 아프다는 거 사실이 아니에요. 코코가 아파요.
2: 아빠 거짓말쟁이.
4: 가영 코코.
5: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야 했어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2: 아마 벌레에게 물렸나 봐.
4: 아니겠지. 벌레 물린 건 괜찮아.
5: 비타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빠?
4: 아빠가 요즘 힘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비타민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
5: 우리 때문에 나이 든 느낌이 드시는 거죠?
4: 조금 그래.
5: 죄송해요.
4: 아니, 괜찮아. 우리 딸이 아빠를 젊게 느끼게도 해줘.
2: 잘 이해가 안 돼요.
5: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나이 들고 또 젊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4: 잘 모르겠네. 알게 되면 알려줘. 다 왔어요.
5: 빙고!
4: 뭐야?
5: TV 가게다! 블루 이번 이야기는 TV 가게. 아빠 봐요. TV에 나왔어요.
4: 좋은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얘들아. 아빠 보이는 데 있어야 돼.
1: 어디로 간 거야?
2: 블루이 언니, 저기 테리어들이야.
5: 테리어, 안녕!
6: 엄마, 제발 집에 가면 안 돼요.
7: 여기 할머니 집 냄새 나요.
8: 이건 좀 과하고. 빨간색 끝내주네.
6: 저기 블루이다!
5: 우리를 봤어!

0: 않아.
1: 코코리 찾아서 괜찮은지 물어봐야겠어.
0: 어디 있는 거야?
1: 잘 몰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0: 빙고가 가서 찾아볼게.
1: 응! TV를 보면서 길을 알려줄게.
0: 좋아.
1: 가서 아빠한테 괜찮은지 여쭤봐. 그래, 좋아. 저기로 계속 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

가지고 있지.

0: 어디 있는 거야, 코코? 그래, 거기도 찾아봐, 빙고. 코코다! 드디어 찾았어! 아, 빙고! 바로 옆에 있잖아! 돌아가봐! 뒤로 돌아가라고! 저쪽이야!
1: 갈 시간이다, 얘들아.
2: 자, 이제 가야 해.
0: 근데 코코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 저기 있잖아.
0: 응?

0: 비타민은 찾으셨어요, 아빠?
1: 어, 그래, 샀어.
0: 그럼 이제 힘이 나시는 거예요?
1: 그럼 좋겠네.
0: 빙고도 힘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우리 딸은 괜찮아요.
0: 휴.
1: 코코는 괜찮대?
2: 아, 네, 괜찮대요. 벌레에게 물린 것 같아요.
1: 뭐라고?
3: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4: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3: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5: 블루이가 최고야.
6: 빙고가 최고야.
3: 멋진 곳이죠.
4: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3: 아,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4: 아, 재밌네요.
3: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4: 지금 뭘 만드는 거죠?
3: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4: 안녕하세요.
3: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7: 어떡해.
3: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8: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3: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9: 또 지워야 돼.
3: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4: 그럼 저는...

0: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1: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0: 아,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2: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1: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모드로 일어납니다. 잘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메카빌더 힘을 합쳐!
1: 탐험가 친구 여러분! 이렇게 땅속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지금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이 장면은 트리탑 숲의 바위 틈 동굴 속 모습입니다. 우와! 지금까지 공원 하이킹 TV의 넷이었습니다. 이상 맞춰요, 오버!

0: 너희도 방금 들었어?
1: 아,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었지. 잠깐만, 누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2: 도와줘요.
3: 저 위쪽에서 들리는데.
0: 메카를 어서 가자. 제트리
1: 스프링 부츠.
3: 돌려다니치.
0: 내가 높이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볼게.
2: 도와줘요. 여기에요.
0: 공원 관리원 넷이 소리친 거잖아. 메카 쿠키 몬스터, 메카 엘모, 이쪽이야. 걱정 마요. 금방 가서 도와줄게요.
4: 아이쿠, 여기 지나가기가 아주 좁네. 겨우 빠져나가겠어. 안녕하세요, 넷.
2: 메카 엘비, 네가 와주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4: 다친 건 아니죠?
2: 아니야. 밧줄이 끊어져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뿐이야.
1: 아하! 우리가 왔다! 어디에 있는 거야?
0: 아래를 봐!
3: 안녕하세요, 넷.
2: 메카 빌더 셋이 전부 다 날 구해주려고 오다니. 최고다! 날 여기에서 저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어?
1: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생각한다. 덤디덤덤덤, 덤디덤. 나 생각하고 있는 소리야.
3: 혹시 메카이비가 늘어나는 팔을 이용해서 넷을 위로 올려보내면 어떨까?
0: 좋다! 한번 해봐요! 늘어나는 팔!
2: 아직 끝까지 안 왔어. 근데 왜 멈췄어?
0: 이게 다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안 되겠네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나 생각났어. 네가 넷을 등에 업고 같이 여기까지 날아 올라오면 어떨까?
0: 아, 나갈 구멍이 너무 좁아서 한 명씩밖에 못 빠져나갈 듯해. 그렇다면 한 번에 한 명씩 올라가야 하는데 이 밧줄은 끊어졌어. 내가 새 밧줄을 가져오면? 그럼 그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2: 아, 좋은 생각이다.
0: 그럼 긴 밧줄 갖고 금방 올게요.
2: 예!
0: 이 문제는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네. 날개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3: 어떡해?
2: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렇단 건 애비가 저렇게 걸려있는 한 나도 올라갈 수 없단 거잖아.

0: 말은 일단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메카 애비부터 먼저 구해내야 해. 그래야 아래에 갇혀있는 내 또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어.
1: 메카 쿠키 몬스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메카이비가 낀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1: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늘어나는 팔.
0: 그치만 메카이비, 늘어나는 팔은 아까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잖아.
1: 내 말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는 거야. 내 손 잡고 당겨봐.
2: 하나, 둘, 셋, 당겨.
1: 이야!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더 당겨. 손을 당겨도 소용이 없네. 가지가 날 꼼짝도 못하게 해.
0: 혹시 메카들이 나뭇가지를 들어올려서 사이를 벌려보면 어떨까? 그럼 메카이비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
1: 시험해보자.
2: 예!
0: 아, 나뭇가지까지 손이 닿질 않아.
1: 가지까지 닿을 만큼 길면서 가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어.
3: 아,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나뭇가지에 묶은 다음 밧줄을 당겨서 가지를 끌어올리면 어때?
2: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밧줄을 내려서 가지에 묶고 밧줄을 당기면... 근데 잠깐만, 밧줄이 없잖아. 숲 한가운데서 어떻게 밧줄을 구하지?
0: 메카이모가 가서 구해야 할게. 난로장치! 금방 할게.
2: 네!
0: 메카이모가 벌써 바로 저 앞에 있는 밧줄을 찾았어.
4: 안녕, 메카이모.
0: 아하, 안녕. 우와, 제리는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이렇게 큰 통나무를 혼자 들다니.
4: 칭찬 고마워, 메카이모. 난 이 간단한 도구에 도움을 받고 있어. 도르르라고 하지.
0: 와, 멋져요.
4: 근데 다른 메카빌더들은 같이 안 왔어?
0: 그게 메카이모가 밧줄 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메카이모한테 빌려줄 밧줄 있나요?
4: 물론이지. 밧줄은 아주 많이 있어. 저거 가져가도 돼.
0: 고마워요, 체리. 무거운 통나무 잘 옮겨요.
3: 꼬르륵 소리 났어? 배고프면 나한테 늘 갖고 다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용 오트밀 건포도 쿠키가 있는데.
2: 쿠키?
1: 고마워요, 넷. 하지만 먼저 이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해요. 쿠키는 그 다음에 같이 먹자.
2: 아주 좋아.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쿠키를 먹는다. 냠냠냠.
0: 메카이모, 밧줄 가져왔어. 짜잔! 내려간다.
1: 잡았어.
0: 메카이비, 이제 그 밧줄을 가지에 잘 묶어. 아주 단단하게.
1: 알았어. 그리고 밧줄을 당기면 가지가 들어올려지고 난 빠져나갈 수 있어. 그렇게 문제 하나 해결이야.
3: 그 다음에 나도 나갈 수 있겠지?
1: 준비.
2: 하나, 둘, 셋, 당겨.
3: 아직도 가지가 안 움직여?
1: 그게 아직이네요. 좀 더 세게 당겨봐.
2: 더 이상은 못 당기겠어.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4: 그럼 물론이지. 저것들 가져가.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어?
2: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0: 고맙긴 뭘.
1: 도르래 가지고 왔다. 어떻게 설치하지?
2: 체리의 도르래는 큰 트럭의 막대기에 걸려있었어. 어떡해. 우린 트럭이 없잖아.
3: 메카쿠키 몬스터가 있잖아. 트럭보다 훨씬 나은걸.
1: 어, 고마워. 사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럭을 이겨서 뭐하겠어.
2: 준비됐어, 쿠키?
1: 됐지. 메카쿠키 몬스터 도르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2: 응, 맞아. 도르래가 돌아가고 있어.
3: 나뭇가지 연결해볼게. 준비됐어.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2: 잘 되고 있어.
3: 계속해.
1: 조금만 더.
3: 드디어 가지를 들어올렸어. 나 나갔다. 예후! 주무시다. 첫 번째 문제 해결. 이제 넷을 거기서 꺼내줄 차례예요.
4: 밧줄을 내려줘. 그럼 타고 올라갈게.
3: 나한테 더 좋은 생각 있어.
4: 우후! 이거 정말 최고다.
3: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서 나와 공원관리원 넷을 바위 틈에서 꺼냈어. 예!
4: 우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내가 메카 빌더들한테 직접 구조되다니 말이야. 게다가 전부 촬영했고.
2: 고마워요, 체리.
1: 고마워요.
3: 고마워요.
0: 언제든 빌려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메카 빌더가 내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서 구조를 했다고 말이야.
4: 도르래와 밧줄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줘.
3: 오늘은 두 명을 구조했어요. 나랑 공원 관리원 넷.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1: 출동할 시간이야.
4: 안녕, 메카빌더. 아, 참. 내 쿠키를 나눠 먹기로 했었는데.
1: 쿠키다. 고마워요. 남남남남. 들어올려. 그리고 날려보내.
5: 따라따따따라따따. 좋아. 우주정거장까지 이 상자를 보낼 시간은 아직 충분해. 상자를 여기에 넣고 문을 닫아. 그럼 끝. 어? 안 돼. 아니야, 제발 열리지 마. 부탁해. 알았지? 그래. 모든 준비 다 됐어. 발사 준비 완료!
6: 15, 14,

0: 메카빌더 준비!
1: 어서 와, 메카빌더.
2: 안녕, 농부 맥밤. 안녕, 젖소들.
0: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 보네요.
1: 저게 급한 문제 같은데?
3: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1: 일단 다들 건초더미 뒤로 숨어.

0: 우와!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1: 아, 농장에 살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 특히 농장 바로 옆에 로켓 발사대가 있으면 말이야.
2: 아, 근데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야지.

0: 농장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알지?
1: 그래,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긴 거야. 우선 이 로켓을 발사들에 옮기고 문제를 해결하자.
2: 좋은 생각이야. 어서 들고 가자. 하나, 둘, 셋.
1: 이 로켓 너무 무거운데 뭔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 어, 안녕 졌어야.
3: 얘 말이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하래. 너희가 커지면 다들 좋아하잖아.
2: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자, 메카들, 다 같이 렛츠고!
4: 메카 자이언트!

0: 좋아, 규칙 기억하지?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자, 메카헤비, 네가 먼저 로켓을 들고 가.
1: 아, 고마워.
0: 안녕.
2: 언제든 또 와라.

0: 저기 양말 같은 건 뭐예요?
1: 이 바람자루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야. 그래서 아주 아!
2: 로켓 잃어버렸죠?
1: 그래!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로켓 좀 발사대에 세워줄래? 곧바로 다시 발사해야 하거든. 기립장치 고장났으니까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2: 어, 와, 완전히 고장났네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1: 어, 원래 그게 로켓을 세워줘서 로켓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야. 너희가 와줘서 다행이구나.
2: 이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1: 안 돼! 로켓을 이렇게 발사시킬 순 없어!
0: 왜 그러는데요?
1: 이 작은 문이 열렸잖아.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야 해. 이대로 로켓이 날아가면 이 상자가 튀어나오잖아.
3: 뭔가 특별한 상자예요?
1: 아주 특별한 거란다. 우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지.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야 해. 오늘! 뒤로 물러나. 이 문을 어떻게든 꽉 닫을 테니까. 아하! 내가 문을 닫는 데 성공했구나. 안 돼! 어떡해!
2: 로켓 꼭대기는 발사할 때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아요?
1: 맞아, 메카쿠키 몬스터. 그런데 지금 로켓을 바로 세워줄 장치가 고장이 났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부탁해!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0: 시험하고?
2: 해결한다!
3: 문제는 이거야. 로켓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걸 일으켜 세워야 해. 이렇게. 근데 로켓을 세우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단 거지.
1: 그러니까 내 생각엔 다시 한번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해서 로켓을 세우면 되지 않아?
3: 안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한번 변신하고 나면 금방 다시 할 수 없거든요.
1: 아, 망했네. 어떡하면 좋아?
2: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0: 생각해보자. 우리처럼 자이언트 변신을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들지?
2: 저 도르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할 수가 없네. 맞다! 도르래를 쓰면 어때?
3: 그렇지! 도르래는 밧줄과 바퀴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쓰는 거야.
0: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 무거운 로켓을 들어올릴 만큼 엄청나게 크고 힘센 도르래네?
2: 그런 도르래 있어요?
1: 없어.
3: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밧줄이랑 크고 강력한 바퀴가 필요해.
2: 밧줄을 어디서 구하지?
0: 메카이모가 하나 찾았어.
2: 밧줄은 찾았어. 그럼 이제 커다란 바퀴 아니면 크고 둥글고 바퀴처럼 돌아가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3: 예헤! 뭔가 커다랗고
2: 둥글고

0: 아니고
1: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야.
2: 저게 될까?
1: 시험해보자. 나 좀 들어줄래, 메카이비?
3: 알았어. 제트기! 자, 메카 엘모. 일단 이 접시를 돌리고 뒤집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기에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해.
1: 메카 엘모가 알맞은 도구를 이용해볼게.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여기 있어. 나올 거야. 아하! 짜잔! 렌치! 우선 이 볼트를 풀게. 오른쪽은 저이고 왼쪽은 푸는 거. 와, 너무 부러졌어.
3: 잡았다.
1: 아, 고마워, 메카이비.
3: 접시가 이렇게 기울었네. 도르래처럼 쓰려면 똑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아. 이렇게.
1: 알았어. 메카이비가 들어올리면 메카일모가 볼트를 줘있게.
3: 들어올렸다.
1: 이제 밧줄만 연결하면 되겠다.
0: 밧줄 한 줄 올라갑니다.
3: 됐다. 이제 시험해보자.
2: 잘해야 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3: 하나, 둘, 셋, 당겨! 로켓이 너무 무거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1: 아! 메카 엘모가 알아! 다들 준비됐어?
0: 됐어!
1: 준비됐어, 첫사들?
3: 하나, 둘, 셋, 당겨! 만들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고 세웠어.
0: 고마워, 젖소들.
2: 가자, 어서 로켓을 쏘아 올려야 해. 지금 당장.
4: 3, 2, 1.

0: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야?
1: 맞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메카에머.
0: 와, 정말 멋지네요.
2: 야, 로켓 날아가는 거 봐라. 메카 빌더가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1: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 시프한테 연락이 왔어. 안녕, 시프. 여기는 지. 메카 빌더도 같이 있어. 로켓 안의 상자는 잘 받았어?
3: 물론이지. 근데 이왕이면 함께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케이크잖아.
0: 아, 케이크.
3: 그래. 내가 우주에서 지낸 지 100일 기념 케이크야.
4: 오, 정말 축하해요.
0: 우주에서의 100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3: 냄새부터 맛있고 보기에도 맛있고 어디? 맛은 훨씬 더 좋은데?
1: 맛있다니 다행이다. 실은 아까 로켓 발사대가 고장나서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3: 정말? 어떻게 해결했어?
5: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아, 형아, 같이 가.
1: 아싸, 빨리 와.
0: 아, 오늘은 형아가 더 빨랐네.
2: 오늘은 뭐 하지?
1: 어? 칭기즈칸? 이름이 특이한데?
0: 그러게. 칭칭. 형아, 오늘은 우리 칭기즈칸 해보자.
2: 그래?
3: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1: 전 그렇다면 너희들의 뜻을 받겠다.
4: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5: 시간을 달리는 칭기즈칸 이야기. 1206년
3: 백성들 생각해주는 태무치한테 가야겠네.
1: 그렇지.
6: 그렇지. 그렇지.
1: 가자고.
6: 가자.
1: 가자.
6: 갑시다.
1: 가자.
6: 갑시다.
1: 야, 우리도 태무치한테 가보자. 어? 아, 여기가 어디지?
2: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염기리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7: 시간?
1: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을 잘하면요, 아저씨들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5: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먼저?
8: 야!
1: 오! 멸칸! 오! 야,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난 이제 더 이상 배고픔도 차별도 없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5: 몽골 부족의 한 부족장이었던 태무치는 몽골을 통일하고 뭐라고 불리게 될까요?
1: 이름 말고 다르게 불렀어요?
7: 일단 몽골이 저때 어땠냐면은
9: 원래 몽골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 초원지대를 찾아 이동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었어. 당시 몽골은 크고 작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태무친의 아버지는 몽골의 한 부족장이었지.
10: 잘했다 태무친. 사냥은 그렇게 하는 거다.
11: 아버지, 사냥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10: 재미만 있어서 되겠느냐? 이 에베가 타타르족하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너도 최고의 부족장이 돼서 몽골족을 두루두루 잘 살도록 만들거라.
11: 네, 아버지.
10: 그래, 가자.
9: 태무친처럼 몽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전투를 매우 잘했어. 그러던 어느 날.
12: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하시지.
10: 고맙소이다.
12: 잘 가라. 우리 타타르족을 죽인 벌이다.
9: 태무친의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타타르족의 한 족장이 태무친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만 거야. 그러자 태무친 가...

0: 가족들은 부족에서 쫓겨났어.
1: 네가 부족장이 될까봐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 산속에서 살자.
2: 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원수를 꼭 갚을게요.
0: 그렇게 태무친 산속에 숨어 살며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청년이 된 태무친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케레이트 부족장이었던 옹칸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을 공격하지.
3: 내 아버지를 죽인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0: 타타르를 정복한 뒤 부족장이 된 태무친은
3: 이제부터 신분이 어떻든 남자들은 모두 전사가 될 것이며 공을 세운 자는 출세할 수 있게 하겠다!
0: 이렇게 태무친이 신분의 차별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대했거든.
4: 태무친이 대장장이하고 노예들을 장군으로 삼았다며?
3: 어?
4: 아니 그렇다니까. 우리도 태무친한테 가면 출세할 수 있겠네.
5: 그렇지. 그럼 우리 태무친 밑으로 들어가자.
3: 그래.
5: 가자고.
0: 다른 부족에서도 태무친을 따르겠다며 몰려왔어. 그러자 옹칸이 태무친을 제거하기로 하지.
6: 태무친, 죽은 친구의 아들이라 불쌍해서 데려다 썼더니 너무 많이 커버렸어. 안 되겠어. 쳐내야겠어.
0: 기습 공격을 받은 태무친의 군사는 거의 전멸했고
3: 도망가서 무조건 살아나와라! 어서 도망!
0: 태무친은 변방에 발주나 호숫가까지 도망쳤지. 그랬더니
3: 어쩌자고? 아무것도 안 남은 나를 따라온 것이냐?
7: 그래도 우린 칸을 지키고 같이 죽겠습니다. 맞습니다. 칸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3: 전 그렇다면 너희들의 뜻을 받겠다.
8: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0: 이때 충성을 맹세한 19명의 전사들은 태무친과 함께 다시 힘을 키우기 시작하지. 그러자 흩어졌던 태무친의 군사들은 물론
3: 태무친이 다시 돌아왔대. 그래? 그럼 백성들 생각해주는 태무친한테 가야겠네. 그렇지.
0: 다른 부족의 사람들도 태무친에게 합류하면서 세력이 많이 늘어났던 거야.
3: 우리는 다시 뭉쳤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0: 온 칸은 도망갔다가 죽고
1: 우리가 이겼다!
0: 태무친과 군사들은 여러 부족들을 정복해 마침내 몽골을 통일했어. 태무친은 1206년 몽골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칸이 되는데
1: 이제 몽골은 하나다! 난 이제 더 이상 배고픔도 차별도 없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0: 이때 위대하다는 뜻의 칭기즈와 황제라는 뜻의 칸을 붙여 칭기즈 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2: 아, 정답!
0: 태무친은 몽골을 통일하고 뭐라고 불리게 될까요?
2: 칭기즈 칸!
0: 네, 정답입니다. 예! 칭기즈 칸은 몽골을 최초로 통일한 뒤 정복했던 다른 부족들도 다 같은 몽골 민족으로 선포했고 몽골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 몽골의 민족의식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2동 들어가 볼까요?
3: 이야, 신기하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이번엔 제가 잘해.

0: 신기직하는 국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엄격한 규율이 담겨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
1: 앞으로 같은 몽골 민족끼리 다투면 엄벌에 처하겠다. 또한 나는 어떤 신분이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장군으로 뽑을 것이다.
0: 신기즈카는 혈연관계가 아닌 충성심과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고 교역을 거부한 서하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
1: 가자!
0: 신기즈카니 능력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서하를 바로 정복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잘 나가던 금나라의 황제가 몽골에게 신하나라가 되어 조공을 바치라고 한 거야.
1: 조공이라니. 우리 몽골 부족들을 끊임없이 분열시켜놓고 또 약탈을 하겠다는 게야! 가서 전해! 전쟁이라고!
0: 그리고 바로 금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빠르게 공격해오는 몽골 군사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금나라의 군사들은 무너져버렸고,
2: 뒤쪽에도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3: 뭐? 우리 나서 뭐야?
4: 빨리 뒤쪽으로 군사를 보내!
0: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칭기즈칸은 오히려 금에게 조공을 받기로 했지. 그리고 서쪽에 있는 호라즘 제국까지 멸망시켰어. 이때 정복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썼지.
1: 너희들은 비록 노예이긴 하나 공을 세운다면 우리 몽골 민족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3: 감사합니다.
1: 그러니 어서 이 추석기를 무시무시한 무기로 만들어라.
0: 또 먼 곳까지 칸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역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고 실시한 칭기즈칸 덕분에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
5: 아, 정답!
6: 칭기즈칸 덕분에 몽골 제국은 무엇의 기틀을 가지게 될까요?
5: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
6: 네, 정답입니다. 칭기즈칸은 정복지의 저항 세력을 잔인하게 제압해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과 여러 제도의 기틀을 만들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3: 문 열렸다. 가자. 갈게, 갈게. 잘 돼 있어.
7: 야, 가자.
3: 안녕하세요.
6: 네, 오늘 어땠나요?
3: 최고였어요!
8: 저도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9: 얘들아, 얼른 내려와. 볶음밥 먹자.
3: 볶음밥 안 될 거야. 아이, 또 아이 형
8: 아니야.
3: 아 이럴 때만 빨라. 같이 가.

0: 늦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플러그랑 꼭꼭 약

0: 빨리 와. 아, 재밌겠다. 오늘 뭐 할까?
1: 어? 한제국의 유방?
0: 어, 재밌겠다. 빨리 하자.
1: 좋아.
2: 아직 승부는 끝난 것이 아니다.
3: 시간을 달리는 한제국의 유방 이야기. 기원전 205년.

0: 아니, 여기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준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0: 그래.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예. 오, 간.
0: 와, 이거 움직인다. 와, 이 신기하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우리 군사가 몇 명이라고?
5: 56만입니다.
1: 더 크게!
5: 56만입니다.
1: 그렇지! 56만이지.
3: 서초패왕이 된 항우에게 중국 변방의 작은 땅을 받고 숨죽여 지내던 유방은 주변 제후들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지만 이 전투에서 항우에게 크게 지면서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1: 유방이랑 항우랑 또 싸워요?
6: 어? 너희들 항우도 알고 유방도 알아?
4: 네!
0: 오호! 그 초나라 출신이었던 항우와 유방이 진시황이 죽은 뒤 반란군을 일으켰잖아. 그러다 관중 지역에 왕을 두고 유방과 항우가 대결했지만 결국 항우가 이기고 서초 패왕이 됐지. 이때 항우는 유방에게 변방의 작은 땅을 주었고 유방은 한나라의 왕이 되었지. 하지만 한나라는 너무 구석에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었어.
7: 이런 촌구석에 땅을 주다니. 항우 가만 안 두겠어.
8: 전하,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이때 전하께서는 군사를 더 강하게 키우고 세력을 더 넓히셔야 합니다.
0: 이렇게 유방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는 동안 항우는
9: 이제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는데 황제를 살려둘 이유가 있겠소?
10: 그래도 아직은 황제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9: 아니야, 이제 황제 없이 나 혼자 중국을 통일하겠어. 경포, 가서 없애라.
4: 네!
0: 책략가 신하인 범증이 말렸지만 항우는 부하인 경포를 보내 자신이 황제로 세운 초희제를 없애버렸지. 이 일로
7: 뭐? 항우가 초희제를 죽였다고? 이런...
8: 전하, 지금 이때이옵니다. 황제를 죽인 항우를 물리친다는 명분도 있고 난폭한 항우를 두려워하는 제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제후들을 끌어들이시지요.
0: 명분이 생긴 유방은 주변 제후들을 끌어모았고 항우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수도 팽성을 비운 사이를 틈타 팽성으로 진격했어.
1: 팽성을 점령하라!
0: 그렇게 유방은 손쉽게 팽성을 점령할 수 있었지. 항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
9: 어? 유방놈이 팽성을 점령했다고?
10: 제가 유방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 안 되겠어. 나머진 여기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정예병 3만 명

0: 나와 함께 간다. 가자!
1: 항우는 3만 명의 군사만 데리고 팽성으로 향했는데
2: 3만 명? 오라 그래. 어? 아, 우리 군사가 몇 명이라고?
3: 56만입니다.
2: 그렇지. 56만이지. 항우가 제 아무리 전투 천재라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못 이기지. 여봐라. 연회를 열어라.
1: 군사들이 56만이나 됐기 때문에 유방은 안심을 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지. 하지만 항우는 3만의 군사들로 유방의 56만 군사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어.
0: 유방 용서치 않겠다.
1: 결국 항우가 유방의 수많은 군사들을 바로 제압하고 팽성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 전투가 바로 팽성 전투야.
3: 아, 정답! 주변 제후들을 끌어모아 세력을 키운 유방이 항우에게 크게 지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전투는
4: 팽성 전투!
3: 네, 정답입니다. 여러 제후들과 힘을 합치면서 세력을 넓혔던 유방은 자만에 빠져 항우를 만만하게 보다 팽성 전투에서 크게 지면서 부모와 부인이 포로로 잡히는 등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야, 신기하다.
3: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5: 쭉쭉한다.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전쟁으로 고생한 농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보살펴주도록 하거라.
7: 네, 황제폐하.
3: 팽성 전투에서 도망을 친 유방은 이후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하고 어떤 제국을 세우게 될까요?
8: 어? 유방이 중국을 다시 통일해요?
9: 어? 지금까지 항우가 다 이겼잖아요.
2: 맞아. 그 유방은 싸움을 질 때마다 도망을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1: 무엇보다 실력 있는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썼어.
0: 아이, 이제 군사가 반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6: 아직 승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장량, 초나라에 사람들을 보낸 건 어떻게 되었어?
10: 그게 말이지요.
1: 유방에게는 책략가인 장량이 있었는데 장량의 계략으로 항우가 믿었던 신하 범증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항우를 배신하게 했어.
3: 항우에게서 범증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항우의 오른팔 경포도 끌어들였습니다.
2: 경포?
11: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2: 그래 그래 고맙소.
1: 또 초나라 병사였던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했는데
12: 죽게 아니면 까무라친다는 생각으로 싸워라! 돌격! 돌격!
1: 한신이 먼저 북쪽을 공격하면서 한나라의 세력을 넓혀나갔지.
2: 이런 유방이 또! 범증 말을 들을걸.
13: 유방은 천하를 먹을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범증을 의심하고 보내는 게 아니었어.
14: 경포도 유방 쪽에 붙었다고 합니다.
2: 경포까지? 가라고 해! 나 혼자 물을 칠 수 있어!
1: 항우는 전투마다 이겼지만 한나라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해왔기 때문에 전쟁이 3년이나 이어졌어. 그러다 항우는 유방이 이끄는 군사들과 맞닥뜨리게 됐는데 항우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했지.
0: 전쟁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이제 그만 싸우자.
6: 그럴 순 없지. 난 초나라의 황제를 죽이고 나의 관중 땅을 빼앗아간 항우,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돌격하라!
1: 결국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12: 돌격하라!
1: 다른 곳에서 싸우던 한나라 군사들이 동시에 공격해오면서 항우와 초나라의 군사들이 밀리기 시작했고
12: 후퇴하라! 후퇴하라!
1: 항우는 후퇴해서 진을 쳤지.

0: 만 한나라 군사들에게 호위당하고 말게 됐던 거야.
1: 식량도 떨어지고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2: 나 항우 유방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번에도 꼭 이길 것이다. 싸워서 이기자.
1: 예.
0: 이렇게 항우가 숨을 고르는 동안 유방의 신하 장량이 항우를 꺾을 비책을 내놓았지.
3: 아무리 힘이 빠져도 항우는 항우지요. 마음을 흔들어야 합니다.
0: 장량이 초나라의 슬픈 음악을 연주하자 군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항우 진영의 초나라의 군사들이 울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
4: 어차피 질 거. 우리 도망가자. 가자.
0: 그리고 항우도 절망했지.
5: 누가 노래를 부르는 게야?
1: 한나라에 항복한 우리 초나라 군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합니다.
5: 한나라에 항복한 우리 초나라 군사들이 저렇게나 많단 말인가?
0: 절망에 빠진 항우는 싸움터로 나가. 야! 야! 한나라 군사들과 끝까지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되지.
6: 이제 항우는 없다. 우리가 이겼다.
0: 그리고 유방은 초나라에 이어 여러 나라들의 반란군들을 진압한 다음 기원전 202년 중국을 통일하고 농민 출신으로는 최초의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6: 전쟁으로 고생한 농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보살펴주도록 하거라!
0: 만세! 이렇게 유방은 만세!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한나라의 문자인 한자와 유교를 도입해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약 400년간 중국을 지배한 한제국이 시작된 거야.
7: 아, 정답! 유방이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하고 어떤 제국을 건설할까요?
8: 한제국!
7: 네, 정답입니다. 예! 유방과 항우가 4년간 치열하게 벌였던 명대결은 후대 사람들이 장기라는 놀이로 만들게 되는데요. 한의 대장은 유방, 초의 대장은 항우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끝났다.
10: 어, 문 열렸다.
9: 잘 되겠어.
11: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2: 쭉.
13: 연기라

0: 날씨 미쳤다.
1: 왜 이렇게
0: 더워? 아니야, 날씨가. 언니, 여기 뭔지 보여?
1: 여기 내가 보이는 거는 한 능성이 이렇게 보여? 살짝씩 보이는 것 같아. 오, 이렇게. 어, 산 속에 있는 건가, 우리?
0: 맞아, 산 속이야, 지금.
2: 어디세? 산 속이라고? 아, 그래.
1: 여기 어디야, 얘들아? 알려줘.
2: 여기는 바로 화성에 있는 화성 행궁입니다.
1: 화성이 있는 화성 행궁이요?
2: 맞나요?
3: 이거 꼭 사주십시오. 여기는 수원 화성입니다, 여러분. 와!
1: 수원 화성!
3: 수원 화성!

0: 근데 다들 여기 와본 적 있어?
1: 나 와봤지만 좀 싫어 나는.
2: 왜?
1: 여기 수원에 있는 화성에 볼링장 있거든?
0: 아 볼링장 있어.
1: 거기서 정확하게 2024년 내가 구호대표 떨어졌어.
0: 떨어졌어?
3: 아, 떨어졌어.
1: 그래서 나 여기 다시 오고
0: 아,
1: 싶진 않았어.
0: 있는...
1: 맞아.
0: 올해는 붙었나요?
1: 아 그럼요 오늘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박재훈 국가대표 연장.
4: 여기 처음 와봐. 처음
0: 나랑 나는 처음이야.
1: 아 진짜? 처음
2: 와봐. 아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안 와보고 어디 갔다 온겨? 나 와봤지.
0: 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아니지. 우리 재웅이도 와본 거 아니야?
1: 어.
3: 재웅이도 여기 아는 거 설명 좀 해줘봐.
1: 어? 설명? 화성에 있는 화성 행궁입니다.
5: 아니야. 내가 알기에는 왕이 여기 쉬는 것이다.
3: 까기는 엄청 까지만 그래도 나 모르니까 까는 거다.
1: 솔직히 뭐 한국사나 뭐 역사 이런 거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지루해요.
6: 화성이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건 왕갈비 통닭.
1: 너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형 알잖아
0: 대해서...
1: 여기 뭐 하는 데냐고.
2: 아 내가 말하라고?
1: 설명해봐.
2: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훌륭했던 성군으로 꼽힐 수 있는 왕들 다 대보십시오. 손가락에 꼽는 분이 이곳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누구?
0: 이래? 정조!
2: 이래가 누구야? 아니요 정조대왕 아버지 그 사도세자의 묘가 여기 옆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묘를 매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조성을 해서 정조대왕이.
7: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아이템을 했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거야?
2: 아, 그 상식이요. 교양. 아, 저희 EBS 같지 않았어요. 너무 교양이 모자라고 너무 이렇게.
0: 아, 뭘 안 했지? 우리 잠깐만. 우리.
7: 근데 우리 이제까지 역사에 대한 주제로.
0: 아, 맞아요.
3: 역사.
0: 근데 여기 역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떡해요?
7: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별로. 해야.
2: 그래서. 네.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아, 우리가 여기 진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지? 서울이랑 이렇게 가까운데.
3: 가까운데.
0: 그러니까. 완전.
3: 어,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데를 알아야 우리가 재밌게 둘러보지.
2: 여기서 핫스팟을 찾는 거야, 재미.
3: 가보자.
0: 뭐가 있는지.
5: 돼.
2: 아, 역시 이 돌바닥 휠체어 쉽지 않죠,
1: 바람,
2: 장애인들.
1: 바람 있네.
0: 나 뭐가 있다는 거야?
2: 여기에 우리 관광을 도울, 화성 관광을 도울 게 있는데.
0: 관광 도우미?
3: 예펴서?
0: 뭐가 있다는 거야?
2: 어, 찾았어! 찾았어! 어. 맞아.
0: 뭔데? 가자, 뭔데?
2: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야, 이거야.
1: 가자.
2: 이거
1: 가자.
2: 가자. 와, 이거야.
1: 야, 이거야.
3: 가마처럼 해놨어.
2: 맞아,
3: 꽃가마처럼.
0: 진짜?
2: 우리가 왕이 된 기분으로 저거 타고 오라고. 아, 그러네.
0: 여기
2: 잘해놨다.
0: 아마 한 바퀴 쭉 돌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다.
2: 그걸 타면은 내가 무조건 편하게 화성 한 바퀴 돌겠다. 이거를. 걸었으면은 진짜 반나절 걸었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힘들게 되는 거니까 저희.
1: 아 근데 사실 제가

0: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안 내려왔어. 홍은윤 데리고 가야 되니까.
1: 아, 홍은윤 오빠가 휠체어에 왜 집착하는지 알겠다. 바퀴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
2: 우와!
0: 우와!
2: 우와!
1: 우와!
0: 아, 벌써 우리 기구 타는 것 같은데.
3: 재밌겠다. 이거 타고 싶었는데, 어차.
1: 언니, 이걸 잡아봐. 아이고. 봐봐. 내가. 여기 있다. 꺼져! 꺼져!
2: 목 조심해!
1: 아, 됐다. 어우, 힘들어.
4: 야, 안전벨트 따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1: 한손 안전벨트 힘들다.
5: 이거 소리 되게 좋지 않아?
1: 커, 근데
5: 신나.
1: 크지 않아?
5: 어.
6: 그러면 가면서 여기 생명 나오는 거잖아.
5: 맞아.
1: 그치.
6: 아, 형이 나한테 통역 좀 해줘야 돼.
5: 넌 안 들려? 지금 못 들려?
6: 기계적으로는 소리 나온다는 건 내가 좀 더 힘들어.
5: 알았어.
4: 아, 기계음에 더 어렵구나.
5: 오, 간다, 간다.
4: 오, 참으로.
5: 간다.
6: 아, 근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간다. 아니, 약간 뭔가 털컥털컥 그런 줄 알았지.
5: 아. 어, 나온다, 나온다.
4: 어, 나온다, 나온다.
7: 등장되는 전차는 현안전의 기술로 연무대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경조대왕께서 직접 강릉해역 군사들의 사회를 받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4: 아, 욕심지래.
5: 군사들이 훈련하고 군사들의 훈련 시연을 경조대왕께서 지켜볼 수 있네.
7: 앞에 보이는 것이 강남문입니다.
5: 와. 누나, 저 장안문이 숭례문과 비슷한 규모래. 어마어마해.
4: 아, 진짜로?
5: 진짜 어마어마해. 아. 와, 멋있다.
4: 우와,
5: 오.
7: 주민들이. 어,
5: 포루. 네. 왼편에, 어, 누나, 그 막루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아.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도, 뜨거운 기름도 뿜고, 그 대포도 쏘고, 그런 역할.
1: 포루래.
5: 이게 수원 한가운데 화성이 있고, 화성 안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단 말이야.
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데, 진짜.
5: 우리나라에 성 한가운데 이렇게 돌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 없지.
6: 근데 여기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5: 아, 카페가 많네, 진짜.
6: 어,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와.
5: 역사도 역사인데, 여기 분위기 자체가 되게 힐링해.
1: 아, 근데 지금 약간 반성하고 있어.
5: 왜?
1: 역사를 너무 몰라서.
4: 아,
1: 너무 몰라서.
4: 아, 그리고 이렇게 가까웠는데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5: 아, 좋다. 이거 한 바퀴 돌면 진짜 얘 타고 나니까 왜 무장의 관광 명소인지 알겠네. 와, 행궁이다. 저기 마, 저기가 행궁이야.
4: 아, 진짜?
5: 어. 아, 그거. 와, 죽인다, 탁지여서.
1: 여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6: 아, 어, 여기 아니에요?
5: 우리 여기서 내려야 돼.
4: 아,
5: 이제 내려야 돼.
3: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우리, 어떻게, 그럼 행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5: 행궁으로 가볼까?
3: 가봅시다.
6: 어디 가는지 알아?
4: 행궁, 그냥.
1: 저기 직진 아니야?
5: 맞아.

0: 티켓.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오, 뭔가 되게 우와. 조용해진 느낌이야.
1: 와, 너무 이쁘게 돼 있다. 여쭤볼까?
0: 몇시야?
4: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3: 해설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0: 들을 수 있나요?
3: 해설이요.
4: 해설이요. 네네네.
1: 아,
4: 가능합니다.
1: 진짜요?
4: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그 휠체어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5: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다 필요 없어요. 걸어가 하면 돼요.
1: 휠체어가 있으세요?
4: 네네, 있는데요.
1: 휠체어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4: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1: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문희야, 이거 그동안 무거웠지? 형이 이제 이거 들고. 와, 이거 너무 무거웠지? 와.
4: 네, 혹시 필요하신 분, 예. 아.
3: 자, 홍현.
1: 아, 진짜 잘 했어. 예.
5: 여러분, 장애인 학대 방송 보시고 계십니다.
1: 어, 개학기야, 뭐야, 이거. 예. 회장님이야? 저 위로 올려야 돼.
5: 흙이라서 그런지 안 나와.
1: 맞아, 안 나와. 게다가 젖었어, 바닥에. 어. 얼었으면 모르는데.
4: 자, 여러분,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우화관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보통 객사라고 하는데요. 객사가 뭐냐?
3: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객사?
1: 국민이 머무는 곳. 아. 네.
4: 아~ 네. 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3: 아, 그 객사.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중요해요. 객사했다. 그 다음에 객사. 이게 장난임이 중요해가지고. 아, 전혀 몰랐어요. 네.
4: 예, 신하들이 지방에 왔을 때 머무는 곳이 바로 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화관입니다.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0: 국경. 네.
3: 우와.
0: 언니, 어두워서 이제 잘 다닐 수 있어.

0: 나 진짜 안 가.
1: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봐봐.
0: 이 뭐? 내 술이야 이거?
2: 일치하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니, 걸로 가세요.
1: 선생님, 이제 문화재는 국가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위해서 다 훼손시킬 수 없잖아요. 맞잖아. 어흥이는 좀 얄밉긴 한데, 좀 한 대 때리고 싶긴 한데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3: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4: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지정될 때 새로 증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 예,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 화성이 1997년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화성이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1950년 전쟁 때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신청서를 냈을 때 사실상 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화성성역의궤라는 이러한 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이 무언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은 쉽게 말해서 화성을 축성할 때의 공사 보고서입니다. 아, 그런데 이 공사 보고서가 굉장히 치밀하고 세심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4: 섬세하게 다.
3: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가 화성이 많은 부분이 복원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복원과 수리를 할 때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땅히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5: 설득력이 있습니다.
3: 네. 네. 네,
5: 이렇게 듣기에도. 정말 자세하게 새겨놓은 이 화성을 축적해냈던 이 역사를 통해서 후손 분들이 그거를 찾아내서 그게 결국에 세계인들의 인정까지 받게 되는 이 과정이 아름다웠어요.
3: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실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우리가 화령전이라고 합니다. 네. 화라는 건 요 화성의 화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전이라는 것은 바로 임금님이 초상화를 모신 곳이에요. 예.
4: 아,
3: 그러면
4: 영전.
3: 이곳은 어떤 임금님의 초상화를 모신 곳일까요?
5: 정조대왕일까요?
3: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서 한번 정조대왕을 네. 뵙겠습니다.
5: 아, 네. 네.
3: 이동하겠습니다.
6: 네. 렛츠고.
1: 다 갈 수 있어.
6: 뿅뿅하긴 해.
5: 근데 여기가 무장의 관광지인 걸 알리려면
1: 정확하시죠?
3: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와.
5: 아, 저기 어진이 보이네요.
3: 네, 맞습니다. 정조대왕 어진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실까요?
5: 아, 그래야 돼요?
3: 예, 예.
6: 근데 여기는 왜 걸으면 안 돼요?
3: 예, 여기는 임금님의 초상화를 모신 곳으로 혼령이 네. 지나는 곳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일반인은 여기를 걸으면 안 되겠죠.
5: 아,
3: 예, 그렇습니다.
6: 보여? 약간 밝은 거 보여?
4: 밝은 건 보이는데 전혀 윤곽이나 이런 거 모르겠다. 어때 좀 설명을 해줘?
6: 약간 이제 장군님처럼 늠름하게 생기셨어.
1: 힘이 약간 세다.
6: 덩치가 좀 있어 보인다.
5: 근데 정조대왕님이 어릴 때부터 암살 위협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신 걸로 유명해. 그래서 활을 잘 쏘시고
4: 이런 운동에 다 맞아. 능하셨어.
6: 근데 얼굴 생김새가 잘생기셨어.
4: 잘생기셨어.
1: 이목구비 같아.
6: 어. 눈썹도 진하고 눈도 짙어.
4: 아, 또 미남이셔.
1: 맞아. 근데 저 구멍인데 그림 그린 거잖아요. 실제로 네. 봤을 때 진짜 똑같이 그린 건지 아니면 좀 와전시켜서 좀 잘게 그리는. 아, 죄송합니다. 와전이 아니라.
3: 저 어진이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어진이 이곳에 모셔졌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가 그 전국에 있는 임금님의 어진을 이제 서울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갔다가 또 그 이후에 네. 6.25 전쟁이 납니다. 네. 전쟁이 나면서 이 어진들도 같이 피난을 갔어요. 그랬다가 피난 간 그곳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어진이 불에 타게 됩니다.
6: 그러면 저 분은요?
3: 예, 그래서 저 이곳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 어지는 표준 영정이라고 해가지고 정조 임금의 그 특징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 영정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꽃미남 같은 얼굴이죠.
1: 맞아요.
0: 그런데 사실 기록에는 좀 정조대왕께서 굉장히 얼굴이 우락부락한, 예,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야 되지 않나, 아,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 아, 예, 꽃미남 이미지보다는 남자다운.
0: 그렇습니다. 예, 장비와 같은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랬구나, 하십니다.
1: 네, 네. 저희도 정조대왕 얼굴들을 생각을 하는 게 이서진, 겸비, 예, 소진섭, 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지들이 그랬어요.
3: 저는 좀 짠했어요. 뭔가 아버지의 그리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워낙 자기를 많이 노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이 뭐 어떻게 보면 외관은 그럴싸해 보이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굉장히 쓸쓸했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짠했습니다.
0: 여러분, 우리나라는 혹시 기록의 나라라는 말, 이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1: 아, 맞아요.
0: 예. 자, 어떠한 기록이 있나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오,
0: 예.
1: 아, 오, 와우. 오. 아, 이걸로 복원을 한 거구나.
0: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화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책이다.
2: 아, 화성 성역 의궤.
0: 네, 그렇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
4: 아, 대단하다, 진짜.
2: 아. 이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0: 여기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1: 오,
0: 자, 이거는 1795년에 정조대왕께서 수원 오실 때 네. 6,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같이 왔어요.
1: 1,000명.
0: 여기 정조대왕의 어머니 혜경공홍 씨 가마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정조대왕님 말 있어요.
1: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6,000명이.
0: 예, 예. 맞습니다. 예, 와. 그렇습니다.
5: 행차했던 그 과정을 쭉 그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한 편이 펼쳐지는 느낌인 거예요.
1: 오늘 저희 코스대로 돌면은 우리나라 260만 장애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아주 풀코스로 편히 그냥 도실 수 있다.
6: 자, 여러분.
1: 네. 네.
6: 우리가 이쪽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1: 네.
6: 저건 타고 싶어요, 진짜?
2: 무조건 타야죠.
1: 재밌을 것 같아요.
7: 좋지. 재밌을 것 같은데?
6: 여기서 제안을 하나.
1: 오.
6: 그 중에 저게 화살도 10발씩 쓸 수 있는데
1: 10발
6: 그 중에 50% 20발을 쓰면 저거 타게 해드릴게요.
2: 뭐? 20? 아, 그건 좀 너무 같은데요?
8: 너무 많은데? 아, 그러면 저의 베네핏은요?
2: 아, 제가 흉팔이 없잖아요. 왼팔 잡기가 어려워요.
1: 근데 우리 세미부의 습성상 입으로라도 쏘라요.
2: 아, 지금
6: 눈 알아서 돼.
2: 에이, 그럼 내고 해주셔야죠. 에이.
8: 아, 내고 합시다. 전 눈이 안 보이는데.
2: 10개? 5개?
8: 이건 비장애인분들도 50% 어려워요, 이거는.
6: 빨리 가서 한번 맞아, 보고 보자. 결정하는 걸로.
1: 맞아,
7: 오케이. 알겠어요.
1: 다른 사람들이 네. 잘 못 쏘면은 내고 하자.
7: 가자.
2: 내고 해야 돼.
1: 해보자.
2: 나연이 왼팔 해줘야겠다. 아,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1: 총 40개 중에 20개를 맞춰야 돼.
2: 사람들은 좀 잘 맞추니?
1: 아니, 별로 못 맞추시는데? 아, 저 장애 없는 분들도 별로 못 맞추고 가시네.
6: 40발 중에 몇 발 생각하시는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7: 5발.
2: 5발.
1: 야, 잠깐만. 피디님, 저희 내고 좀 해요. 저희 내고 좀
2: 해요.
1: 내고 좀 해요.
2: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워요.
1: 5발. 5발. 아, 진짜, 아야. 오.
2: 7발.
1: 야, 합쳐서 7발. 해보자.
8: 언니. 일단, 언니가 사야 될 것 같아.
9: 그래.
10: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실 것은 이 앞에 있는 관역이고요. 거리는 30m입니다.
2: 30m.
11: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11: 예, 그러면은 왼손으로 활 들어보겠습니다.
2: 왼손이 없는 사람?
8: 왼손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2: 아, 그럼 같이 할게요.
8: 저희 같이 할게요.
2: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와, 떨린다. 7발.
11: 잠기세요. 잠기시고.
7: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11: 예, 계속 하시면 돼요.
1: 아니, 이게 말려, 멀리 안 나간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당겨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해. 7발.
11: 체험을 시작해볼게요.
8: 언니, 이렇게 네. 잡고. 언니, 밑에 혹시 모르니까. 잡아봐.

0: 조준만 해, 조준만 해.
1: 재밌었다.
0: 조준만 해, 조준만. 엄청 멀리 날아갔어.
1: 아, 이거 세게 하면 안 돼. 어, 덜 세게 해야 돼.
2: 그렇게 가능하겠니?
0: 이거 어떡해? 이거 일곱 발?
1: 잠깐, 언니, 잠깐, 어. 코드를 커버 있어야 돼? 어. 아니야, 너무.
2: 아, 아니야, 괜찮아.
0: 아, 아깝다. 아, 아깝다.
2: 와! 아씨. 안 되냐?
0: 피디님, 내고 한 발이요. 한 발.
2: 아, 근데 언니 안 되겠다. 이제 알겠어.
0: 제발. 럭키! 우와! 럭키! 우와! 우와! 됐죠? 하나 맞았죠? 네.
1: 제발.
0: 오!
2: 오! 아니야!
0: 왜 또!
2: 선생님이
1: 선생님이 아니, 제가 했어요!
0: 눈이 안 보인다고
1: 했어요! 제가 했어요!
2: 선생님이셨는데!
3: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는 거야!
0: 포켓스, 저희 지금 무기 있어요! 저희 지금 활짓고 있어요, 포켓스! 아, 이거 아 진짜!
2: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정의 선물만 해!
0: 네!
3: 저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오케이!
3: 이렇게 해서 당겨! 더 당겨, 이 정도 당겨야 돼요?
1: 하나, 둘, 셋!
3: 잠깐만요!
1: 놓으세요!
0: 아, 아깝다!
3: 하나, 둘, 셋.
0: 아.
2: 정희 씨 한 발. 자, 지금 정희 씨 응원 한번 하자.
0: 누나, 야. 누나 한 발만 맞추면 우리 간다. 야, 애드블로 기다려라. 누나, 왜? 누나 한 발만 맞추면 우리 간다. 나머지 다 맞췄어.
3: 하나, 둘, 셋! 셋!
2: 오, 맞췄어! 오, 맞췄어!
3: 맞췄어?
0: 오, 맞췄어?
3: 맞췄어?
2: 맞췄어요!
0: 방금 소리 들렸죠?
2: 맞췄어요!
0: 뭐야, 오빠! VAR! 비디오 판독! 아, 뭐야! 비디오 판독!
2: 맞췄어! 맞췄어!
3: 맞췄어!

0: 야.
1: 아우 갑자기 탈라고 하니까 사람 많이 예쁘네.
2: 안 무섭겠지?
3: 무섭진 않을 것 같은데.
2: 무서우면 안 되는데.
4: 무서워요. 확실히 무섭고. 고소공포증 이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 이러고 밑에 딱 봤는데 갑자기 확 무섭고. 네. 빨리는 느낌 들어요.
3: 와. 언니, 언니 여기 조금 올라가야 돼.
2: 와. 와.
3: 언니 여기 계단.
1: 와, 와.
2: 와.
3: 와, 대박.
2: 아직은 괜찮다.
5: 이야.
6: 이거 박재용이 흔드는 이벤트 한대. 흔드는 이벤트
2: 하지
6: 하겠대.
2: 마, 하지 마. 욕할 수도 있어, 입에 쓴데.
6: 한 번도 욕하는 게.
2: 하지 마.
6: 욕하는 게 나온 적이 없어.
2: 진짜 너 하지 마.
3: 봐봐, 지금 나야, 지금.
2: 나 지금 예민하거든? 잡아요?
6: 잡까요?
3: 오, 진짜 가요?
2: 이거 올라갈 때 조금 흔들린다.
1: 와! 와! 와!
3: 나연아, 괜찮아?
1: 응. 나연, 괜찮지?
3: 괜찮아.
1: 야, 와!
2: 그래.
1: 재밌어.
3: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나연아. 어, 올라가고 있어?
1: 재밌어.
2: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3: 오, 이야.
2: 이야, 너무 예쁘다.
1: 와.
3: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2: 알잠보 같아요.
3: 너무 예쁘다.
1: 아, 근데 우리 설계도 그림 그리는 거 저런 거 있잖아. 어. 전체로 보니까.
6: 그러네.
1: 한눈에 보기.
6: 맞아, 거. 그러네. 오늘 설명 들은 거를 딱 느끼게
1: 어,
6: 되네.
1: 어, 맞아, 맞아.
6: 이게 성곽이야, 누나.
3: 아, 성곽이야?
6: 아, 이게 성곽이야.
3: 아, 부드러운 거 이게.
6: 뭔 줄 알았어.
3: 나 부러운가 했어. 차가 이게, 안 보이게.
6: 이게 성곽에 불 다 켜놓은 거야, 누나.
3: 아.
6: 누나, 지금 성곽이 우리 눈에 꽉 차게 지금 한 바퀴가 다 안 보일 정도로 커. 와, 진짜 야경 불빛 맛집이다. 정말.
3: 나는 이게 성곽이야. 와, 나연이 사라졌어.
6: 나연이 어디 갔어?
3: 나연이 사라졌어.

0: 나갔어.
1: 나 움직이면 어, 안 돼.
2: 왜 그래?
3: 와, 근데 수원이 이렇게 예쁜 곳이었어?
0: 그러니까.
3: 아, 나는 이 성곽길이 아... 너무 신기해.
0: 진짜?
2: 다 보이네. 우리 셀카를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0: 그럴까? 우와, 대박이다! 와, 야, 대박이다!
2: 자, 하나, 둘, 셋.

0: 머릿결 같은.
1: 아, 맞아. 수원 화성으로. 뭐 스페인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야경이 저한테는 제일 예뻤어요. 수원 화성 야경.
2: 오늘 우리 화성 투어 진짜 제대로 했다. 화성을 제대로 느끼고 배우고 알고 갔다.
3: 아니 예쁘긴 진짜 예뻐. 알전구야.
1: 진짜 너무 예쁘다.
4: 저에게는 굉장히 다이나믹했다. 시각적으로 너무 만족했고 심장은 쫄렸고
1: 낭만적이다 진짜.
2: 그러니까
1: 로맨틱하다.
4: 낭만.
1: 여기 위에서 돈가스 썰고 싶다.
4: 스테이크 아니고?
1: 남산 돈가스 썰고 싶다. 또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2: 피디님, 피디님 죄송한데 오늘 출연료 한 명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명이 자꾸 카메라에서 아웃이라서 이거 오늘 세 명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5: 뭔가 마지막 뻥뚫린 느낌. 완전히 완벽한 마지막 엔딩.

0: 짠. 짠. 우리 뒤에 성바.
1: 지금 현 누나들 점점 아까 처음에 무서워했었는데 지금 이제 즐기는 것 같다.
0: 아닌데?
2: 아니래. 나야 못
1: 찍으면
2: 아니야? 야, 무섭나 봐. 얘들아, 나연이 지금.
0: 아니야, 나 무섭지 않아.
2: 애견녀 됐어.
3: 잠깐만, 김나연 좀만 그러고 있어봐. 사진 좀 찍게.
0: 네.
3: 나연이 여기 봐요. 아, 평생 놀림거리로.
2: 애견녀였어.
3: 애견녀.
0: 애견.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망망대해 같은 구름바다 사이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구례. 맑은 공기와 푸른 산, 섬진강이 어우러져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곳. 한층 깊어진 봄의 기운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수위의 화려함과 향이 곳곳을 가득 메운 노란 물결. 벅찬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례는 보고 싶은 고장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삼백리 벚꽃 축제, 산수유 축제. 하하하, 그죠. 그곳에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1: 꽃보다 고무가 더 이뻐요.
2: 어, 그래요?
1: 네.
2: 이렇게 정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봄을 맞이하니까.
0: 구례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태는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섬진강 따라 구례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사계절을 품은 섬진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활기찬 삶이 피어나는 구례의 오일장으로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화개장터와 함께 영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시골장인 구례 전통시장. 하동, 곡성, 남원, 순천, 광양 등에서 사람들이 모여 활력이 넘치는 곳이죠. 지리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약초가 넘치는 약재 골목과 섬진강에서 나는 사계절 특산물이 결집하는 최고의 지역 장터입니다.
3: 물건이 싱싱하고 취향도 크고 그러니까 맞죠.
4: 아, 장미꾼이 뭐 옛날 생각을 하면 구수하지요, 한마디로. 네.
5: 다른 오일장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도 착하고.
0: 분지 형태의 구례는 3도 5 분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
6: 내놓고 좋은 거. 들어.
0: 그래서 영원함 지역 장군들에게 200년간 사랑받고 있죠.
6: 돌미나리,
7: 쑥,
6: 꼬들빼기,
7: 꼬들빼기,
6: 쑥꼬대기,
7: 쑥꼬쟁이.
0: 명산 지리산과 천혜의 자원 섬진강이 있으니 사시사철 성실을 이룰 수밖에요.
8: 얻어가시는 거예요?
9: 예. 인심이 좋아갖고.
8: 부자 되셨네요?
9: 응. 인심이 좋아갖고는 잘죠.
6: 참기름 밭에서 깨. 먹어보면 알아.
0: 참기름 한 병에도 200년 전통 구례 오일장은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10: 신랑 고향이니까 30년 넘었으니까 저도 고향 같죠.
11: 에이, 맞지, 맞아.
10: 네.
6: 가세요, 좋은 것만 있어. 돈 벌어갖고 손자들 공부 가르치고 손자들 주려고. 손자들 애국도 공부 둘이나 해주마. 95.
8: 우리 아드님들이 여기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안 하셔?
6: 아이고, 왜 안 해? 못하게, 못하게 해도. 내가 집에 가 있으면. 애나 치매가 와. 치매 안 오라고 나와서. 말도 씹히고 웃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 향해 오면 좋아. 웃고 하루 해가 잘 가고
0: 좋은 기운 받아가고 가족의 삶을 집행해준 터전. 그 중심엔 정이 있습니다.
12: 회장은 일단은 저한테는 정이죠. 일단 정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없으면 즐겁고 반갑고.
0: 장만 보고 갈 수 있나요? 구례는 그냥 발길을 돌릴 수 없는 매력 넘치는 곳.
8: 손님들 많이 오세요?
13: 어, 많이 오죠.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요. 근데 토요일 되면 많이 와요.
8: 네. 왜 이렇게 많이 와요?
13: 아유, 지대가 좋으니까 그러죠. 함사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좋으니까 그러죠. 경치 좋고 인심 좋고.
0: 이곳 장터에 평생을 바치고 대를 이어 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망치소리 그칠 날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손끝에서 태어난 녀석들은 누군가의 밭에 쓰여서 풍성한 먹거리를 키워내겠죠.
11: 이건 얼마 시간인데요?
14: 우리가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 있었어요.
15: 아, 계속 있어요?
14: 네네.
16: 좀 이제 뭐 한 50년 된 장차 생기면서 일제시대부터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0: 강산이 여러 번 바뀌어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 돌아오는 계절과 같습니다.
17: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봄을 안 잊는 게 쇠소리, 쇠소리.
0: 여기저기 들려오는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망치 소리로 흥겨운 오일장. 이야, 구수한 냄새가 장터에 퍼져나갑니다. 뻥튀기 외길 인생, 불의 오일장의 명물입니다.
18: 장인 장모님이 한 5-60년 하셨어. 5-60년.
16: 네?
18: 5-60년.
16: 그러면은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대회를 이어오시는 거예요?
18: 한 7-80년.
16: 선생님까지 하시면.
0: 흑백 사진 속 송순례 여사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셨고, 뻥튀기를 튀겨서 키운 자식들이 가족을 꾸려 다시 내리받은 일.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받고 일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 남편과 일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6: 나무 이제 그 바닷불도 담았고 버스를 다 싣고 굴에 이제 터널 내려갖고 이제 요 시장에 또 용감하고 나오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그러고 댕겨서 됐어. 나 이제 나무가 멀르면 거시기도 또 안 멀르면 막 필필필필 연기가 나고 몰라 한방 들어가면 오래 됐지 뭐. 시방은 뭐 일도 없지 뭐.
19: 안 나오시면 찾아요. 어머니 왜 안 나오셨냐고 아프냐고 물어보셔.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좋죠.
0: 하하, 안부가 궁금해지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19: 이거는 오래됐고 얘는 조금 덜 오래됐는데.
0: 그 맛을 잊지 못해 긴 세월 변함없이 찾는 사람들 덕에 송순례 할머니 가족의 뻥튀기는 오늘도 힘차게 뻥뻥.
6: 집 지놓고 집도 2층으로 좋게 빼서 지놓고 논사놓고 요 아들 딸 오남에 다 키워서 다 이고 그렇게 좋은 장이지. 일생을 사는 장이지요. 최고로 좋은 장이라.
0: 장터 안 입소문난 식당은 장날이면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이리도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자, 주인공 등장입니다. 하하, 눈으로만 봐도 숯불 향 가득, 생선 바르는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20: 식구들하고 관광차 식사로 왔습니다.
21: 어디서 오셨어요?
20: 저희들 울산서도 오시고 서울서도 오시고 저희들은 남해에서 왔습니다.
0: 양념 돼지고기를 마음껏 감싼 불길이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 맛이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22: 숯불의 향이 들어가서 숯불의 향이 진해서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지글지.

0: 그 귀한 산나물과 뿌리 채소들이 12첩 반상을 이뤘으니 지리산을 통째로 상에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고기 한 점에 노릇노릇한 생선까지 아주 그냥 녹아버립니다. 게야 담백하다 담백해. 고개가 절롱 끄덕여지는 맛.
1: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 약초 같은 건강해진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 앞에 딱 서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집이에요.
2: 시장 사람들하고 또 사람 냄새를 한번 풍기면서 할머니들하고 참 재밌게 지내고 또 시장에 우리 시장이 아주 또 무한한 발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또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그냥 이웃과 그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또 즐겁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구경거리, 먹을거리, 정이 넘치는 구례 오일장 놀러 오세요. 요요요요. 이번에는 생명의 젖줄 섬진강으로 떠나봅니다. 고요히 흐르는 이곳에는 수많은 생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연 생태 사진작가 신응섭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3: 바위에 이거는 수달똥입니다. 이 비늘 있죠? 잉어. 여기 잉어 비늘이에요.
4: 배설을 할 때 비늘과 가시는 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달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씩 있죠.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발톱이 날카롭거든요, 수달은.
0: 구례 섬진강에는 야생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을 처음 발견하고는 10여 년을 관찰한 신응섭 씨.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면 수달이 물속에서 헤엄친다는 증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에게 환경 오염은 재앙입니다.
4: 이 섬진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것은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0: 섬진강 어류 생태관에서도 수달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 무리를 놓치고 구조된 녀석들이랍니다.
3: 반갑다. 수컷. 야생에서 보면 이 메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수달이. 수달이 이 메기를 20분씩 얘들이 이제 먹으면 한 20분씩을 앉아서 먹고 있어요.
0: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이래봐도 비교적 상위 포식자에 속합니다.
5: 체중에 약 한 10에서 25% 정도에 대한 그 중량에 대한 먹이를 급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자연에 먹을 수 있는, 급여할 수 있는, 얘네들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물고기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3: 우와! 가지고
6: 어디로 가는 거예요?
3: 가지고 이제 자기 아지트로 가야죠.
5: 여기가 지금 아지트입니다. 여기서만 이 친구
3: 자기 아지트.
5: 여기서만 이제 먹이를 먹는 대안이 있어요.
0: 야행성이라 야생에서는 주로 밤에 사냥하죠. 물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요 녀석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컷에게 밀리던 암컷이 유일하게 강해질 때는 새끼를 가졌을 때라는데요.
4: 그 수달도 보면은 암컷 개체가 한 1년 정도를 이제 수달 새끼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때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0: 섬진강에서는 새끼를 낳으려고 들어가는 수달의 굴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4: 사람을 보면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서 로드킬이나 아니면 사람 좀 그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포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이 아이들한테는 맞습니다.
0: 본래 이곳은 섬진강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조류, 곤충, 식물, 파충류, 민물고기 등 130여 종 2만여 마리를 보존하고 있죠.

0: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어?
1: 잘
0: 재밌게 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2: 웃기게.
0: 웃기게 생겼어?
3: 느낌이 어떠세요?
4: 아, 되게 좋은데요? 되게 생각한 것보다 엄청 고기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네요.
5: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인 섬진강은 유일하게 7수를 유지하며 깨끗한 자연 환경과 강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생물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6: 주로 이제 계곡 상류부터 해서 중류 하류, 그다음에 강 하류, 둔지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단계별로 해발 맞게끔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5: 자연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은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물려줄 유산입니다.
7: 우선 다양한 물고기를 애들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없죠, 섬진강 같이.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와요.
3: 네, 왜 오세요?
8: 왜냐하면 철별로 또 풍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또 얘들한테 자연 속에서 인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에도 좋고.
5: 구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섬진강. 자, 이번에는 강줄기 따라 흐르는 맛있는 산물 만나보시죠. 윤슬 일렁이는 강 위. 유유히 배를 띄운 어부를 만났습니다.
9: 안녕하세요.
10: 네.
9: 아니, 이거 뭐 잡으시는 거예요?
10: 아, 다수기 채취하고 있습니다.
5: 하동은 제첩, 구례하면 다슬기가 유명하죠. 수심이 꽤 깊은 곳까지 배를 타고 나가는데요. 강바닥에 깔린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솜씨가 필요하답니다. 물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섬진강.
11: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오염이 안 돼가지고.
5: 일급수에서만 사는 다슬기가 섬진강에 많은 이유죠. 자, 이제 특별한 솜씨를 발휘할 차례. 일단 그물을 강물에 내려줍니다. 서서히 배를 움직여 그물을 바닥에 펼쳐주죠.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바닥을 긁어내듯 그물을 끌어줍니다.
11: 최대한 천천히 가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그물이 바위로 올라탈 수 있게끔 천천히 끌어줘야 돼요.
5: 그물은 수중에서 뜨기 때문에 무게감을 주어야 다슬기를 모을 수 있다는데요.
11: 이게 다슬기 따는 춥니다, 이게.
9: 아, 밑에 바닥에 깔리는.
11: 예, 예, 예. 추로에서 다슬기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따고 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다슬기가 그물망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5: 다슬기는 강 바닥 울퉁불퉁한 돌 위에 붙어 서식합니다. 천천히 배를 이동하면 그물추가 돌 표면을 쓸면서 다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물 안으로 다슬기가 모이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야, 잠깐 쓸었는데 벌써 그물 안 한가득이네요. 얼핏 봐도 꽤 많은 양인데 얼마나 채취했을까요?
11: 채취했어요.
5: 와, 배가 무거워졌겠습니다. 야. 누나와 식당을 운영 중인 왕상윤 씨.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11: 1cm 이상 다슬기가 돼야지 그 납품으로 그 미아로는 못 잡게 돼 있어요. 적은 것은 또 선별해서 살려주고 큰 것만 이제 납품하는 거죠.
5: 세척 작업을 마친 다슬기는 바로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9: 이거 갖고 어떻게 하세요?
12: 까야죠.
5: 다슬기 속을 분리하는 작업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다는군요. 수고스럽게 일일이 바늘로 빼내야 한답니다.
1: 이게 나와야 제대로 된 고등이에요. 꼬리 여기까지 다 나와야 돼요.
5: 캬, 껍질 모양 그대로 쏙 빠졌네요.
1: 맛있어요. 이거 탈모. 고개 목, 목이 아프죠. 이렇게 숙이고 쳐다보니까. 스마트폰 볼 땐 안 건디. 요거 고동만 까면 아파요.
5: 섬진강에서 채취한 다슬기는 유난히 진한 녹색을 띠고 풍미가 좋답니다.
9: 나에게 구례는 어떤 것이에요?
1: 보물 같은 존재. 다슬기로 인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해드리니까 손님들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5: 이제야 겨우 재료 손질이 끝난 셈입니다. 끓는 물에 숙성시켜둔 반죽을 똑똑 떼어넣고 다슬기 수제비를 만들 참인데요. 다슬기만 넣어도 고기 육수 못지않게 뽀얀 국물이 우러나죠. 해조류에 채소까지 곁들이는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로 우려낸 육수에 한 번도 고명처럼 다슬기를 얹어줍니다. 이번에는 다슬기를 새콤하게 무쳐내고 고소한 참기름에 통깨도 톡톡. 채소와 곁들여 먹는 다슬기 초무침 드시겠습니다. 자, 다슬기로 차려진 한상. 예로부터 피로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다슬기. 초무침은 흰 쌀밥에 쓱쓱 비벼주세요. 이어.
12: 좀 건강한 거 먹는 것 같은 느낌? 입에 침이 엄청 고여요 지금. 새콤한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5: 다슬기의 식감이 느껴지십니까?
9: 맛있어요?
12: 네, 엄청 맵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 것 같고 각 집집들마다 다 맛있었습니다.
5: 다슬기 수제비 국물 맛은 어떨까요?
13: 감사합니다.
1: 대사리 수제비는 얼큰하고 맛있고요. 초무침은 새콤해서 입맛을 돋아줘요.
5: 손님들 엄지척에 보람을 느낍니다.
11: 뭐 나의 뭐 어쨌든 뭐 삶의 제줄이죠. 뭐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뭐 안 아프고 그냥 무난히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일하는 게 뭐 목표죠. 뭐.
5: 섬진강 줄기 따라 인생도 흐르고 고마운 자연에 감사하게 됩니다.
14: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15: 아내를 사랑하고
9: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15: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모두가 사랑하는 환상의 나라. 신나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그리고 다채로운 꽃축제가 펼쳐지는 테마파크.
1: 저는 테마파크에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이번에 함께 일하러 와본 박진우 PD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연체 살식마? 힘을 많이 죽였어요. 네. 오,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습니다.
2: 이거 재밌어요.
1: 흙 만지는 재미가 있네요.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아, 이거 재미없어요.
1: 아, 이건 좀 힘드네요.
2: 이거 안 재밌어요.

0: 네, 오늘은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오후에 아침에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일단 가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우리가 몰랐던 테마파크 안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는데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이곳에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힘드시죠? 아유, 뭐 이제 뭐
3: 복장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하시는지 알고 오셨죠?
2: 예, 일부러 좀 약간 챙겨 입었습니다.
3: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당장 벗게 되실 거예요.
2: 마음에 안 드시나요?
3: 아니요, 더워서.
2: 아, 더워서.
3: 아, 일이 힘들어서. 아, 네. 옷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남미에서 오신 마초 같아, 마초.
2: 아, 예, 일부러 약간 좀 꽃 느낌으로 이렇게 좀 살렸는데.
3: 저희 꽃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런 꽃.
2: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거는?
3: 이건 샤스타데이지라고 하는.
2: 샤스타데이지. 네. 오. 보통 그럼 꽃 보면 아시는구나.
3: 알아야죠. 이 일을 하면.
2: 네. 그러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 만드는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테마파크가 한 45만 평 되고 그 주변으로 한 400만 평 이상이 되는 넓은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예쁜 꽃이 피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영국 엑세스에서 공부한 나, 꽃바람 이박사.
1: 사실 오늘의 베테랑은 너튜브에서도 정원의 매력을 알리며 활약 중인데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이미 식물계에서는 알아주는 스타라고 합니다.
3: 지금 피디님 서 계시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365일 꽃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백만 송이의 이제 새로운 봄꽃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 100만 개요?
3: 예. 근데 오늘 100만 개는 다 안 할 거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예.
2: 아니면 시키시면 할 수는 있어요. 네.
3: 책임지셔야 됩니다.
2: 시키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언제 이 정원을 찾아도 화려한 그 계절의 꽃을 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일. 먼저 지난 계절에 심어둔 꽃을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땅이 부드러워서 쑥쑥 잘 뽑히더라고요. 베테랑과 선배 정원사님들을 도와 신나게 꽃을 뽑았습니다.
2: 아직까지는 뭐... 아,
3: 생각보다 쉬워?
5: 네, 잘 네?
3: 생각보다 쉬워요?
2: 네.
3: 그래요, 잘 기억할게요.
2: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뽑아낸 꽃을 정리하는 동안 정원 한켠에서는 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필요한 바로 이 도구, 혹시 뭔지 아시나요?
3: 이건 뭔지 아세요?
2: 도시락인가요? 죄송합니다.
3: 예, 도시락은 아니고요.
2: 아, 스티로폼이요?
3: 예, 스티로폼. 우리 이거 엉덩이 의자라고 해요.
1: 쪼그린 자세에서

0: 그래서 무릎과 허리 보호를 위해 필수라는 엉덩이 의자. 이 친구가 저를 지켜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보기 힘든 특이한 보라색 유채꽃을 심을 예정.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집중해서 심어봅니다.
1: 저는 저렇게 흙이 묻어있는 신발이 되게 보기가 좋아요. 아. 멋있잖아요. 아. 정원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더티핸드라고 하는 약간 비하하는 것도 있어요.
2: 더티핸드요?
1: 더티핸드. 항상 손이 더러우니까. 아.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네. 그린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2: 그 뭔가 잡초 많이 뽑고 해서 손이 색깔이 초록색이 돼서
1: 잡초만 뽑겠습니까? 항상 식물을 만지다 보니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일을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닌데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정원일의 하이라이트, 정원일의 꽃이라고 하는 잡초 뽑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하시죠.
2: 네, 알겠습니다.
1: 자,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다 잡초예요.
2: 아, 이런 애들도 네, 다.
1: 네. 이런 것들 다 뽑아주셔야 됩니다.
2: 네.
0: 40년간 방문객만 6천만 명.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오랜 전통을 가진 장미축제가 열리는 이곳. 베테랑의 손에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꽃이 피어나기 전에 미리 잡초를 뽑아 정원의 장미들을 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봉사활동 점수 채우려고 잡초 많이 뽑았던 기억이 나네. 이거 하니까 생각났어요.
1: 아, 그 세대시구나. 저는 학력고사를 받기 때문에 잘 몰라요.
3: 그 세대시군요.
1: 저는 그 세대입니다.
3: 생각보다 연배가 상당히.
1: 그렇죠. 항상 정원하고 살면 젊게 살아요. 성장하는 공간이거든요.
3: 네.
1: 그래서 이 일을 하기만 해도 그냥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안인 친구들이 많아요.
0: 항상 성장하는 공간 정원. 꽃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도와 정원사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 쉬워 보여도 중요한 일인 만큼 베테랑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봅니다.
3: 네, 약간 갇혔어. 장미 사이에 갇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자꾸 찔려.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아니야. 아.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시 찔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 번 이제 찔려보면 저 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1: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3: 엄청 아파요?
1: 엄청 아픈 거지, 이 정도면.
3: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정도긴 합니다.
0: 수십 번 가시에 찔리며 뽑고 또 뽑고 화단 하나에 핀 잡초를 모두 뽑을 때까지 말하는 것도 잊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풀과 흙에 파묻혀 지나간 하루. 저도 벌써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식물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에 모든 계절의 정원을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이제 요거는 올 여름에 식재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여기 면적을 재고 요게 몇 주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식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컨셉은 직관적인 컨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 내가 더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공간에 딱 갔을 때 직관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게끔 패턴을 잡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책들 사이사이에 보면 제가 아파를 만들고 있는 꽃잎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 두꺼운 책이 저의 지식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읽었어요.
1: 회사에 도착하면 한 6시 한 4, 50분 정도 되고요. 그때 되면 잠깐 명상을 하죠.

0: 글씨를 쓰면서 그게 끝나면 이제 정원으로 나갑니다. 계획대로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흐리고 비 오는 아침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0: 오후에 강풍이 또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강풍이 불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작업이에요.
1: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이 생겨 분주하게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풍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0: 비 많이 온다니까 신속하게 작업할게요.
2: 네.
0: 자, 올라갈게요.
1: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쪽의 가지들을 정리할 건데요. 10m가 넘는 높이에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2: 네.
0: 자,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
2: 네, 이제 요거, 코지 가위라는 도구인데 요거 사용해서 가지를 전정할 겁니다.
3: 얇은 거부터 이렇게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1: 선배님의 손길 한 번에 거침없이 툭툭 잘려나가는 가지들.
4: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진짜 위험하겠네요.
2: 예, 많이 위험하죠. 땅에 떨어지면 손님들이 머리 맞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제 점검해서 조치해줍니다. 할 수 있어요.
1: 보기보다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2: 아, 네. 이것도 잘 보고 밑에 잡아서 떨어뜨릴게요.
4: 아, 네.
2: 네.
4: 바닥에 떨어뜨려도
2: 네, 사람 없으니까 사람 떨어뜨릴게요.
4: 확인하고.
0: 네. 무조건 그냥 자르기만은 빨리 끝날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수영도 보고 죽은 가지도 찾아내고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나무 전체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나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밑에서 그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4: 아, 이거 고지톱도 있군요.
2: 네, 이거 고지톱이라고 하는 건데 두꺼운 가지는 톱을 이용해서 작업할 겁니다. 네, 이거는 이거 좀 두꺼운데 이거 제거할 거거든요.
4: 아, 네. 네.
0: 안전하게.
1: 선배님이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제가 톱으로 두꺼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4: 오!
2: 네. 네. 됐습니다. 아, 네.
5: 잠깐만요.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0: 안으로 가야겠는데?
1: 리프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베테랑이 이동하는데요.
0: 맞아요, 그거.
2: 좀 붙일게요. 좀 붙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5: 네.
2: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5: 자꾸 와다다
2: 이렇게 약간 바이올린 키듯이 자르시네요.
5: 일자로 일자 네 일자 유명하죠.
1: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한 번에 툭 잘리더라고요.
6: 오케이.
7: 네,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네, 작업대 하향하겠습니다.
4: 이게 뭔가 화대진 것 같아요.
2: 네. 안에까지도 네. 잘라줘야 바람도 네. 잘 보이고 해서 벌레도 잘 안 끼고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4: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모두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억세게 내리기 시작한 비. 비가 많이 오면 외부 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찾는다는 베테랑의 아지트. 테마파크 한 비밀의 공간에 초대받았습니다.
0: 뒤돌아서 보시면 사실 테마파크 같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굉장히 뭔가 온갖 자극스러운 것들이 많은 데가 테마파크거든요. 근데 정원은 가장 정적이고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식물이 주는 몰입감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기는 정적이 흐릅니다. 저는 정원을 표현할 때 항상 제 인생과 같아요.

0: 한 반백살을 살다 보니 늙으면 안 이쁜가? 머리가 백발이 되면 주름이 깊게 패이면 난 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1: 정말 한 장으로 딱 표현되는 예쁜 정원만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만족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불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아름답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아름답고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지잖아요.
2: 우리의 인생을 닮은 아름다운 정원. 그 한켠에는 긴 세월을 품은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 되게 멋있는 게 있네요.
1: 네. 저 친구 몸값이 네. 저보다 높아요.
3: 박사님도 되게 비싼시잖아요.
1: 이거 나름 싸지는 않은데 네. 이 친구가 지금 760년 된 분재이거든요. 그래서
3: 760년이요?
1: 네. 760년 된 분재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 하나 부러지면 네. 뭐 연봉을 다 날려야 되는. 근데 워낙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만지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어요.
2: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아우라를 가진 분재. 수백 년을 살아온 이 식물들이 궁금해졌는데요. 다음 날 베테랑이 350그루의 분재를 돌보고 있다는 온실을 찾았습니다.

0: 처음 보는 문제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의 안내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1: 열심히 분재를 만들고 있는 분재 아티스트 한장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다를 넘어서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2: 너무 보통 분재라고 하면 되게 이런 고가의 분재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무 또한 처음에는 이렇게 고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땅에 진짜 버려지듯이 쉽게 말해서 등산을 하다 보면 그냥 몸통만 떡 있고 가지 몇 가지 없는 나무가 이런 나무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가시나 모르겠네요. 수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니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이제 반려식물이 된 거죠.
0: 수년의 세월, 섬세한 손길이 지금의 가치 있는 분재를 만들었습니다.
1: 이게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그래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죠? 라일락 향기가.
3: 네. 약간 은은하게 나요.
1: 네, 맞아요. 이제 이 향기를 맡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그게 바로 이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때 워낙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생후 10개월 때 제 대장을 한 10cm 정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의사들이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리고 봄날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밖에서 라일락꽃 향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제가 창문을 통해서 봤던 라일락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나무의 모습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던 지금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어디 지나가다가 라일락꽃 향기를 제가 맡으면 그때의 광경들이 생각이 나요.
0: 지금의 베테랑을 만들어준 라일락. 분재는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머금고 자라고 있습니다.
3: 오, 이게 뭐예요? 엄청 크네요, 얘는.
1: 여기가 뭐야? 지금 다 모과나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과나무예요.
3: 와,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엄청
1: 크죠?
3: 다른 애들에 비하면 되게...
1: 저는 이 나무

0: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이 딱 떠오르거든요.
1: 우주의 별이요?
0: 네. 어... 그 모습을 보시려면 네. 밑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2: 굉장히 약간 비밀의 공간이
1: 있으시죠?
0: 네. 이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들어가서 보면 이 장가지의 섬세함을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4: 오, 이거 진짜 멋있다. 네,
3: 굉장히 단단한 이 주관의 힘과 네. 옆에 뻗어 있는 장가지의 이 섬세함은 이게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0: 이게 310년 된 모가나무예요.
1: 화사한 꽃이 핀 분재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분홍빛이 아름다운 이 꽃, 뭔지 아시나요?
2: 우리 5월 되면 길에 펴있는 영산홍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다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굉장히 소중하죠.
1: 아, 얘가 영산홍?
2: 네, 네 산철죽, 산철죽 종류인데.
1: 무궁화처럼 생겼는데 다른가요?
0: 다르죠. 완전 다르죠.
1: 완전 달라요?
2: 네.
1: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2: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1: 그런가 봐요. 부끄럽네요.
0: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1: 네. 영산홍.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왜 유치원생들, 처음 이제 말 배우는 애기들 보면 단어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미꽃, 튤립 이런 거 나오는 책에 있는 그 정도 꽃을 아는 수준이랄까요? 많이는 잘 몰라요. 비록 꽃은 잘 모르지만 분재 관리를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2: 천천히, 천천히.
1: 아, 죄송합니다.
2: 네. 여기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나무들이 다. 적어도 50년에서 500년까지 있는데
1: 놀라시네.
2: 네, 놀랍니다. 네.
0: 자,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 살 필요 없어요.
2: 천천히
0: 천천히 하셔도 네. 돼요.
2: 잘못 자르면 연봉이 아시죠?
1: 네?
2: 아닙니다.
1: 말씀해 주세요.
2: 연봉이 이태로 올 거예요.
1: 그 정도인가요? 그
0: 잘못 자르시면 당장 사표 쓰고 일로 오셔가지고 무보수로 일하셔야 돼요.
1: 몇 년 정도 일해야 되는 정도일까요?
0: 뭐 은퇴해야지 여기서.
1: 그 정도예요?
2: 정신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1: 제 손이 떨릴 것 같은데.
3: 그냥 한 뼘 이상 올라온 애들만 네.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잡은 거. 오. 딱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네다섯 개 보이는데 그거 자르시면 되겠네요.
1: 워낙 고가의 분재다 보니 더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2: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1: 네, 맞아요.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확실히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2: 이 정적인 느낌.
1: 네, 네.
2: 이런 작업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수시로 해요. 그래야지 또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식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에 큰데요. 정성을 다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이렇게 예쁘게 보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1: 당장 내일의 결과가 아닌 훗날의 가치를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 정원사. 저도 그 인내와 마음을 배우며 310년 된 모가나무의 하루에 손을 보탰습니다.

0: 우리나라 최초의 꽃축제로 유명한 이곳의 장미축제. 4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추억과 함께 했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축제에 모두가 분주하다고 합니다.
1: 우리 장미축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2: 아, 네네.
1: 바로 좀 안에 들어가서 할 네네. 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1: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하우스 프로! 장미를 육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장미연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네.
3: 네. 장미를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장미 아빠라고 불렀어요. 네.
1: 그 테이크아웃 장미라고 해서 컨셉은 그거였어요. 장미를 한 잔

0: 집에 가지고 가는. 올해 이제 장미축제 40주년 기념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건데 네. 오늘 여기다 옮겨 심는 작업을 좀 하실 거예요.
1: 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컵장미. 배수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줘야 하는데요. 오늘 100개의 컵을 뚫고 장미를 심을 예정입니다.
2: 잘 하고 있나요? 아, 그만큼 다 해야 되는 거죠?
3: 네, 그렇죠. 지금 50개가 아직 좀 남으신 거고 이게 지금 50개 더거든요. 네. 얼마
2: 알겠습니다.
3: 안 돼요?
2: 네네. 네,
3: 얼마 안 돼.
2: 알겠습니다.
3: 잘하시나요, 그래도?
2: 아, 별발이 하겠습니다.
3: 네,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1: 뜻밖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 칭찬이 호호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3: 그럼요. 제가 칭찬이 후예요.
4: 홈이 처음이야.
5: 어설프죠?
6: 아무래도 예, 홈이 처음이라 처음 하면 다 어색한 거예요.
1: 생각해보면 지금껏 만난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상냥하고 따뜻하셨습니다.
3: 할 수 있어요.
2: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0: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2: 네, 용서하는 겁니다.
1: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일해봅니다.
4: 진짜 예뻐요.
0: 네, 이거 정원에 진짜 쫙 펴있으면 정말 밤하늘에 별이 핀 것 같아요.
2: 이 품종이 다 다른 건가요?
0: 다 달라요. 장미 아빠 손끝에서 육종이 됐고 엄마 네. 엄마 꽃 아빠 꽃이 서로 결혼을 시켜주셨고 한 만 명의 자식들이 생기면 그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1: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품종이 선발되어 수년 후 축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얘네들을 갖다가 바깥에다 심어가지고 부직포 화분에 심어서 더 키울 거예요, 이만큼.
1: 아직 작은 장미를 큰 화분에 옮겨 심어 다양한 특성을 확인해 선별한다는데요. 오늘은 100여 개의 화분을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손수레 운전. 장미를 씻고 또 씻습니다.
0: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편한 거.
2: 이거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랄까. 균형을 맞추는 게, 아따가.
1: 수년 전,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아주 달콤한 향을 풍기는 장미인데요.
3: 네. 자, 힘내시라고 제가 꽃.
2: 이게 약간 말씀하신
3: 네, 향 맞추는.
0: 오!
3: 진짜?
0: 진짜 힘.
3: 힘 나죠?
0: 네. 오!
3: 아, 이제 달리세요. 네.
2: 출발! 약간 좀 공부 가야 될 것 같은데.
3: 네.

0: 큰 화분에 들어갈 원예용 상표도 옮겨주었는데요. 수백 개의 화분에 들어갈 흙. 양도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 이거 재밌나요?
2: 이거 안 재밌어요. 아, 여기까지 진짜 다 재밌었는데.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게 약간 마음 같지 않네요.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줘요. 막 팍팍팍 하고 싶은데.
0: 비 온 뒤 물을 머금은 흙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 8, 3, 24, 25, 26, 27, 28. 여기까지 28개요.
3: 28개? 네.
4: 이제 우리 이제 부직포 화분에다가
2: 네, 부직포 화분.
4: 예, 요 이제 아까 우리 상토 원형 상토를 한 절반 정도 담아 주시고
2: 네. 자. 아, 이게 부직포 화분이군요.
4: 예.
0: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부어 줍니다. 흐물거리는 화분에 무거운 흙을 옮겨 담으려면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0: 이거 재미가 덜하네.
1: 아우. 아이고.
0: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 약간 지금 무념무상.
0: 네.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힐링이 된다니까? 이게?
1: 힐링이요?
0: 예. 네. 아니에요?
2: 아까는 좀 힐링이었는데, 와.
0: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
2: 아, 진짜요?
0: 예. 네. 그죠?
1: 오! 아.
2: 아, 예, 꽂아놓고 싶네.
0: 한번 꽂아봐요.
2: 진짜? 예, 네. 안 보여가지고.
0: 잠깐만요, 제가 한번 꽂아드릴게요. 됐다.
2: 아, 좋아요. 꼬꼬자슈.
3: 마지막으로 흙을 담은 부직포 화분에 아까 가져온 어린 장미들을 옮겨 심어줍니다.
2: 네. 아. 오. 내년에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게 축제 관객들을 만나는 애들이 한 이 백 몇 개 줄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되는 걸까요?
0: 올해 지금 한 700개 정도 선발한 애들 중에서도 한 3개 정도?
2: 아...
0: 어.
1: 아...
0: 네.
1: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 개 중에서 한 개 나가는 것 같아요.
2: 아, 그렇구나. 진짜 쉽지 않다.
3: 단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 고작 하루 잠깐 도왔을 뿐인데도 온몸이 아파왔는데요. 매일같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정원사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2: 하루가 되게 기네요. 몸을 오랜만에 써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꼴랑 이거 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요.
3: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축제. 이른 아침 장미온실을 찾았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어.
4: 네, 와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1: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 필드에 장미가 안 필 시기라서 한 1000개 정도 화분이 미리 장미원으로 가서 초기에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
4: 아닌가?
3: 축제 초반 분위기를 잡아줄 아주 중요한 화분들인데요.
4: 아, 얘 확실히 무겁다.
3: 커다란 화분에 가득한 흙까지 무겁고 따갑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1: 툭 보세요.
4: 아, 이거 씻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무게가.

0: 오늘 옮길 화분은 여기까지. 마지막 트럭에 실어 테마파크로 향했습니다.
1: 어? 자, 여기는 이거 쓰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또 박사님이 모자 이름이 써 있는.
1: 나랑 일심 동체야.
2: 영광입니다.
1: 응. 그 아침에 조금 전에 실었던 화분들 다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서.
2: 네.
1: 오, 오. 이제 필요한 네. 공간으로 다 이제 재배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온실에서 가져온 장미는 장미용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3: 네네.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들이 있어요.
2: 네.
3: 그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네. 여기 조는 전부 다
2: 분홍색으로
3: 바꿀 겁니다.
2: 네.
0: 최상의 배치를 위해 화분을 올렸다 내렸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 참.
2: 네.
0: 화분을 들어올릴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내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따가워.

0: 빨간색 장미를 내려놓았으니 이제 분홍색 장미를 실어올 차례입니다.
1: 저 핑크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는 핑크일까요? 요거는 핑크인 것 같은데?
0: 현장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진두지휘하는 베테랑이 누구보다 바빠 보였는데요.
2: 화분 위치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나 봐요.
3: 그럼요. 이게 포인트인데. 똑같은 계열의 핑크만 놓으면 되게 단조로운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인데 진하고 연하고 한 것들이 잘 섞여야 되는데 이게 또 한쪽에 몰려있으면 또 그만큼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요.
0: 아침부터 몰아치는 노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헤매는 저를 보다 못한 베테랑이 현장을 지휘하다 말고 달려오셨습니다.
3: 이거 보면 바닥이 네모잖아요?
1: 예.
3: 이거 잘 맞춰가지고.
1: 네.
3: 방향.
1: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하시는 네. 거군요. 이렇게 나 색깔 이렇게 했다가 또.
3: 맞아요. 원래 이렇게 네. 다양하게 깔았다가 네.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다 핑크로 바꾸거든요. 교체하고 있는데.
1: 결국 놔봐야 아는 거네요. 어느 정도.
3: 맞아요. 이건 설계 도면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1: 빨리빨리 대응하러 가겠습니다.
3: 신속.
1: 네.
0: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1: 아유, 물을 잔뜩 먹어봤네.

0: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화분을 나르다 떨어진 꽃잎. 고된 노동 속 저만의 낭만 한 장. 소중히 주워놓고 다시 열일해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가시면 제가 따라갔을 텐데 지금 좀 숨 좀 돌릴게요.
1: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저기 아무래도 눈에 걸리네. 너무 진해가지고.
0: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옮기고 또 옮기고 온 힘을 다해 막판 스퍼트.
1: 이거 여기 딱 정리하고.
0: 네.
1: 작업 끝.
0: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분까지 내려놓고 나니 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드디어 장미축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0: 장미축제의 개막을 맞아 진행된 베테랑의 장미 예설 저도 들어봤는데요.
1: 자, 장미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미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장미, 우리 붉은 장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홍색 장미는 고마운 사랑, 노란색 장미는 배반의 사랑, 파란색 장미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0: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슴 깊이 와닿던 순간. 그리고 축제 당일 저의 마지막 업무가 남았는데요. 힘들게 만들었던 컵장미를 직접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1: 사실 테마파크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아,
2: 네, 저희 옷부터 갈아입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3: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4: 의상실이 어딘가요?
2: 저 따라오시죠.
4: 알겠습니다. 네네. 갔다 올게요.

0: 극내향인인 저. 정신 차린 틈도 없이 옷부터 갈아입고 왔는데요.
1: 이런 거 하나 써줘야. 뭐지 이 표정은? 너무 새처럼한데?
2: 아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제 거울을 못 봐가지고.
1: 네. 이제 호객을 하셔야죠, 호객을. 500개 한 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1: 자, 화이팅!
2: 컵장미 보고 가세요. 500개 한정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컵장미 보고 가세요. 컵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저희 장미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3: 뭐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2: 네?
3: 심을 수 있는 거죠?
2: 아, 네. 그럼요. 네.
4: 저희 정원장미예요, 어머니. 정원장미.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일반 꽃집에서 사는 장미와 다르게 병이랑 해충에 강해서 키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0: 걱정과 달리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판매 성공. 성공적인 시작에 자신감이 붙어 더 화려한 머리띠로 바꿔 쓰고 본격적인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1: 오늘 몇 개 팔 거예요?
2: 오늘요?
1: 그 PD님이 100개 만들었으니까
2: 네. 100개
1: 팔고
2: 파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1: 100개.
4: 네.
1: 할 수 있죠?
4: 예, 가능합니다.
1: 보니까 네. 난 이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2: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0: 100개 판매라는 막중한 임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4: 멘트 부탁드릴게요.
2: 네. 500그루 한정 수량으로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보세요.
4: 끝을 올리면 네. 좀 끝을 네. 보세요.
2: 요.
4: 아, 약간 이런 식으로.
2: 장미 보고 하세요. 네.
4: 멘트 한번 좀
2: 네. 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장미꽃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가시는 길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컵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4: 약간.
2: 해야 되는군요, 네. 장미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원래 이렇게. 네. 사람들이 무심한가요?
4: 네, 좀 무심합니다.
2: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2: 그냥 그러려니.
4: 네.
0: 첫 판매로 얻은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 역시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그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듭니다.
0: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테마파크 정원사로 일주일을 살아보니 느껴지는 바가 남달랐는데요.
2: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또 달라 보이긴 해요. 길가에 펴있는 꽃이나 특히 이런 뭐랄까 관리된 정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 그런 노력과 땀과 그런 것들이 이런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구나. 아, 약간 그것도 감동적이었어요.
5: 아니요, 여기 온 제가 한 애들 키울 때 말고 처음이라서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애들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6: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김치. 애들 같이 왔으니까 전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때는.
7: 다 자녀들 연차 내고 저도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을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2: 아, 진짜?
7: 재현하려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장미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 똑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게 96년도, 7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0: 세월이 흘러도 늘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의 추억을 머금고 존재하는 정원에서 보낸 일주일. 제 마음도 소중한 싹을 싹 틔운 시간이었습니다.
1: 예전에는 제가 가꾼 나무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자라주면 가장 뿌듯했는데 요즘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아인데?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 네,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1섹터, 2섹터는 다 끝났어요. 지금 3섹터에다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다 차고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를 버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지방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에서는 왜 수도권의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 그래서 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죠, 아. 아인데,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인데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놓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더 두껍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싼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싸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제거죠. 그래서 종이빨대니 플라스틱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두 가지가 똑같이 페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을 분리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페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해외의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배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페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페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 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요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그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거함에 버리시죠. 옷수거함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90%는 어떻게 되냐면, 그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이에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네 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두 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거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나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 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그 뇌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같은 데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파는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 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 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인데요.

0: 지난 4월에 4월 19일을 자 기사를 보시면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최고 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30도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뉴스는 4월 20일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20일이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일이 없거든요.
1: 주말 내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충남 공주와 공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0: 근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도

이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하기 때문에 분장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더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요. 네. 아.
0: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나 싸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해밍웨이. 저는 사실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하달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나 그냥 극 F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이 해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종군 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네.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이렇게 저기 응모해는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이 여기 박혀요. 포탑 파편이 박혀서 군인 병원에 네. 이제 들어 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해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 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해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1: 팔.
0: 그렇죠. 팔.

0: 그다음에
1: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어나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 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뭐 사람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 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러고선 이제 캐서린을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캐서린은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 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알려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헤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회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회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거라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 라고 써있는데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회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에 붙일 그런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잘 있거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회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그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그 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 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읽혀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헤밍웨이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이 좀 믿잖아요. 헤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헤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이말 해갖고 막, 막 리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순근에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헤르타 뮬러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싹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하면서 어린 소녀 헤르타 뮬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 일대의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0: 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남은 헤르타뮬러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이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숨그네예요. 숨그네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 그네는 breath 숨
1: 네.
0: 그네 swim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1: 아.
0: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 그네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1: 네.
0: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한 알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천사가 데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1: 네.
0: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써도 돼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상을 다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1: 네.
0: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그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앗아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알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손수건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뮬러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겐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전쟁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헤르타 뮬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1: 네.
0: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0: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쉽지 않아요.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그 감독도. 왜 어렵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559명.
1: 네?
0: 등장인물이 559명. 제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미 세놨더라고요. 해설에 써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559명. 그리고 가문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문이, 메인 가문이 5개예요.
2: 메인이 5개라고요?
0: 메인이 5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있잖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인간관계도가 복잡해요. 이게 사랑의 잡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읽어요. 실제 전쟁이 등장해요. 실제 역사 그대로 따라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전 여기서 1권부터 끝권까지가 15년 동안이거든요. 15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살았어. 얘 죽은 거 같은데 살았네 이거. 살은 거 아니야 아니야 걔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림이 나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쓰면서.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네.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볼콘스키 가문이 있어요.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1: 볼콘스키.
0: 자, 그 다음에 로스토프.
1: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 가문.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1: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 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이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1: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1: 아이고.
0: 그리고 나서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쉽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타운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피에로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서요.
1: 네.
0: 근데 하필 또 안드레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부셔서 돌아가십니다.
1: 네.
0: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은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1: 네.
0: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르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에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로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까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1: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톨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1: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1: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0: 철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네.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아에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형령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1: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05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1: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
2: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라고 나타샤예요. 이해 가세요?
1: 네.
0: 피에라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라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남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권까지 나왔을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반란 일으켜야죠. 그다음에 또 잡혀가야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서 30년 살아야죠. 그다음에 돌아와야죠. 이런 거.
2: 10권 될 것 같아요.
0: 10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 네.
0: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1: 네.
0: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약간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1: 네.
0: 내가 속물해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사람 땅에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0: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해봅니다.
1: 네. 네,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됐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0: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큰 기업들이 만들어낸 큰 담론들만 주목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사장들의 비즈니스 이야기, 주변인의 삶을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비아를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구성원들 사이에 견고한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요소는 사장의 태도입니다. 작은 회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상당수 많은 직장인은 출근해서 틈만 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구직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만연한 구직 중독은 우리 직원들의 단순 일탈이 아닙니다. 모든 직장인은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죠. 신의 직장에서조차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좀 더 많은 보수를 주거나 좀 더 유명한 회사 주위를 우리 직원들은 기웃거립니다. 직원들을 떠받들 필요도 없지만 감정적으로 타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존을 고민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작은 조직이면 작은 파동도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사장은 몰아치는 파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야지 내부의 파동을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증폭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사장들의 은행들은 회사의 위기를 키울 뿐입니다. 회사 내부 공간을 목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장이어야 직원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사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수진 전법 잘 아시죠? 중국 한나라 유방의 대장군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함으로써 천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하는 전략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전법은 조직 내에서 종종 통용되는 기술입니다. 직원이 사고를 치면 사장은 그 직원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럼 수세에 몰린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해고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사고를 쳤더라도 그를 너무 코너로 몰지 마세요. 사장과 회사에 대한 적개심만 키울 뿐입니다. 애플에서 아직까지 회자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홍보를 담당했던 앤디 커닝햄을 호출했는데요. 다혈질의 잡스는 그녀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더니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어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 다시 잡스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들어보니 그녀는 애플에 근무하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다양한 매체 책임자들과 쌓아온 친분, 스티브 잡스 개인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잡스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장을 협박한 것이죠. 그러자 잡스는 원래 그녀가 달라고 한 퇴직 1호금을 주는 것은 물론 그녀를 다시 고용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대부분 사장은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에게 논리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든 그녀의 무기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직원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직원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한 전법은 아닙니다. 사장에게는 그들에게 테러를 만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내지 마세요. 어떨 때는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어떨 때는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사장들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란 기본적으로 조절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짧은 감정 배출이 나는 허망한 이익 외에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 사이의 신뢰도를 좌지우지하는 두 번째 요소는 만족스러운 보상입니다. 보상은 회사로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기업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직원과 일해왔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장은 먼저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회사란 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며 항상 어렵다고 강조해서 말하죠. 그리고 직원에게 희망 연봉을 물어보죠.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 사장은 한 번 더 태클을 겁니다. 너에게만 이 정도 맞춰주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난색을 보이죠. 직원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다들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직원과 사장 서로 향해 툭툭 던지는 공격적인 말에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사장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연봉 협상, 대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봉 협상 자리에 직원이 원하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묻거나 사장이 줄 수 있는 최소치가 얼마인지를 답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 정도까지 서로 양보할 수 있는지 협상을 하러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직급별 연봉 자료는 회사 규정으로 만들어 두세요. 연봉 협상 전에 직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말이죠.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 직전에는요. 직원이 원하는 금액과 그리고 왜 자신이 그렇게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지난해 보여준 퍼포먼스의 디테일과 함께 글로 정리할 것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사장도 비슷한 형식으로 그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연봉과 지난해 잘한 일과 아쉬웠던 것을 정리해서 서로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연봉 협상의 자리가 색다를 것이고 협상자 모두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과급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급은 회사가 올해 달성한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겠다는 사장의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일수록 성과급에 인색해집니다. 앞으로 회사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등등 이유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사회의 직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농로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과 성과를 나누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떠날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회사의 성과문을 직원들과 나누어 주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저는 자주 나누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주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주고,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주고, 선물로 줘도 좋고요. 꼭 연말이 아니라도 업무에서 중간중간 성과를 보여주면 보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직급별 연봉 규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했었죠. 하지만 성과급은 너무 공식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매출이 얼마가 된다면 얼마의 성과급을 주겠다. 아니면 세후 이익이 얼마가 되면 몇 프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조건과 단서를 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장은 조건문의 조건과 단서만 기억하고 직원은 그 결과물인 성과급 액수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문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갈등만 초래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사장의 입에서 성과급 금액이 언급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작은 회사

회사에서의 성과급 꼭 필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직원 관리로 고민하고 계신 사장들에게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직원 관리에 진심인 사장이 신뢰를 받는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합니다.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고대근동 세계의 3,000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는, 뽑아서 먹는 그런 요약하는 그런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8강의 중에서 7번째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지도를 좀 보면서 시작할 텐데요. 그 기원전 2000년대 후반, 초반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집트가 가장 강성한 시기였거든요. 신왕국 때. 그런데 이집트가,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강성 대국일 때, 이른바. 이때, 이 히타이트도 사실은 굉장히 강했어요. 유일신 개혁을 할 때, 저번에 봤던 아케나톤

그 임금 있죠? 아멘호텝 4세. 이 사람 때 유일신기약을 하느라고 기존의 신관들과 임금, 유일신기약을 하는 임금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영향력이 여기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이집트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히타이트로 조공을 바꾸게 돼요. 왜냐? 이집트가 힘이 약해져서 영역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작은 나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히타이트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제 아키나톤 개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왕조로 넘어가고 나서 람세스 2세나 이런 임금이 왔을 때, 아, 저기가 옛날에 우리 임금이 다스리던 곳인데, 우리 조상이 다스리던 곳인데 조금 밀렸다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히타이트는, 아, 얘네들이 이거 쳐들어올지도 몰라. 차지하러. 그래서 조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저 옛날에 투트모스 3세가 있었은 카데시가 요쯤에 있거든요. 오렌토스강에. 요쯤에 카데시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이른바 기원전 1275년에 최초의 세계대전, 카데시 대전이에요. 이거는 정말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최초의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전까지, 기원전 2000년대 전반까지 큰 나라들, 대국들, 밑한, 히타이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간접적으로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외교 관계를 나눈다든지 이 정도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약간의 전투가 있긴 한데 이렇게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집트는 이때 카데시 대전은 1275년의 전쟁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집트가 자기네 국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싸웠고 히타이트도 자기네 갖고 있었던 자기 휘하에 조공을 바치던 그 봉신 국가들을 총동원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세력이 전면적으로 붙은 대군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기록은 이집트 측에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어요. 룩소르 신전 벽화도 있고 카르낙 벽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게 큰 벽화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히타이트 측에서도 벽화로 남아 있어요. 그 히타이트 측에서도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투탈리아 4세인데 이제 이거는 하투샤 가서 제가 찍은 거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쪽 기록을 맞춰 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수 있어요. 람세스 2세는 우리가 이제 태양왕이라고 하잖아요. 람세스 2세가 이집트 국력이 가장 강성한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아멘호텝 3세가 세긴 했지만 그 람세스 2세 때도 굉장히 강했어요.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눴어요. 아문, 레, 프타, 세트. 즉, 그네 신의 이름으로 부대를 나눈 거예요. 각 군이 5천씩. 그러니까 2만 대군을 이끌고, 거기다가 이건 사람 숫자고, 그다음에 그 전차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북쪽으로 나눴는데, 그럼 람세스 2세는 이네 중에서 어느 부대를 이끌었냐? 아문 부대를 이끌었어요. 그 아문 신전, 그 아문 신의 신관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수 있죠. 여기에 대항해서 히타이트는 자기 휘하에 있던 봉신 국가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략 한 3만 7천 정도의 부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연합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람세스 2세가 이끌었던 이집트는 단일한 국가였어요. 이것도 역시 제국의 특성이에요. 히타이트는 봉건제였기 때문에 다 끌어모을 수가 있었고, 이집트는 혼자서도 그 정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측 기록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자크리스티앙이라든지 이런 영화나 소설로 많이 보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져요. 아문 부대를 혼자 이끌고, 그러니까 네큰 부대가 있었는데 람세스 2세가 아문 부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첩자를 하나 잡았어요. 이 첩자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 히타이트의 임금이 바로 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급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임금이, 아, 좋다. 그럼 나는 아문 부대 중에서도 정예 부대만 이끌고 빨리 저 임금을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가는데 두 번째 첩자를 또 잡았어요. 두 번째 첩자가 알려주는데 첫 번째 첩자가 적이 흘린 이중 첩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고립됐다고. 당신은 히타이트가 놓인 덫에 갇힌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상황에서 히타이트가 옆에서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임금은 군대는 많았는데 혼자하고 조금만 부대 가지고 고립돼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람세스 2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17대 1로 다 이끌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혼자 영웅적으로 탈출해서 죽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탈출했다. 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소설로 하면 얼마나 극적이에요,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왠지 이 이야기는 패전을 합리화하는 이야기 같아요. 특히 이 이야기가 써 있는 이집트 그 룩소르 벽화인가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 그런 구절이 써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 군인들은 반성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는 건데, 이 이야기를 봐서도 그렇고, 좀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죠.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양쪽 다 이겼다 그래요. 히타이트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고, 이집트도 자기네가 이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전쟁 기록은 다 그래요. 50년 우리 한국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평양에 가서 책을 봐봐요. 서울에 가서 책을 봐봐요. 서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죠. 뭐 임진왜란도 그렇고 남북전쟁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걸 합리화하겠죠. 국채가 남아있는 이상은 그렇게 또 역사를 기술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둘다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특히 약소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래요. 이거는 전투 이름이 이제 그 전쟁 이름이 카데시 전투잖아요. 이집트가 히타이트가 점령하고 있던 카데시를 빼앗아 오고자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카데시가 어디 수중에 남았냐? 히타이트 수중에 남았어요. 즉 히타이트의 방어승, 히타이트 연합군의 방어승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1274년의 전쟁은. 하지만 전투 자체는 그 히타이트가 막아내긴 했어요, 이집트를. 하지만 이때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히타이트는 나라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을 소모하고 망해요. 좀한 600년 후에 히타이트란 제국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도시국가 히타이트로 남거든요. 하지만 이집트는 강대국으로서 조금 더 오래 가요. 이러면서 역시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급이라든지 기초 체력이라든지 경제력, 인구 이런 것 종합 국력이 강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교훈을 알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전투 전그 세계대전 자체는 이집트의 승이 아니었나 우리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전쟁 단기 전쟁은 방어승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체력이 강한 이집트가 강한 거 아니겠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쟁을 보면서 약속 입장에서 꼭 이제 학생들한테 첨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고요. 반드시 전장을 제공한 나라가 있어요. 그 전쟁의 주체는 승전국과 패전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비참한 건 전장을 제공한 나라예요. 전장 제공국이 가장 비참해요.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의 독소전이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낳은 치열한 전투였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건 그때 전장을 제공했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예요. 독일이나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전투하기보다는 멀리 나가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네 나라 안에서는 피해를 입긴 했어도 학교도 다니고 뭐 일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할수 있었지만 조선이라든지 폴란드 같은 나라는 전장을 제공한 나라들은 정말 집 앞에 탱크가 지나가고 막 그쵸 막총 쏘고 막그 여성과 어린이들이 당한 그 고통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절대 전장을 제공하는 역할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패전국이 나아요. 이건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 저는 좀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장을 제공하고 승전국의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에 아주 외교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 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 시대에 시리아 필레스티아는 그런 전장 제공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를 전후해서 한 기원전 15세기서부터 한 11세기 그 전후해서 수수께끼의 민족이 나오는데 이게 씨 피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민족. 이 양반들이 고대 근동 세계 특히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하고 유프라테스 강 근처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요. 카데시 대전이 일어나고 그다음 바다 민족이고 하는 이 어수선한 상황이 기원전 11세기 12세기 정도에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 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형제국과 종들이 있었던 이 외교 체제 있어요. 이 체제가 무너져요. 왜냐? 강대국 둘이 일단 크게 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사이에 작은 소국들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기원전 1000년대가 넘어가는 그 과정, 한 1100년, 1200년 요 정도 사이에서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기록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다신 복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나라들이 안 나와요. 단절이 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 단절을 이후에 나온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도시국가가 빽빽하게 차 있었는데 상당한 부분의 도시국가가 망해버리고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민족이 세 민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북쪽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가 아람인들이에요. 아람인들은 이게 그 지역의 토착 민족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성 밖에 사람들 있죠. 도시를 이루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사람들의 후손인 것 같고 작은 나라들을 이루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도시는 비트 뭐뭐 하는 뭐 비트 알람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비트가 이제 집이란 뜻인데 누구의 집 누구의 집 신전 이름으로 이런 식의 도시를 많이 지었고 상당히 많은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서는 큰 나라를 이루었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페니키아, 가나안, 필리스티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널리 퍼졌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아래에도 있고 좀 위에도 있고 널리 퍼졌어요. 페니키아인들하고 가나안인들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언어도 비슷하고 자기들의 고향도 비슷하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두 민족을 이제 헷갈리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번역을 하거나 이럴 때. 그이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가기 이전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다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때 자기네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다가 이때 들어왔다라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람세스 2세 때 1275년에 이제 카데시 대전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메르넵타인데 메르넵타 비문이 남아 있어요. 이 비문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요 위에 이제 그림이라든지 신과 이렇게 신한테서 뭘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문이죠. 쭉써 있는 내용들은 자기의 그 승전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로 내가 어느 민족을 없앴다. 내가 어디도 처부수었고, 어디도 처부수었고, 어디도 처부수었고 하는 처부순 민족들을 막 100개 이상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공을 나열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이 지리적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메르넵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최초로 얘기하는, 최초로 언급하는 문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이제 한정사고 남자, 여자, 1, 2, 3. 하나 있으면 개인이고, 둘이 있으면 패밀리고, 셋이 있으면 민족이죠. 이렇게 1, 2, 3. 이게 이제 한정사고 어떤 민족이다. 아직 나라는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집트 하시는 분한테 이스리를 이렇게 읽어. 이게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최초의 문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박물관 가시면 아까 그 메르넵타 비문 봐주세요. 이제는 메르넵타 비문 요 앞에 가면 요 부분에서 손때 기름이 묻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 찾으시면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손때 기름이 묻어 있어요.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때쯤이면 이스라엘이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니까 아직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니에요. 아마 이제 판관 시대가 시작되었거나 광야에서 막 들어가서는 그 시기라고 아직 나라로서는 외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파라오를 꺾고 자기네들이 탈출했다. 이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서사고 이게 고대 근동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얼마나 독특한 서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의 신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큰 신과 작은 신이에요. 큰 신은 자기 도시가 있고 자기 신전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엿한 신들이고 자기 도시나 신전이나 이런 게 없는 신들은 작은 신들이에요. 작은 신들은 주로 광야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큰 신들 안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신들이에요. 뭐 문지기 역할을 하든지 종의 역할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신들인데 이런 당시의 신학을 가지고 야훼 신을 보자면 야훼 신은 작은 신에 속해요. 큰 신이 아니라고요. 신전도 없고요. 백성도 없고요. 도시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신은 작은 신 중에서도 작은 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면에 파라오는 큰신 중에서도 큰 신이에요. 강대국의 신이자 강대국을 정말 다스리는 웬만한 큰 신들 몇 모아도 파라오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신이 파라오를 꺾었다라는 건 당시의 신학으로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던 굉장한 지독한 역설의 신학이에요. 아마 그거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민족이 놀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놀라거나 아니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파라오가 얼마나 큰 신이고, 요 야훼 이건 들어보지도 못한 저 노예들의 신이었는데, 저뭐 종들의 신이었는데, 이 파라오가 어떻게 야훼 신한테 지냐고. 더군다나 작은 백성을 편드는 신의 신화가 거의 없어요. 신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큰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신들이 큰 신들끼리 관계를 맺거나, 큰 신들이 어떤 임금이라든지 대사제 꿈에 나타나서 뭐 계시를 해서 아트라시스처럼 뭐 방주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거지, 노예까지 찾아가서 저 노예 가난한 노예들을 편들어 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애들이고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편을 들어서 파라오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주겠다 이런 신은 없어요. 이런 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굉장히 독특한 서사이고 굉장한 제가 느끼기에는 지독한 어떤 전복의 서사예요. 뒤집어져 있어요, 이 서사가.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스스로도,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이상한 거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다른 민족주의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후대 유일신 종교나 주변 종교도 이런 서사를 갖춘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 종교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대체로 종교의 창시자들은 돈이 많거나 좋은 집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노예들에서 태어난 종교라고? 이건 좀 갸우뚱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집트 탈출 사건과 비교될 만한 그런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육화예요. 육화.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된 거. 그러니까 창조주 유일신이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하필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했다고. 그게 구원의 신비라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금 100g씩 나눠주시든가, 뭐 이런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거를 깨달았고, 그걸 따라야지 너도 구원될 거다 하는. 굉장히 이것도 뒤집어져 있고 전복이거든요. 그냥 인간의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서사인데, 이집트 탈출의 서사도 그 당시에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그러하고, 그 예수의 육화와 강생의 신비, 그리고 구원의 신비, 그 죽음과 부활의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뒤집어진 서사가 있는데, 이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눈으로는 크고 거대하고 돈도 많고 뭐 권력이 많고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잘 해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해결책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가난한 사람 안에서 미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의 제일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 변방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라는, 어쩌면 그 사회의 주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서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삼아버린 종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제대로 사는 건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신학적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런 신학적 물음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물음이나 고민이 없이 그리스도교를 사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야 된다, 가난한 사람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게 잘안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고,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국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이 시대에 나온 제국은 아시리아예요. 신아시리아 제국.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이제 이 신아시리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나왔지만,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전체, 시리아 전체, 그리고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이후에 아시리아를 계승한 신바빌로니아는 이집트를 거의 자기가 먹었고, 하지만 물러나왔죠. 하지만 그거를 잇는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이집트를 지배하게 돼요. 이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 세 제국, 즉 신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중동 전체를 하나의 제국으로 묶어버리는, 완전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부터 사실은 제국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만든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때부터 사실은 새로운 제국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리아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사르곤 대제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도시 국가를 지배하면 거기서 조공을 받고.

지배를 하고 끝났어요. 히타이트는 봉건이라고 끝났는데 아시리아는 제국을 개념적으로 두 개로 나눴어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아수르의 땅. 아수르가 이제 신이에요. 자기가 모시던 신, 아수르 신. 그 아수르라는 도시에서 아수르 신을 믿는 아수르라는 도시에서 나온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아수르의 땅, 즉 아수르 신이 모시는 중앙의 땅, 그리고 나머지 변방의 지역은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 멍에를 진 게 뭐예요? 이 중앙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나는 곡물이라든지 맛있는 거라든지 어떤 광물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아수르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그 제국주의를 만든 거예요. 식민지와 본국 이런 개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나는 쌀은 식민지 조선을 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국인을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구조를 인식의 구조를 만들어버린 게 아시리아예요. 그 아시리아 그리고 시간도 정의했는데 아수르 임금들은 매년 원정을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신이 원정을 나가서 나의 영역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 아수르 신에 이제 이런 비문을 많이 남겼어요. 자기네들이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런 비문을 남길 때 어떤 식의 서사를 하냐면 내가 제위 1년에는 어디로 원정을 나갔다. 제위 2년에는 어디로 원정을 나갔다. 그러니까 매년 원정할 기록을 마치 신에 대한 의무를 하듯이 꼬박꼬박 써요. 그리고 이거를 제국을 나가서 제국 변방을 여기까지 넓히면 거 시골에다가 이걸 만들어놔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존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아니라 시골 곳곳에 남아있으니까. 구약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원전 586년, 587년에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다라는 걸 책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 연도를 어떻게 계산할게요? 이걸로 계산한 거예요. 제국이 기록을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국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시간과 공간을 자기가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땅은 아수르의 땅과 아수르의 멍에를 진 땅으로 나뉘고 시간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시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니까 언제 정복된 거고 이 땅은 언제 정복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국주의죠. 기원전 1000년대가 이제 그 이전에 한 2500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지나고 우리가 강의를 뜨문뜨문 요점 정리만 하는데도 지금 벌써 7번째 시간까지 와서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내지는 페니키아인들하고 알파벳 같은 걸 같이 공유하면서 또 아람인들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다 개성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개성, 작은 나라의 개성은 뭐냐면 독특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한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또 예수를 통해서 그 본질이 다시 한번 이해되고 그래서 큰 세계 종교로 발전하려면 아직도 10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역사예요. 대신에 이 당시에 우리가 세속적인 눈 내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제국의 등장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 전체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믿음이 나오긴 했는데 나오자마자 아시리아인들한테 엄청난 위협에 휘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를 만들고 다윗 솔로몬 때 조금 괜찮게 사는가 했거든요. 하지만 곧 아시리아의 위협에 시달려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굉장히 뭐 갈라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하는 아주 약한 처지가 돼요. 곧 새로운 믿음이 나오자마자 크게 제국주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 시대는 여기로 마무리하고 그러면 아시리아의 뒤를 잇는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은 어떠했나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 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2: 너 이거 몇 개야?
1: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2: 너 어디 잘 들어왔어?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2: 우와! 우와! 우와!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0: 섬유 공장 알바생.
2: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0: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3: 아, 가자! 또 가자!
0: 아, 여기 좀 스파르탄데, 형님?
4: 진짜 뜨겁다, 여기.
5: 파이팅! 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
2: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5: 바이바이.
2: 땡큐.
5: 바이바이.
4: 여기야?
0: 둘이 갔어.
4: 아, 이거 2인이야? 죽었다.
5: 이게 침대야? 이렇게.
0: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평가 아니,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5: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0: 헬로.
6: Yes,
0: do you have a
6: window now? Yeah, can you?
5: Yes, yes, come
0: on, sir. Oh, yeah. 지금 침대 만들어주나 봐요. 오, 우와! 한 방에.
6: Good?
0: Yeah.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sir. 오,
3: 빨라진다.
0: 어때요? 아득해요?
6: 똑같아.
0: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누워가지고 갈 일이 없겠죠, 이제?
6: 앞으로?
0: 아, 그러니까 낭만이 엄청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6: 그렇지, 그렇지.
0: 셋이서 이렇게.
6: 아, 그렇지.
0: 날짜 타고. 아.

0: 신혼 꿀팁 없어요, 형님?
1: 꿀팁?
0: 형님이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1: 어.
0: 근데 뭐 유명한 부부니까 어쨌든 인코 부부잖아.
1: 없지.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거로 최고지.
2: 진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1: 같이 살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0: 아니요, 아니요.
1: 한 번 더? 많이 싸운다.
3: 형님도 그랬어요?
1: 아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게 미리 그 둘이서 살고 있었지. 그거 해야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 애가 나면 같이? 사실은 여자는 좀 성격이 바꿔.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는 그 남자는 그게 몰라. 이해가 못해. 남자는 좀 버텨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근데
2: 생각해줘야
1: 그게.
2: 된대. 남자가 생각해줘야 된대.
0: 어떻게 이제 불 끌까요? 그럼 시침 소등할게요.

0: 집에 일어났나? 네. 어땠어 어제? 아,
1: 어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0: 와 진짜. 아,
1: 내가 타본 기차 중에 제일 많이 흔들린 것 같아.
0: 와 진짜 많이 흔들고. 나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1: 나도 지금
0: 그치? 그치? 네. 소리도 시끄럽고. 아, 나는 4시부터 일어나고 있었거든.
1: 난 이게 내가 지금 잤나 싶어 지금.
0: 와
1: 현지야 일어났어? 일어났니?
2: 일어난 것 같아.
1: 우리 이제 20분 뒤에 도착이래.
0: 오케이.
1: 오케이.
3: 세지고.
1: 오케이. 도착했대.
0: 오케이. 땡큐.
4: 땡큐. 고바이.
1: 땡큐. 땡큐. 웰컴. 와.

0: 주말에 좀 잘 주무셨어요?
1: 아니요.
2: 너무
3: 불편하죠.
2: 불편해요.
4: 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침대 열차 여기가 세요, 유독.
1: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4: 오늘 내일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한번 할까요?
0: 물론 이동일이긴 한데 원래 저희가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돌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가셔서 일을 두 탕을
1: 하면 두 번.
4: 그게,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1: 지금 결정하기가 솔직히 이게 우리도 처음에 타본 거라서 만약에 근데 괜찮으면 두 번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1: 예예 그렇게 하자.
3: 네.
1: 너는 어떻게 생각해?
4: 한 번에 하고 내일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1: 너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하루 푹 쉬자고.
3: 야, 오케이.
4: 투잡은 처음이네요.
1: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예예. 예.
3: Let's go.
1: 가자. 와, 야.
5: 야, 여기 육수는 더 넣었다.
1: 아니, 아니 이때급이야, 이때급. 와,
3: 몇 대급?
1: 이게 몇대급. 오, 지금 몇 대야? 이게 알 수 있나?
3: 와, 지금.
5: 식이금 여기 몇 도니? 39도.
3: 39도.
1: 39도. 와, 근데 40이네.
3: 야,
1: 이 정도면은. 근데 여기, 와, 큰 배가 있고. 오.
5: Hello.
3: Hello.
1: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건 파는 거잖아, 이거.
3: 물건 파는 거잖아.
4: 저 크루즈에다 파나 보다.

0: 와우. 아, 나이스.
1: 살라말라이쿠.
0: 웰컴.
1: 살라말라이쿠.
0: 와우. 네가 저쪽 가고 나는 저쪽 갈게.
2: 네. 오케이. 로저.
0: 너는 저쪽.
2: 네. 오케이.
0: 오케이. 트라이앵글. 야, 트라이앵글.
1: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0: 오케이. 야, 여기서 연습하자.
2: 우! 쏘리. I'm sorry. 아, 어려운데?

0: 소리. 야, 우리 똑바로 하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1: 연기를 좀 빼고서. 어, 돌돌 말아서. 어? 야구처럼, 야구처럼. 내가 오빠한테 던져볼게요.
2: 어, 조심, 조심.
0: 은재,
2: 멀리, 멀리. 멀리.
1: 아, 어렵다.
0: 와.

0: 여기 너무 가깝잖아. 저 멀리 떨어져.
1: 아~
0: 와, 확실히 다르다.
2: 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1: 오케이!
0: 카메라!
3: 크로싱!
1: 와!
0: 아~
3: 미안!
1: 아깝다.
2: 브랍스.
3: 너무 시원하다.
0: 아~ 오늘 다 파실 것 같은데, 형님이?
3: 그지?
0: 예.
3: 네.
2: 아니, 너무 더워서.
1: 아, 너무
4: 더워서.
2: 야발.
1: 오,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린다. 오, 오빠 잘 어울리는데요?
2: 아따, 렐레니아. 와, 근데 이게 하니까 훨씬, 와, 좋다.
1: 오,
2: 나오게.
0: 아이돌 왔다, 아이돌.
1: 그래.
3: 찍고 있는 거야, 이거.
0: 오케이, 가자.
1: 아사말라이콤.
2: 야사분.
0: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2: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0: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야.
5: 준빈.
6: 용빈.
5: What's your name?
6: 샴.
5: 샴.
6: See.
5: Nice to meet you.
6: Nice to meet you.
0: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6: I scan inside guest.
0: No customer.

0: hasta la vista!
1: ¡Hasta la vista!
0: ¡Ah!
1: ¡Ah!
0: ¡Narf!
1: ¡Narf!
0: ¡Hola! ¡Hello!
2: ¡Konjú! ¡Oye!
0: ¡Konnichiwa! ¡Ni hao! ¡Ni hao! ¡Annyeonghaseyo! ¡Ah,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2: 아이, 헤레, 사드주, 왁신, 후크대하니.
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Hello! 와! 아이!
2: Everybody, the last time I
0: met. 아이!
2: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0: 그지?
2: Forma. Local, everybody, I throw.
0: 오! 오! 오! 오! 오!
1: 오! 오!
0: 오! 오! 오! 오! 오!
1: 오! 오! 오! 오!
0: 오! 오!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오! 오! 오! 오!
2: 오! 오!
0: 오!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3: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2: 막 라보 카만솔.
0: 와!
2: 라파 만솔, 라파 디아만솔. 라파. 스톰에.
0: Cannot, cannot.
2: Cannot.
0: I have no power. No power.
4: 않네.
1: Good dress.
0: 질라바 질라바.
1: Very good dress. Hello, hello.
0: 할바라 그 마무리.
1: 돌아 줄까요? Good dress. Hey, hey, China, China, China, 你好. 我叫李恩智. 我叫李恩智.
0: 你好，我是中国人。你好，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

0: 我是重庆人，重庆人。一二三四，你好，你好，你好，你好。阿鲁玛，不要安萨。
1: 아스바라만토 아미고
0: 올라 두발리아 두발리아
2: 와 사는 사람도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3: No money.
1: No money.
3: No money. Difficult.
1: Difficult.
3: Difficult.
1: Difficult.
3: Yes. 아,
1: 어려워. No money. 아, 또 새로운 제스처로 또 알아냈어.
3: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4: I see money. I see money.
5: Good brother, champ. How many item sell a day?
6: $5.
5: One day?
6: Yeah.
5: No one buy.
6: Why?
5: Nobody buy.
6: Try buy. Like one kitchen. Average the same thing.
5: Ah, okay.
6: Inside. And Ubatra.
5: How much?
6: $5.
5: This one, how much? $5?
6: Yeah. As for $5.
5: I think expensive.
6: Expensive.
0: $4. $4.
5: Korean movie, yeah.
0: Please, 주세요. Por favor, por favor. $3. Brother, $3. $2.
6: Is that me? I'm there.
0: Can I show? Just one bite, please.
5: Oh, he will bite, he will bite.
6: He will bite.
5: Yeah, yeah. One.
6: Show me this, show me. Try, show me.
5: Wow.
6: Nice.
0: $2, please, $2. 남는 거 없어요, $2. 핸드메이드. I'm student.
1: 안해.
0: 빨았어.
5: Okay.
0: Thank you. I love Egypt. Thank you.
6: That's a problem. It's now here, not a problem.
5: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하나 팔기 힘들다.
1: Stress. Stew.
3: Bravo.
1: Thank you.
3: Bravo.
1: 감사합니다.
3: 안녕. 아멘.
5: 오케이. 얼마 왔어?
1: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6: Show me this one. Show me.
1: Oh!
6: And this one. Oh! Excuse me, for my friend, now is good.
5: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0: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3: 1 dollars? No!
2: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7: 코리아, 너 차이. 야. 야, 하자, 아또아네, 오토임 카트나 타니.
2: 야, 나한테 팔면 어떡해.
7: 히어 노 마니.
2: 야, 노 마니.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7: 빨리 스파니아.
1: 프리리.
7: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1: 코리아?
7: No, no, Spain.
1: Korea.
7: China. China.
1: China.
7: China.
1: Japan. Japan. Japan. 여기 일본 사람 있어. 여기 일본 분 계세요.
2: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Go, go, go, go, go, go, go, bro.
1: 건니치와, 건니치와.
8: Yeah, friends. Yeah.
1: 추. 야노시오, husband.
2: 건니치와. 일본 から데스카. どこから来られたんですか？それでこういうのいりませんか？いりませんか？そっかそっか、エジプトに住んでるんですね。良い旅を。
7: バイバイ。
2: バイバイ。
7: やばい、壊れた。
2: 와, 엄청 덥네.
1: Amigo! Señor, hola, hola!
9: Hola, ¿cómo estás?
10: Oh, wow. 이제 막 복수라 나온다. We just sell just one, it's okay?
11: Not a problem.
10: Why no problem?
11: Why not a problem?
10: Big problem, big problem.
11: No, big problem.
10: I want to sell more.
11: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have money.
1: Yeah. Yeah. 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2: 바보.
7: 아, 피시 حاجه ما بيعرفوش يعملوها.
2: 오이. 오이.
1: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2: 근데 날씨가 사실 엄청 덥더라고.
1: 어, 와.
10: 손님이 없어.
1: 손님이 없어.
10: 아,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 저는 하나 팔았어요.
1: 나도 하나 팔았어.
10: 저 3,000원 벌었어요.
1: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아.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10: 오. 20파운드겠지?
1: 20파운드인가?
10: 20불?
2: 20불이라면 우리 3만?
1: 20불? 20불이 들어있어.
2: 와, 진짜?
1: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10: 한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1: 그냥 장기자랑 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10: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데.
1: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12: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 아, 오늘의 일을. 네.
13: 아, 네. It's very good, the money.
1: Thank you, thank you. Okay.
10: Thank you very much.
1: Thank you, 슈크란.
13: Which one?
1: 어허. 오, 오.
2: 한명씩.
1: 오, 한명씩.
2: 오, 나는 좀 너무 많은데.
10: 아니, 성훈 형 판 게 없는데?
13: That's for you.
1: 오빠는
10: 노조원감. 너 제일 많이 적어서 좀 많이 받았는데.
1: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마운트란. 제일 많이 받았다.
10: 슈크란.
2: 와, 너무 많이 받았다.
1: 우리 오늘 일 두 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다음 일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2: 나도 안 들었어.
1: 나 못 들었어.
12: 북소르가 이게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10: 아, 우리 지금 뭔지 알죠?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다시 농사로 간다고요.
2: 야, 내일 딱 하루 쉴 수 있잖아.
10: 내일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아니, 그 생각
10: 이거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너무 더워 진짜.
1: 가보자.
2: 아, 가자. 그래, 알았어. 가자.
10: 소로 여기가 우 여긴 또 뭐야?
2: 아 여기

0: 아리야?
1: 코리아 맞아요.
0: 아, 전도 마셔서 해들.
2: 이거 거기 또. 아, 여기 마을을 찾는다.
0: 저기. 나 이거 예, 전도. 아,
3: 이거 다 뭐지? 실어서 농장 가나 봐.
0: 한 어디 우리 떨어진다 저기.
1: 옷가게?
0: 아샤 التغيير عشان الفلاحه هنا والزراعه هنا ما تحتاج الهدوم دي مش الهدوم دي.
1: 아, 오 사장님 최고다.
0: 네, 신 الشعبيه.
2: 오케이.
1: 오, 사장님 최고. 작업복도 사 주시대. 우와. 입장도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또 새 걸로 주신다네.
3: 작업복을 사줄 정도면 얼마나 빡센 걸 시키려고.
0: 아, 말이야. 여러분, 저거 이제 가는 우리
1: 가디바. 너가 운전하 너 운전하는 거 아니지?
0: 키즈 너. 야, 너 틀려면 잘 걸릴 거야.
2: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앞에 가는 거.
3: 애기가 어떻게 해? 걱정돼 가지고.
2: 오! 가자.
0: 예. 예. 한번 잡아 보니.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국말 잘하신다.
0: 예, 자자. 그러니까 듣니까 코리아 운전하면 음악 그랬으면. 오.
1: 거짓말.
0: 원투 그라이브 골룸 좋은 게 아니지. 별로 이수로 아직 모르겠어.
2: 아직 모니?
3: 와, 여기 진짜 시골이네.
2: 완전 시골이다. 아.
3: 우와.
1: 리얼 동키.
3: 어, 리얼 동키.
2: 완전 시골이다. 아.
1: 와.
2: 아.
3: 아, 여기에요?
2: 예?
1: 여자 옷가게인가 봐요.
2: 와, 여기가 옷가게야?
1: 어, 헬로.
2: 와, 와.
1: 근데 이거 옷 한 벌에 비쌀 텐데 괜찮아요? 저 사주셔도?
0: لا ما فيش مشاكل يعني الحالة الاقتصادية يعني متوسطة.
2: واو. الحمد لله. يا سلام.
0: لا كويس يعني حالتنا برضو مقاربة الكوري يعني احنا.
1: 중상층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0: ما تقولش
1: كده. 자기 중상층.
0: رخيص كده.
3: 본인이 분홍이라고 직접.
0: 무겁다. 무겁다.
1: 아, 나 가난하다고. 아.
3: 옷 좀 비워 입지 그랬어.
1: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0: 아, 좀 잘 어울리는데?
1: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으세요. 이것도 이쁜데, 화려하니?
2: 약간 자메이카 같지?
1: 어, 자메이카 느낌 난다. 어, 이것도 이쁘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야니, 근데 재미있어, 진짜. 눈 럭키, 야니.
1: 예쁘다.
0: 야니, 눈 럭키.
1: 예쁘다. 예쁘다. 오! 이거 신상인가 봐요, 신상.
2: 그거 온난도 좋은 것 같아. 이거네, 엄마. 오. 야, 이거 봐봐.
1: 한번 입고 가봐, 입어볼까요? 헬로.
2: 여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0: 나.
2: 지금 몇 살이세요?
0: 안디, 감사합니다.
2: 오, 저 멜리야? 멜리야? 너무 젊으네.
0: 말라, 고고포.
2: 와.
1: 추.
0: 말라, 고고포.
1: 추, 나 나갈게요.
2: 오, 좋은데? 좋은데? 오, 근데 색깔은 딱 맞는데?
1: 괜찮아요?
0: 안달라고
3: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로 안 하겠다.
2: 오, 괜찮은데?
1: 괜찮아요, 사장님?
0: 예.
1: 이걸로 살까요?
0: 아, 셔리.
1: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2: 잘 어울려.
0: 와, 우야, 할로 다리야.
1: 사장님이 사주셨으니까 이거 입고 열심히 일해볼게요.
0: 아, 잠깐. 잠깐.
2: 근데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0: 250.
2: 250파운드.
3: 너라 8,000원 정도.
2: 8,000원. 와. 그래도 조금 여기 마을에서 좀 센 거 같아.
1: 비싼 거 같아.
2: 어, 비싼 거 같아. 너무 비싼데 괜찮으세요, 선물?
0: 알함둘라. 와나 아드파하 와나 하지파하라 자샤르디
3: 타바이. 와. 감사합니다. 슈크란, 슈크란.
0: 언투 포 디아프티.
2: 와.
1: 여기가 남자 옷판이야.
2: 어, 남자 여기에.
1: 와, 장인이시다. 딱 봐도 장인이시다. 들어가 볼까? 와, 대박이다.
2: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3: 여기 가게가 아닌데?
2: 물건 먹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1: 남자 옷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3: 이런 사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사이즈? 프랑스, 잉글랜드 많이 왔대요.
4: 저는 이거.
2: 오케이. 어, 예쁘다.
3: 이게 더 얇은 것 같아.
2: 나는 이거.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1: 잘 부탁합니다.
3: 우리도 옷이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0: 안 걸리니까.
1: 그러니까 나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는 거야. 나일 냄새가 나. 아,
0: 나일 냄새.
2: 나일 스멜, 나일 스멜.
0: 아, 가져가면 되게 나중 추억 할 수 있겠다.
1: 추억, 그러니까.
0: 마을이 근데 진짜 정겹네요. 제 옛날 집 같다. 뭐야, 이거 언제 얘기를 다 붙여.
1: 다 따라왔어.
0: 다 따라왔어.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죠, 사장님?
3: 라, 글레이 카르스야. 아시안 바이하테플 위쿵 오버 하닌 비쿵.
1: 그랬겠지. 어떻게 왔어, 여기.
2: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
1: 이런 얼굴 어디 있어 우리?
2: 그러니까 지금 이 행색이.
3: 오늘 캐비닛 때 한마디 참.
2: 제일 중요한 사람. 아 사장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3: 아 대장님 마시 많이 한. 무시 아이 한 멈추마 하는.
0: 기본적으로 자화자찬 스타일이네.
3: 무시 멈추마 아이 한다는.
4: 나는 또야 남매.
3: 아이고 무시 멈추마 아이 한다는. 나는 또야 남매.
2: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셨잖아.
1: 아 그러니까.
0: 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3: 아, 핸드드 시작.
2: 아, 여기가 네. 사장님의 농장인가요?
3: Yes.
2: 연다. 오.
0: 야, 여기 아마존 같은데?
2: 엄청 큰데?
1: 오.

0: 이거 완전 두바이인데?
1: 두바이야. 아,
2: 이거. الحل مشاكل الحل مشاكل القريه الحل مشاكل القريه اللي بيتعرك مع مرته واللي مرته بزوج
0: اه يوجا يوجا تونساموسونه
1: اه كرني
2: واحده فيكم حتروح لجمع الليمون عشان نبيعه واثنين حيروحوا للزريبه والزريبه
0: اه اوكي والزريبه
1: زريبه كم غا بوشيجو
0: اوكي اتفضل ساجا جو جو جو زريبه
1: او 다 조심해 땡큐 사장님. 우와 짜짜짜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파시네. 어우 와 와 이게 옥수수구나. 와 와 와
2: 우와 또리.
1: 아 사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나 보다. 예. 아 오
2: 안 그래.
1: 해서 여기다 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2: 예스. 예스. 햄새끼디.
1: 오케이. 이거 사장님이 이거 들어. 사장님이 이거 들어요.
0: 예스.
1: 나 찍어요. 이걸로 나 찍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2: 햄새끼디. 햄새끼디 그대?
1: 어? 햄새끼디. 나 찍어요? 나 찍고 있어요?
2: 예스.
1: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2: 아이와.
1: 아,
2: 네, 맞아요.
1: 아, 이렇게.
2: 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 차. 나 이쁘게 나와요?
2: 잠빌레. 밖에 이렇게 밖에 놓다.
1: 사장님 나 찍으라고요.
2: 나오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맨날 쉬어.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2: 야매. 에이, 브라보.
1: 나는 왜 사장님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2: 나는 그때 لسه ما تعلمتيش لما حتاخدي سنه واثنين معي هنا حتتعلمي كل.
1: 그럼 1년 동안 저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2: ايوه هتقعد هنا هتجوز هتطلع مش هتمشي ثاني كوريا الجنوبيه خالص.
1: 20분이란 거 아니야?
2: 아, 너 그럴 만한 하야지.
1: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야매.

0: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Muhammad.
2: Muhammad.
1: 아이고.
0: True.
1: Fuck.
3: 오, 소스 진짜 크다.
4: 이게는 물소야, 물소.
1: 오, 진짜.
0: 말소리 저렇게 처음 들어봐.
1: 아차, 아차, 한번. 비키시 나갔다 하죠.
0: 뭐지?
2: 똥. 이게 다 똥이야, 똥.
0: 서똥이야?
2: 응. 독동 안에 뭐가 있는 거 찾는 것 같은데.
0: 아, 우리 또 분류하는 거야? 우리 밥 주는 거 아니야, 소밥?
1: 에.
0: 사장님, 우리 뭐 하면 돼요?
1: 사장님,
2: 우리 먹어.
0: 똥 먹으라고?
2: 네. 이게 소똥인데?
0: 장갑을 왜 줄까요? 그건 안 돼요. 장갑을 주고. 옷이랑 장갑을 왜 줄까요? 똥 아니야?
2: 아니, 똥 맞아. 이거 똥인가?
1: 아, 가게, 가게,
0: 뭐야?

0: 설마. 지금 벽에 똥 칠하라고요, 지금? 아.
1: 이거는 뭐고, 뭘 하는 거예요?
2: 아, 잔, 냉을 비, 렉. 아, 우연샵, 운행을 푸른.
0: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생소똥, 생똥이에요, 이거?
2: 아, 노란 똥.
0: 방금 싼 똥이에요?
2: 아, 요래. 예. 요래씨,
0: 이거. 따뜻하겠네요.
2: 요로, 그냥.
0: 따뜻해.
1: 야, 진짜 별거 더.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자, 하자.
2: 야, 이거, 기다려.
1: 아, 물 집어넣으니까 또 이게 냄새가.
2: 야!
0: 아, 냄새. 아.
3: 야, 진짜 너무하잖아.
2: 와. 야.
0: 어, 씨. 이래서 옷 준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옷 준다고 했구나.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우와. 아.
1: 오케이. 잘 붙여야 돼. 떨어진다.
0: 아하, 진짜 나 씨.
2: 야, 매, 야, 매, 야.
1: 또 나왔어. 아, 씨. 야, 이게 역대급이야, 또. 야,
0: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1: 그렇지. 자, 우리도 도와주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게요. 우리 할게요. 오케이, 오우. 오케이. 또 팔.
2: 하마니. 이만해.
1: 그렇지. 오랜만에 해야 돼.
0: 야, 잘 찍어.
1: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0: 오히려 들어오서 안 보시지 않을까요?
2: 아, 예, 예.
1: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0: 진짜. 하지 마요. 아, 좀 던지지 마요.
1: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
0: 아, 똥이 계속 생겨. 똥 무한리필이에요?
2: 에이, 에이. 나 우지한테 어디야 가라.
1: 와, 냄새 죽인다 진짜.
2: 에. 오케이.
0: 똥아 잘 붙어라.
1: 오케이. 자, 오. 야, 우리 마지막. 와, 벌써 나왔어.
2: 야, 이거 네 가져가.
0: 아주 오해가 굉장하네요.
2: 아우씨,
0: 내가 TV에서 보던 추성훈 선수랑 똥 말고 싶지 내가 몰랐네.
1: 아, 나도
0: 진짜.
1: 마지막 그거 붙여버려. 조심해, 떨어진다.
2: 달라.
1: 오케이, 오.
2: 오케이.
1: 오케이.
2: 오케이.
1: 네이야. 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0: 진짜 힘드네요, 이거.
1: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웃겨.
0: 밥값은
1: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0: 중국이 제일 쉬웠구나.
1: 아, 엄청 쉬웠어.
0: 중국 때다 막 올라가서 무섭다 그랬던 게 아예
1: 아무것도 안 해요.
0: 그 냉장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 아무것도 안 해요.
0: 똥 치울 줄은 몰랐어, 나 진짜로. 결혼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1: 아, 그래?
0: 결혼 전에 벌써 해버렸어요.
1: 와,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0: 옥수수 하나 딸 뿐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와우 와우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와! 에이! 나 옥수수 하나 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어? 에이! 원, 투, 쓰리! 고샤리! 고샤리!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 옛날에 우리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따라가던 거 기억나요? 우리 출연진들이 약간 소독차가 된 느낌?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낯선 이방인이 내가 맨날 있는 마을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계속 사진 찍자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코리아 하트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촉감이 처지지 않는다.
0: 오유! 다녀왔습니다.
2: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잘했어?
0: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1: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0: 왜?
1: 똥냄새 나거든.
0: 어? 뭐 했어?
1: 소가 싼 똥, 따끈따끈한 똥을 그대로 아. 손으로 잡아서 벽에 칠했어.
3: 그거 벽에다가 붙여서
1: 말려 똥을.
3: 말려.
1: 뜨끈함을.
0: 뜨끈함을. 아우, 너무 고생했다.
3: 그래, 뭐 우리 그래도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0: 그러니까.
1: 그렇지 않은데.
0: 사장님!
1: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0: 슈크란.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3: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슈크란.
1: 우리 제일 많이 받을 때.
3: 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몇 년 후에 올게, 한 번.
0: 몇 년 후에.
3: 네, 있을 거잖아. 근데 처음에 하는 일이라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옛날에부터 있는 역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4: 아까 만든 거.
3: 그게 만든 거.
4: 하이, 칼로스 모라지로 하지 보면 손도 고워, 라켓.
1: 식사요.
3: 와. 그래도 근데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옷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가자. 감사합니다.
0: 슈크라.
5: 냄새 장난 아니다.
6: Come on. Come on. Come on again.
5: 오케이.
7: 아이미슈 마이 마음
8: You are fire and you also fire.
7: 아, no fire.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할또 하나의 주제는 루틴에 관련된 주제. 이번 주큰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말 루틴 오늘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주말 하면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이제 가족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자기만의 어떤 취미 활동에 심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야외로 나가서 뭔가 좀 대자연을 만끽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주말은 좀 정말 릴렉스하는 그런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여러분이 쉽게 쉽게 영어로 일상 회화 표현으로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좀 뜻깊은 혹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렇죠? 뭐 자녀분들과 시간을 보낸다든가 배우자분하고 뭔가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부모님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낸다든가 형제들을 만난다든가. 자, 그러면 시간을 보내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하나 아주 의미 있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Meaningful 어떻습니까? Meaningful. 자, spend time 중간에다가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Family 앞에는 with my family 이렇게 소유격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family라는 개념으로 무관사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with family 이렇게 씁니다. 관사 없이도 써요. 관사 없이 웬만해서는 안 씁니다. 모든 명사를. 근데 얘는 무관사로도 쓰는 친구입니다. 가족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물론 우리 가족에서 my family 이렇게 문장에 넣을 때는 my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meaningful 대신에 quality 같은 단어를 넣기도 해요. Spend quality time with family. 이렇게도 씁니다. 들어볼게요.
1: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Spend meaningful time with family.
0: 오늘은 어쨌든 meaningful 의미가 가득 찬 내용이죠. 자, 그다음 밀린 이야기를 하다. 이거 뭡니까? 평일에는 다들 바쁘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말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밀린 이야기를 하는 건데, do some catching up. 이건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뭐예요?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탐구심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라 원래 그냥 영어권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밀린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이 관용적으로 쓰이듯이 do some catching up. do some catching up. catching up. 뭐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tching 하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따라가다. catch up, 따라가다는 얘기인데, 이게 관용구로 무슨 뜻? 밀린 이야기를 하다. 들어보세요.
1: Do some catching up. Do some catching up.
0: Do some catching up.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뭐 회포를 풀었다 이럴 때도 I did some catching up with my friends.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문화생활. 자, 이 문화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culture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꼭딱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생활은 그런데, 어떤 정말 컬처 느낌보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어디 음악회 가고, 엔터테인먼트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문화생활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그 문화생활, 뭐 미술관 가고 이런 거. Go out! 나가야죠? 하러 나가야죠?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뭐라 그러세요? Go out for some lunch. Go out for lunch or go out for some lunch. 근데 여기서는 go out for 목적의 for입니다. For some entertainment. 요거를 그냥 문화생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0: 자, 문화생활. Entertainment라고 주셨으면 좋겠고, 나가다 go out for 붙였으면 좋겠고, 주로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이렇게. On weekends에서 붙여서 주말에라고 일반화시킨 겁니다. On weekends. 됐죠? On weekends. 자, 다시 한번.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깔끔합니다. 이 문장 그대로 들어볼게요.
1: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I usually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on weekend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말에 또 야외로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야외를 나가고 뭐 대자연을 만끽하다 이런 표현들 별거 어렵진 않아요. 그냥 대자연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영어로 취미 활동을 하다. 취미 활동, 하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자, 요건 이제 콜로케이션 만들어 볼게요. 콜로케이션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야겠죠? Go outdoors. S가 들어가야 돼요. Outdoors 해야 야외로라는 얘기가 되고요. 야외로 나가다예요. Go outdoors. Go outdoors. 들어볼게요.
1: Go outdoors. Go outdoors.
0: 약간 우리말에 야외 나들이를 가다 이런 느낌이죠. Go outdoors. 오케이. 대자연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Mother Nature라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연을, 대자연을 약간 엄마, 예? 엄마 약간 모성애가 느껴지는 엄마처럼 표현하는 느낌으로 Mother Nature라고 합니다. Mother Nature. 그럼 산이나 숲이나 아니면 뭐 계곡 이런 데를 다 Mother Nature. 그러면 Enjoy Mother Nature. I like to go outdoors to enjoy Mother Nature. 그럼 뭐예요? 나는 저 주말에 어디 야외 같은 데 가가지고 대자연을 만끽해. 즉,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걸좀 만끽한다는 얘기입니다. Enjoy Mother Nature. 자, 이것도 주말 루틴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볼게요.
1: Enjoy Mother Nature. Enjoy Mother Nature.
0: 오케이? 약간 거창하게는 들리지만 Why not, right? Enjoy Mother Nature. 자,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하다. Hobby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자, 일반화시켜서 Hobbies라고 할 건데 그 앞에 있는 동사를 Do Hobbies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I like to do hobbies. I like to do my hobbies or do hobbies during the weekend. 근데 engage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engage가 무슨 뜻이냐면요. 약간 다가가다의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취미 쪽으로 다가가다. 이걸 뭐라 하냐면 engage in hobbies. 그래서 뭘 하다의 어감이 engage in입니다.

0: 딱 이번 주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말에 할 때 during the weekend 하셔도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갈게요. 이번 주제가 주말 루틴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주말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Many people engage in hobbies during the weekend.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주말 루틴이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편하게 쉬다.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Relax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kick back and relax. Kick back은 뭐냐면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걸 kick back이라고 그래요. Kick back and relax. 들어볼게요.
1: Kick back and relax. Kick back and relax.
0: 꼭 쓰세요. 저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자, chill이라고 하는 재밌는 동사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너 뭐하니?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어. I'm just chilling. 와인 같은 거 chilling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Like to chill.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한다. And do nothing. 이거예요.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들어보세요.
1: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0: Just는 요 그냥을 살려준 거고요.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다. 그렇죠? 주말에 이제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clear one's mind. Clear one's mind. 일주일 동안 복잡했었던 머리를 좀 정리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Clear one's mind. 요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말 루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볼게요.
1: Clear one's mind. Clear one's mind.
0: 자, 문장 넣어볼게요. 솔직히 주말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좋아합니다. Frankly. 솔직히. 그죠? Frankly. 솔직히.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또 나왔네요. 또 있죠? 주말에란 일반화가 during도 되고 over도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On weekends, during the weekend, over the weekend. 다 일반화입니다.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들어볼게요.
1: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Frankly, I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over the weekend.
0: 자, 오늘 주말 루틴 정리합니다. 문화생활 하러 나가다, entertainment라는 단어 쓰면 되죠?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Go out for some entertainment.
0: 취미생활 하다, engage in hobbies. 들어보세요.
1: Engage in hobbies. Engage in hobbies.
0: 마지막으로 chill 동사 있었죠?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걸 좋아한다. 주말에 들어보세요.
1: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Just like to chill and do nothing.
0: 좋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신 경우에는 다시 보기 홈페이지 와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ick versus ill. Sick versus i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ick 그리고 i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sick입니다. 여기서는 sick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I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I 발음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는 연습, 연습 혹은 연습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이 발음도 아니고 에 발음도 아니고 중간 발음으로 에. 에. 네, 제 입술 길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까지는 아니고 에. 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ick. sick. sick. Okay, very good. Okay, sick 같은 경우는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을 sick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회사원이 아프다 이럴 때는 주로 sick. 그리고 나 오늘 몸이 좀안 좋아 이럴 때도 주로 sick라는 단어를 많이 선택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I feel a bit sick and dizzy. I was sick in bed all day. Sick, 아픈, sic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네,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 친구한테 이런 말할 수 있겠죠. 네,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탈 나는 것도 sic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feel a bit sick and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그래서 I feel a bit sick라고 하면 나는 몸이 좀 아프고 어지러워. And dizzy.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그냥 I feel a bit sick라고 하면 나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I feel a bit sick. 근데 여기다가 어지럽기도 하는 거예요. And dizzy. I feel a bit sick and dizzy.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sick. 나는 아팠어. 그래서 in bed.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직역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 있었다. 이런 느낌이죠. I was sick in bed. All day, 네, 온 종일 이거를 또 강조하고 싶으면 all day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was sick in bed all day. I was sick in bed all day. 다음은 ill입니다. 네, 발음은 또 I 발음이 나왔네요. 네, ill, ill. 에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에입니다. 에 이렇게 ill, ill 이거는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ick과 다르게 ill 같은 경우는 뭔가 암과 같은 중대한 병에 대해서 ill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각하게 아플 때 ill 단어를 사용해요. 네,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Her mother was very ill. The man appeared ill.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에에 ill 병든 ill.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했어. 네, 물론 여기서 her mother was very sick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의미가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very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ill라고 하면 뭔가 더 심각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했어. Her mother was very ill. 그래서 i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까지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Her mother was very ill.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n appeared ill. 눈으로 볼때 뭐뭐 한

같다 이런 느낌이죠. appeared. 그 남자는 병든 것 같았어. The man appeared ill. 그래서 이거는 그냥 sick가 아니고 그냥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린 거 이거보다는 훨씬 더좀 심각하게 아파 보였어. 병든 것 같았어. The man appeared ill. 느낌이 오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이 환자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네, chronically ill.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네, chronically. 이것도 어려운 단어지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These patients are chronically il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정리해 드릴게요. 네, sick.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플 때, sick. In your daily life, when people are not feeling well, they will use the word sick. Okay? 그리고 ill 같은 경우는 뭔가 병에 걸리거나 뭔가 심각하게 아플 때, 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ick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Okay, sick 그리고 i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Too much junk food can make you sick.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Her mother was very ill.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Happy birthday to you.
0: 네, 생일이죠.
1: Birthday.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생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0: It's interesting. 흥미롭다. Mm-hmm. 그리고 그 내용은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Mm-hmm. 생일을 기념하는 거. Celebration 자체는 mm-hmm. 기념 축하죠. 그래서 yes. 이걸 기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흥미롭다라는 mm-hmm. 내용을 오늘 이야기로 만나볼 겁니다. Mm-hmm.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Kayla from the USA.
0: 네, Kayla 씨의 이야기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 준비되어 있죠?
1: Yes, that's right.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0: Interesting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왔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0: 중간에 interesting 다음에 how라는 말이 있는데요. Mm-hmm. how는 물론

0: 어떻게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interesting how라고 할 때는 그냥 interesting that,
1: that.
0: 그 yeah.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mm-hmm. 많습니다. 그래서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뭐뭐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Mm-hmm.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mm-hmm. to when we're older. From to.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로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흥미롭다는 조금 더 긴 형태의 문장을 만나본 겁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1: Sounds great.
2: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I think it's interesting how birthday celebrations change from when we're younger to when we're older.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Just something very simple. I don't try to make a big deal about getting older anymore. So I think that's interesting how birthdays seem to change.
1: All right, that is definitely true. I think when we're younger, we tend to think birthdays are more important and we want to have bigger celebrations, right?
2: I think so, in general.
1: Mm-hmm.
2: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 of
2: 그래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감에 따라 그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은
1: right.
2: 네, 아마 모두에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Especially when you turn 30, you don't really want to celebrate
2: yeah.
1: that.
2: For me personally, birthdays are not very important. I mean, my
1: yeah.
2: birthdays are not very important.
1: That's true.
2: Anyway, let's go back to the story, to the beginning of the story, mm-hmm. and study everything line by line.
1: Sounds great.
0: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birthdays have changed from the time when we're young to the time when we're adults. For example, one of my favorite birthdays that I remember as a kid was when I was maybe 8 or 9 and my parents took my friends and I to an ice skating rink.
1: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birthdays have changed from the time when we're young to the time when we're adults.
2: 네, 아까 봤던 요약 문장과 거의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거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아까 요약 문장에는 interesting how였어요. Interesting
1: yes.
2: how. 보통 일반적으로 I think it's interesting how 이러면은 뭐뭐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정도로 번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1: That's right.
2: 이렇게 to see가 들어갔어요. Interesting mm-hmm. to see how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mm-hmm.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1: Yeah.
2: 그러니까 that으로 이걸 바꿔서 쓰지 않는 그냥 정말로 mm-hmm.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것이 흥미롭다 이쪽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Yeah, 네. I think that as well because if you're seeing something, you're noticing the change, so you notice how it has changed, mm-hmm. so it's more close to how than that.
2: 네.
1: But all in all, the meaning is still the same.
2: 네.
1: It's changed and you know it.
2: 그렇죠.
1: Yeah.
2: 전체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번역을 mm-hmm. 어떻게 하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1: right.
2: 물론 그 나머지 that의 의미로 그러니까 mm-hmm.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mm-hmm. 흥미롭다 이 의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뒤에 어렸을 땐 이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이랬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mm-hmm. 있으므로 여기서는 어떻게라고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1: Mm-hmm.
2: 둘 다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 Right.
2: 그래서 interesting to see how birthdays have changed 생일이 어떻게 바뀌어 mm-hmm. 왔는지를 보면 흥미롭대요. From the time when we are young, 어렸을 때부터 to the time when we're adults.
1: Mm-hmm.
2: 여기서는 when we are young이라고 하긴 했는데 when we were young이라고
1: young.
2: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She gives us an example. She says, for example, one of my favorite birthdays that I remember as a kid was...
2: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of my favorite birthdays, 물론 생일이 언제냐, when is your birthday라고 할
1: mm-hmm.
2: 때는 그 단수죠.
1: Yeah,
2: 그냥
1: it's actually
2: 하나.
1: A date. It's one
2: 네.
1: date.
2: 그렇지만 생일은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1: mm-hmm.
2: 이번 예를 들어서 25살 때 생일, 24살
1: mm-hmm.
2: 때 생일 다 각각의 생일들이잖아요.
1: Mm-hmm.
2: 그래서 이렇게 birthdays라고 하고 있습니다.
1: Yeah.
2: One of my favorite birthdays that I remember. 제가 기억하는 가장 좋아하는 생일 중 하나. 그런데 언제?
1: As a kid.
2: 어렸을 때 맞이했던 생일 중에 가장 마음에 mm-hmm. 들었던 것은 언제였죠?
1: Was... When I was maybe 8 or 9 and my parents took my friends and I to an ice skating rink.
2: 네, 제가 8 or 9, 8살인가 9살이었을 때 여기서 8 or 9 years old 생략되어 있고요.
1: Mm-hmm.
2: And my parents took my friends and I to an ice skating rink.
1: Mm.
2: 스케이트를 타러 간 거예요.
1: Uh-huh.
2: 스케이트장에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러 갔고 uh-huh. 거기에 데려가 주셨을 때였는데요. My friends and I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uh-huh.
2: took니까 my
1: It
2: friends
1: took
2: and
1: me.
2: me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1: yeah.
2: 더 맞겠습니다.
1: That's right. But when people speak, I notice 네. I do it as well.
2: 네,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1: I just go to I sometimes,
2: yeah.
1: even though I'm like, oh, I should have said me, but
2: 왜냐하면
1: yeah.
2: 내 친구들과 나라는 것이 my friends and I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서
1: right.
2: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1: Uh-huh.
2: 네.
0: We had this amazing time just skating around the park.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but really, really fun.
1: We had this amazing time just skating around the park.
2: 그냥 공원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around the park라고는 했지만 그냥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를 벗어나서 스케이트를 타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공원 안에 있는 스케이트장 안에서

0: That's right.
1: 돌아다니면서 그냥 재미있게 놀았고 mm-hmm. 뭘 먹었죠?
0: They ate, she says.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but really, really fun.
1: 네, 여기에 핵심 어휘 하나 나오죠. 건강하지 못한, 건강에 안 좋은.
0: Unhealthy, unhealthy.
1: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스케이트를 탄 거를 이야기하면서 스케이트 자체,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탄 게 건강에 안 좋진 않잖아요.
0: Of course.
1: It's healthy because it's exercise.
0: It's healthy to exercise, but of course she means eating pizza, 네. hot dogs, ice cream. Those kind of junk foods 네. are unhealthy.
1: 그래서 지금 음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Mm-hmm. We had pizza and hot dogs and ice cream and it was really unhealthy. 그러니까 mm-hmm. 8살, 9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건강한 거를, 건강에 좋은 거를 먹이고 싶었겠지만
0: of
1: 그래도
0: course.
1: 그냥 좋아하는 음식들 먹었는데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but really, really fun.
0: That's right.
1: 정말 재미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 mean, some pizzas can be healthy.
0: Oh yeah, some pizzas can, but in this case, birthday party pizza yeah. is always going to be unhealthy, okay. right? Yeah. It's a birthday party. You gotta live a little bit, mm-hmm. right?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0: Uh-huh. So what happens when she got older?
2: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it was more about having like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but not necessarily having like a big celebration where we go to some place and spend a ton of money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0: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1: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mm-hmm. 바뀌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And then getting into high school and college. college.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0: mm-hmm. Then it was more about having like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but not necessarily having like a big celebration.
1: 중간에 두 번 나오고 있는 이
0: like
1: 이 두 가지는 빼고 생각하셔도 되는 큰 의미는 없고요.
0: That's right.
1: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It was more about having a lot of people at your party.
0: That's true.
1: Something is about something else. 하면은 이것이 무엇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0: Of course.
1: more about 하면은 더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 더 중요하다.
0: Yes,
1: That's it, more important.
0: Yes, in this case, it's about importance. It's yeah. more about this, right? In this case, this is more important.
1: 네, 이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부분이 but not necessarily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having a big celebration. Big celebration이라는 것은 사람 수보다는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가를 가리키는 거라서
0: mm-hmm.
1: 그래서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사람 많이 오는 게 더 중요했대요. Mm.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0: Mm.
1: 그런데 이 big celebration의 정의를 뒤에 내려주고 있죠. Mm. 바로 다음 줄에서.
0: Yes, she tells us. Next. Where we go to some place and spend a ton of money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1: Yes, where we go to some place. Mm-hmm. 어디인가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 아니고. 어딘가 가요. 예약하고
0: mm-hmm.
1: 빌려서.
0: Yeah, 네. like renting a big space. Maybe decorating it, right?
1: 그렇죠.
0: It's a bigger celebration.
1: 네, 장소를 대여해서 대관해서 뭐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mm-hmm. 보시면은 spend a ton of money 하겠죠. 돈도
0: yeah.
1: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별로 덜 중요하고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했대요. Mm-hmm. 친구들 많이 부르는 게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money as students.
0: Yeah.
1: 학생으로서는 학생인 우리는 mm-hmm.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0: Mm-hmm.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But it was more about just getting a bunch of people together. And now as an adult, it's, for me personally, more about spending quality time with a close group of friends.
0: But it was more just about getting a bunch of people together.
1: It was more about,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0: Mm-hmm.
1: 그래서 just getting a bunch of people together. 지금 mm-hmm. 여전히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성대한 것보다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yeah.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했어요. A mm-hmm. bunch of people, a lot,
0: a lot of people,
1: a group of people.
0: Many people.
1: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0: She says, and now as an adult, it's for me personally more about spending quality time with a close group of friends.
1: 네, 여기에 양질의
0: quality, quality.
1: Quality, like I said earlier, quality in this case used as an adjective, it automatically means good quality.
0: Yeah, good quality, not bad quality. I want to spend bad quality time.
1: Nobody wants to spend any bad quality time.
0: In this case, it's always going to be good quality.
1: 네, 그래서 항상 좋은 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mm-hmm.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는 it's for me personally, it's more about 이렇게 가려다가 발음하시는 거 보니까
0: mm-hmm.
1: 그냥 more about 하려다가 아,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0: mm-hmm.
1: 뭐가 중요하냐면 spending quality time with a close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가 15살이었을 때부터 그를 알았습니다. 15살이었을 때부터 그를 알았어요. I knew him from

0: 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t's funny how birthdays change as you get older. This time a few years ago, I was celebrating. Now I'm just ready to sleep. I'm starting my birthday sipping coffee and watching this documentary, feeling perfectly content to never leave the house today. It's weird how birthdays change over the years.
0: 네,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 Sammy says,
0: It's funny how birthdays change as you get older. 나이가 들면서 생일이 달라지는 것이 웃기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다고 하면서요. This time a few years ago, 몇 년 전 이 시간에는 뭐 이 오늘이 될 수도 있겠고

0: 하루 중 지금 이 시간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쯤에는
1: That's right.
0: I was celebrating. 막 파티를 하고 있었거나 mm-hmm.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축하를 하고 생일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Now I am just ready to sleep.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잠잘 준비가 되어 있다. 잠을 자고 싶다.
1: I think it must be in the evening then, right? 네.
0: 그런 그게 이제 this time에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1: Probably
0: 것 같고요.
1: Probably in the evening. 네. It's like sleep.
0: 그렇죠?
1: Sam says
0: I'm starting my birthday. 생일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Sipping coffee, 커피 마시면서 watching this documentary, mm-hmm.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데 mm-hmm. feeling perfectly content, mm-hmm. 발음 이제 content가 아니고 content,
1: content.
0: 만족한 거예요.
1: Yes.
0: To never leave the house today. 오늘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거,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 만족한대요.
1: Oh, yes.
0: It's weird how birthdays change over the years. Mm-hmm. 세월이 흐르면서 생일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는 weird, 이상하다.
1: Weird, 네. right?
0: It's strange, 이렇게 말하고 right?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clip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0: 감사합니다.
1: time.

0: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So happy to see you. Oh,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today.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자, 드디어 page 67. We found Ember. 자, we found Ember. Ember를 찾았는데 how do we get her out? 어떻게 이 감옥에 풀려 나올 수 있을까요? We need light. 자, 빛이 아주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So they're going to use the photocopier. 자, 자,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나올 수 있을까? 아, 나올 수 있겠죠. All right. We've got three words that we need to cover today. So let's take a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instant. Instant. 네, 한국 분들이 인스턴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 원어민들은 인스턴트라고 합니다. 순간, 순간. All right, the next word is to scribble. To scribble. 휘갈기다. All right? It's a little different from writing to write. Okay? And the last word is nightmare. Nightmare. 악몽. Oh, we don't like those when we're sleeping, right? Nightmare.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So let's see how they are used. All right, so let's see how Ember comes out of the temporal prison.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Chapter 5, Freedom. In an instant, a full-sized Ember was sitting on the copier, stretching her arms. Ah, oh, that's glorious, she smiled.
1: Huh, what on earth is going on? Bellowed Mr. Amitri.
0: Ah, just some authors visiting my library, said Shinoi's mom.
1: Well, I don't care how famous you think you are, said the head teacher. I'm not letting anyone photocopy their bottom in my school.
0: Let's take a look at what's going on. 자, freedom! 자유다! Woohoo! 자, in an instant, a full-sized Ember was sitting on the copier. 친구들, here is our first word. Instant. 자, 순간. 팍! 튀어나왔어요. Alright, so instant, a full-sized ember. 자, full-sized는 실물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조그맣게 이 안에 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변신, alright? And she was sitting on the copier. 네, 복사기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너무 기분이 좋고 다들 신났어요. 근데 이제 Mr. Amitri,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장면을 봐서 What on earth is going on?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네, What on earth? 그래서 이제 신호의 엄마가 아유 나, 네, 뭐 author 우리 Ember 작가가 제 도서관을 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care how famous you think you are. 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I'm not letting anyone photocopy their bottom in my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엉덩이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들, 이 장면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엠버이 이 복사기에 앉아 있잖아요. 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이 교장 선생님은 엉덩이를 복사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이거는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 suddenly noticed the book in Shinoy's hand and smiled.
1: Oh, I suppose you'd like me to sign that for you?
2: Yeah, that's right. That's what we're waiting for.
0: Mr. Amitri scribbled an overly dramatic signature on the title page and swaggered away, trying not to look too pleased with himself. Okay, 여기도 좀 재밌어요. 미스터 미트리가 아주 기분 좋게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멋있게 하는데, 슈노이가 이거 사인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I suppose you'd like me to sign that for you. 자기 책을 딱 보니까 그래, 너 내 이 사인을 좀 해줄까?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노이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Mr. Amitri scribbled an overly dramatic signature. 자, here comes our second word, to scribble. 자, 휘갈기다. 네, to scribble. Write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scribble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책도 읽지 않고 뭐 sign 아마 이번에는 처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ll right. So let's continue and finish the book.
3: I'm off, said Amber.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at squishy nightmare. She nodded at Bug, and in a flash, they were gone.
0: 자,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at squishy nightmare. 네, Amber 이렇게 말하는데, this is our last vocabulary word, nightmare. 자, nightmare는 악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악몽을 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이 악몽 같았던 거죠. Right? To be in that prison. So, thanks for getting me out. 그래서 이제 다 갔습니다. All right? They left. 자, they were gone. Let's read the last page.
3: Right then, you two, said Shinoy's mom. You've got a lot of tidying to do in the library.
2: I could donate this to your library, said Shinoy, holding up the signed copy.
3: Oh, perfect. It's just what I need for this wobbly bookcase.
0: 네, 책을 막 여기저기 막 어지러워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지금 방금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기부를 한대요. Donate, 기부를 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3: Perfect. It's just what I need for this wobbly bookcase.
0: 자, 이 bookcase는 책장이에요. 근데 wobbly 하다는 거는 기우뚱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그 책을 그 밑에다가 이 책장 밑에다가 끼어 놓네요. Alright, so anyway, the important thing is Amber is out of the prison. 그래서 왜 이 baffling books, 제목이 baffling books라는 타이틀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죠,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hat book. I thought it was a fun book. Alright, 자,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I will be back with another story next time. Alright,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죠?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마음이
0: 그렇죠.
1: 편하대요.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컨플릭트,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아,
0: So, 그것의
1: 정말.
0: 파트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피 깜깜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1: 예.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맞췄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예약 다
1: 네.
0: 맞췄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이고,
1: 아이고.
0: 뭔가 상대방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이게
0: 맙소사.
1: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그쵸.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0: 정확합니다. 그리고
1: 있거든요.
0: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쵸.
1: 이거 맞지? 하면서.
0: 그게 안
1: 예.
0: 된것 같습니다. 자,
1: 아하.
0: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I'm.
2: Why? Why?
1: English?
2: Only
1: 예,
2: English.
1: 예.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July trip. Yeah.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이런.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야.
2: What?
1: Oh my God.
2: Oh my
1: Oh my
2: God.
1: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Oh, no.
1: August?
2: August, July.
1: July.
2: No. Okay, let's fix this befor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1: 응.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Price?
2: The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Price!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price.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2: Now. You
1: okay,
2: do it
1: okay.
2: now.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August.
0: 아이고, 결국 두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그랬대요?
0: 각자 갔다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1: 각자.
0: 트립으로 그냥.
1: 예, 그렇게
0: 아,
1: 가요.
0: 알겠습니다. 아니요. 큰일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1: 넘어올 뻔했는데.
0: 아, 큰일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1: 싼
0: 거
1: 거.
0: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0: 안 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7.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1: 아,
0: July가 되겠죠.
1: May랑 June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예. 안 됩니다. July, 바로 July, 7월을 July. 의미하고요.
1: Yes.
0: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1: 그쵸.
0: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1: 음흠.
0: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Book하는 거가 뭐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예요.
0: 예약하답니다.
1: 네.
0: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의 in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화장실, 나 화장실 다 썼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하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1: yeah.
0: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뭘까요?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1: 네.
0: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맞췄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그쵸?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Hey,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Okay,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와.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Oh.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1: 오.
0: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오.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1: I'm
0: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아직 안 마쳤다. 물론 이제 eating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모양이
1: 트.
0: 그렇죠. 드디어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 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or done. 오케이.
1: Okay?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There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1: 아이고야
0: 8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1: 약간, 어쩜 좋죠?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우리가 동의한 걸로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1: 근데
0: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1: 그래서 여기 이제 8월

0: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1: That's right.
0: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예.
1: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0: 아유,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August.
1: Okay.
0: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1: 하트가.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0: 네.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August.
1: Perfect. You. There you go. Mm-hmm.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네. What is it?
0: Agreed.
1: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네.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0: 예.
1: agree with.
0: 전데요?
1: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0: 뭐뭐에 동의하다.
1: 누군가와 동의하는 겁니다.
0: 아.
1: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0: 아.
1: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0: 그래요?
1: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0: 할 때는 on이에요?
1: on을 씁니다.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0: 네.
1: 오케이.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0: 그렇군요.
1: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0: They agreed on May.
1: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0: 네.
1: 이런 느낌인 거예요.
0: 네.
1: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 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0: 고민 너무 많이 되죠.
1: 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0: We agreed on yellow.
1: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0: Yellow.
1: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0: They agreed on May.
1: We agreed on yellow.
0: We agreed on yellow.
1: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네. 할 때는
0: agree
1: 언이 아니라
0: with.
1: That's right. Agree
0: yes.
1: with someone.
0: Mm-hmm.
1: 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왜?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어떡해 이러면서.
0: 그쵸.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네.
0: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1: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습니다.
0: 재밌다.
1: Yes.
0: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이런. 그럼 각자,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1: Absolutely.
0: We are not on the same page.
1: Okay.
0: Yeah.
1: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0: 아.
1: 네, 그래서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요런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0: 네.
1: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0: Obviously.
1: Obviously.

0: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로
0: 잠깐만.
1: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1: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0: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1: 네.
0: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1: 오.
0: 그래서 아, 야,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1: are we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1: Wow.
0: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
1: 그러네.
0: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Yes.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1: Are we on the same page?
0: They're not on the same page.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1: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1: 그쵸.
0: 의미가 없잖아요.
1: 그쵸.
0: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1: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0: 현실적입니다.
1: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0: 뭐를요?
1: This. 이걸 고치자.
0: 네.
1: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1: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리고 요금이니까 프라이스 할게요, 프라이스.
0: 오케이.
1: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0: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프라이스.
1: 또 S가 붙었네요.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1: 네.
0: 뭐 호텔 프라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죠? 비행기 뭐 플라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1: 여러 개네요.
0: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1: 네.
0: 오케이.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1: 코스트는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0: 든다는 거죠.
1: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0: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트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1: 동사,
0: prices가 뭐라고요?
1: Fix.
0: prices가?
1: Go요.
0: Go. 어디로요?
1: Up으로.
0: Up이요.
1: 예.
0: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1: sunrise.
0: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오케이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cur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Sure.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A가 중간에

0: 있잖아요.
1: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0: temperature.
1: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0: temperature.
1: 한 번 더.
0: temperature.
1: 아직도 raw를 넣고 있습니다.
0: So, temperature.
1: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0: The temperature went up.
1: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0: 아우, 쭉쭉 오르죠.
1: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temperature went up.
0: The temperature went up.
1: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0: 네. 뭐
1: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0: 예.
1: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okay, 네. 방금 내려갔어.
0: 오.
1: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0: 아, yes. The price
1: just
0: went down.
1: 그렇죠. Went up,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Make sense, right? Mm-hmm. Okay,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0: 네.
1: Fix 하는 게 뭔데요?
0: Fix 고치다.
1: 고치는 거
0: 네.
1: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0: Yes.
1: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0: 네.
1: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0: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1: 뭐예요?
0: 심장도
1: 갑자기.
0: 고치고 병도 이거, 고치고
1: 얘는 다 되는 겁니다.
0: 아. 네,
1: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0: 아.
1: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0: 그쵸.
1: 이런 뜻으로 할 때는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0: 네.
1: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0: yeah.
1: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0: 아, 그럼
1: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0: 아.
1: So fix가 더 아,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0: 오.
1: Okay?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0: 아.
1: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0: 예, 예.
1: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Ooh, nice and smooth.
0: Yeah.
1: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0: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1: Ooh,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Right, with가 아닙니다.
0: 네.
1: 뭔가로 동의하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0: They agreed on May.
1: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0: We agreed on yellow.
1: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0: 아,
1: 이렇게 해야겠죠.
0: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그렇죠.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3: They agreed on May.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0: 네.
1: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0: The price went up quickly.
1: 아, quickly fast. Or fast.
0: Fast.
1: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과거형으로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at's it. The temperature went up.
0: Yes.
1: 세 번째입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그걸 고치자. Right?
0: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Oh.
0: Yeah.
1: 맞습니다. Wow. Prices go up 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The price went up fast.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5: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4: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5: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ow,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Huh?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Yeah. Okay.
2: August, not July.
0: Wow.
1: Good job, you guys.
0: 대단하세요.
1: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0: 진짜.
1: 파이팅이 넘쳐.
0: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1: 더 열심히 하세요.
0: 네.
1: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0: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1: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1: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0: 그럼요?
1: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휴가 일정 충돌 Part 2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 네.
0: 서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7월로 예약했는데 우리 8월 얘기 아니었어?
1: 기억나요?
0: 네. 그래서 둘의 날짜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좀 뭔가 바로 잡자.
1: 취소 수수료 생기기 전에.
0: 그렇죠.
1: 빨리빨리.
0: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계속 이어질지 네. 오늘 또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응,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그러니까 뭔가
1: 아하.
0: 바꾸긴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라이?
1: 어쩌면은 성수기 시즌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0: 어허.
1: 요금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0: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1: 예.
0: 때 뭔가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에헤이. 아, 이러면은 갈 맛이
0: 아하. 아,
1: 떨어지는데요.
0: 이게 또그
1: 예.
0: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럼요. 아무리 친구라도 각방
0: 예스.
1: 써야 돼요.
0: 아유, 큰일 났네요.
1: 예.
0: 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응?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Able? 플레인 티켓? 아, 체인지?
2: Could you change them?
1: 오케이.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2: Okay.
1: Okay, but.
2: But
1: 저기 뭐지? pay more money.
2: pay more
1: Yeah.
2: money.
1: More money.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Hotel?
2: What about the hotel?
1: 응.
2: Did you have to pay
1: Have to pay?
2: for the hotel?
1: 아, 돈 냈냐고? 아니, 아니,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no,
2: Oh,
1: no.
2: no.
1: 응.
2: You didn't have to pay. Oh, good.
1: No, no, no, no, no.
2: No.
1: 응. 방, room is smaller than before.
2: And you have to pay more money for the tickets. 아이고,
1: 어머,
0: 세상에나
1: 안
0: 마상에나.
1: 가고 말지.
0: 그러니까 안 가고
1: 네.
0: 말지.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그러게요.
0: 오늘은, 근데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좀 오늘 길기는
1: 너무
0: 해요.
1: 짓궂으시고요. 예,
0: 하지,
1: 지금 뭐 중단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0: 하지만
1: 예.
0: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
1: 네.
0: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드립니다.
1: 오늘 끝날 무렵에는 웃을 수
0: 오,
1: 있겠죠?
0: 그럼요.
1: 네.
0: 이 정도를 해야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될수
1: 아이,
0: 있어요.
1: 그럼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4: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4: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비행기 티켓을 변경할 수 있었어?
1: 오.
0: 라고 물어본 거예요.
1: Were you able to the plane tickets? 인데요. Be able to가 지금 저기 질문이 돼가지고 were이 앞에 나온 것 같아요.
0: 오케이.
1: 맞죠?
0: 네.
1: 예. 그래서 할 수 있었어?
0: 네.
1: 라는 질문이 됐고 plane ticket을 변경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은 바꾸는 거니까 change.
0: 체체체체인지.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좀 막힐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티켓 change 할수 있었냐? 정답 맞습니다. Alright, so change는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강세를 A에 세게 줘서
1: 네.
0: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change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change,
1: 오.
0: change. 마지막에 입모양을 모으고 발음을 하는데 내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 네.
0: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강세 주고요. change, change,
1: change,
0: 우,
1: change.
0: 와, 확실히
1: 오.
0: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0: 예, 슬기 씨도 원래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이 GE로 끝나는 거가 조금 서툴렀거든요.
1: 저 무조건 그냥
0: 네.
1: change로 그냥 예, 편하게 얘기했는데
0: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도 여전히 발음이 잘못 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1: 어려운 부분이죠,
0: 결국
1: 사실.
0: 발음도 반복입니다.
1: 네.
0: 그래서 change. Alright, 자, 여기서 오늘 핵심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오늘 좀 감을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지금 요렇게 가져올게요. 비동사 able to. 아마 문법 책에서 한 번쯤은 본적 있을 겁니다.
1: 많이 봤어요.
0: Right. Be able to 원래 able이라고 하는 거, possible
1: 할
0: 이런
1: 수
0: 식으로
1: 있는.
0: 할수 있는이라는
1: 네.
0: 뜻이거든요. 자, be able to 하고 동사 원형을 넣으면 그 동사 원형을 할 수 있다. 어허. 결국에는 can과 똑같아집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는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아, 현재형에서는 예. 문제가 없어요. can 같은 경우에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나 할 수 있었어. 와, 그거 내가 해냈어 그날. 할 때 can의 과거 뭐예요?
1: could.
0: 그렇다고 I could do it 이렇게 못 씁니다.
1: 네.
0: can의 과거는 could가 아니에요.
1: 그쵸.
0: 해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활용을 해야 돼요.
1: 오.
0: 그래서 I am able to 이게 아니라 I was able to.
1: 아,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면서.
0: That's right. 네. 자,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0: I was able to get an A. 그렇죠? 이거는 자, 아까 전에 be able to가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비동사 그냥 과거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바꾸면 I was able to get an A.
1: A.
0: 어, 내가 A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성공했어. 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 We were able to get a discount.
0: 그러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고.
1: 야, 이런 식으로 와. 말하는 걸 보면 한 50% 이상 받았다.
0: 어, 그렇죠. 네. 엄청나게 뭔가
1: 많이 받으셨네.
0: 니고시에이트를 한 다음에 아,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get 할 수가 있었어. 해냈다. 이렇게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 네.
0: can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can은 어, can을 그냥 could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의미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져요?
0: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1: 예.
0: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I could get a discount 이렇게 하게 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아, 맞아.
0: 예.
1: 약간 should 쪽으로 가는 거죠.
0: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래서 확신이 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왜 can을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네. 우리는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0: 자,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어,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그러면 could예요. 라고 저는 말은 해요.
1: 네.
0: 모양상은 맞으니까요. can의 과거형, 모양은 could인데 다만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었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려워요.
0: 헷갈릴 수
1: 네.
0: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반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는 can 혹은 I am able to 이렇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데
1: yeah.
0: 과거형으로 내가 일회성으로 해냈다, 할 수 있었다 라고 쓸 때는 could가 아니라 was able to, were able to 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e able to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넘어가기는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자, 보세요. can 현재형으로 썼죠?
1: 네.
0: I can move. 이게 뭐예요?
1: 나 움직일 수 있어.
0: 움직일 수 있어. I am able to move.
1: 나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
0: 어? 둘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현재형에서.
1: 네, 네, 네.
0: 자, 근데 I could move. 이거 돼요?
1: 나 움직일지도 몰라.
0: 아, 그죠. I could move.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얘는
1: 의미가 달라지죠.
0: 과거에 내가 움직일 수 있었다. 아, 다행이다. 그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구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 어,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과거형을 쓸 때 얘 안 된다.
1: 안 돼요.
0: 그때는 I was able to move. 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It's okay. 그럼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과거를 물어봤죠.
1: 예.
0: 그래서 여기서 어, can의 과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Could you? 이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0: 그러면 보세요. Could you change?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혹시 바꿔줄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어.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1: 오.
0: You got it?
1: 네.
0: Alright. So,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댁에서 연습을 좀 많이, 예문을 많이 써보세요.
1: 그러게요.
0: Okay. 네,
1: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So,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과거에 그게 가능했냐, 해냈냐? 사실은 be able to, 그리고 can, 아, 이거가 과거로 변하면서 뭐 예외 상황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1: 아, 시간이 한정적이라
0: 네,
1: 아쉽네요.
0: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제가 잡아 드린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읽어 볼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1: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0: 아, 근데 다행히도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하지만 바꾸는 거 가능은 했네요.
1: 아.
0: 그래도

0: 자리가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0: 찰지한 게 뭐예요?
1: 찰지는 그 약간 거스름돈 아닌가요?
0: 아, 그건 체인지죠.
1: 아, 체인지예요.
0: 아, 체인지죠? 아,
1: 같은 CH 돌림이라.
0: 아, CH 돌림.
1: 예, 그 같은 성씨라 좀 헷갈리네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찰지는 청구하다.
0: Yes.
1: 아, 나에게 청구했어.
0: 뭐를요?
1: An extra 요금. 엑스트라가 추가잖아요. 그럼 요금은 지금 사실 뭐 머니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좁으니까 페이로 가야 되겠다. 예. 너무 좁아요.
0: 엑스트라 페이를 charge 한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보긴
1: 왜요?
0: 했다만.
1: 페이? 그래요?
0: 페이는 요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뭐 지불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 100% 아실 거예요.
1: 뭐지? 아!
0: Fee를 내야 된다.
1: 알아요. 왜냐면 parking fee, 주차
0: yes,
1: 요금.
0: Fees 같은 네. 거. That's right. So fee는 요금 혹은 수수료를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복수도
1: 네.
0: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extra fee를 나한테 charge를 했어, 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extra예요.
1: 네.
0: Extra. Extra가 뭐라고요?
1: Extra 추가.
0: 네. 추가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1: 형용사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fee를 나에게 청구를 했다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An extra 명사.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명사 혹은 뭐 의역해서 명사 하나 더
1: 네.
0: 정도가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예를 들어 추가적인 요금 방금 했던 거 뭐라고요? An extra
1: fee.
0: 그러면 나는 지불했어.
1: 네.
0: 나는 냈어. 지불했어. 추가적인 fee를. 그러면은
1: I paid an extra fee.
0: 그죠? I paid an extra fee.
1: 우후.
0: Al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나 추가적인 펜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펜 하나 더 있어.
1: I have an extra pen.
0: There you go. Oh, I have an extra pen. You
1: yes.
0: can use it. 이런 식으로. Okay? 그래서 명사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실제 금액, 어떤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 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1: I paid an extra fee.
0: I have an extra pen.
1: I have an extra pen.
0: Alright. 자, 여기서
1: 네.
0: 엄청나게 중급 이상도 제 생각에는 저 거의 확신합니다.
1: 아.
0: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뭐죠?
0: 그들은 나에게 청구했어.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1: 네.
0: 청구했어. 추가적인 5달러를
1: 추가했다.
0: 어떻게 할까요?
1: 자,
0: 일단은
1: They charged me
0: okay.
1: an extra $5.
0: Beautiful.
1: 예! Yeah.
0: 오케이. Okay. 자, 제가 어디서 틀리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1: 요,
0: 여기예요.
1: 고기랑 S 원래.
0: 네. $5. 맞아요. 일단
1: $5예요?
0: You said $5.
1: 예.
0: 잠깐만요. 이거 우연히 맞춘 느낌이 약간 애매한데.
1: $5예요?
0: $5예요. 자, 근데
1: 틀렸네.
0: 이거를 영어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거 다 빼버립니다. 실수로.
1: 근데 $5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빼게 되는데
1: 네.
0: 자, 여기서 extra $5는요. 그만큼의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1: 아.
0: 하나의 덩어리. $1, $2,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5라고 하는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만 있었으면 안 썼을 텐데
0: mm-hmm.
1: extra $5라는 한
0: right.
1: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언이 붙는군요.
0: Exactly.
1: 아.
0: They charged me $5. That's fine, right? 그들은 나에게 $5를 charge 했다. 근데 여기서 extra를 넣어버리면
1: 예.
0: 이 $5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요.
1: 그렇구나.
0: So an extra $5. 제가 진짜 보장하고 주위에 아,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고 하면 거의 틀릴 겁니다.
1: 아,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또 복수 단수를 또
0: 네.
1: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0: 아니, 이걸 뭐 대화할 때 뺀다고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1: Alright,
0: 좋습니다. 읽어 볼게요.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0: Okay. 자, 비행기는 그렇다 쳐도
1: 네.

0: 호텔은 돈 내야 했어?
1: 아, 이게 조금 더 요금이 또
0: 있을 수
1: 커질 수가
0: 있죠.
1: 있어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0: What about the hotel?
1: 호텔에 대해서는 어때?
0: 어땠어? 걔는
1: 어땠어? 자, did you have to? 뭐 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돈 내야 했니? 그러면 아까 그 페이가 여기구나.
0: 그
1: 아,
0: 친구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1: 그러네. 내가 너무 성질이
0: 맞습니다.
1: 급했어요.
0: So, did you have to pay? Right? 여기 뭐 그런 extra fee를 뭐 내야 됐냐? 이거 생략을 해서 그냥 pay 해야 됐냐? 자, pay가 나온 김에 요거 한번 과거형 PP형 써보겠습니다.
1: 아하, 요 정도는 제가 또 가뿐하게. 예, paid? 자, 요거를 paid으로 쓸것 같죠? paid.
0: 오케이. Okay. Pay, paid, paid.
1: 네.
0: 과거형, PP형.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도 심지어 실수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1: 뭐요?
0: 실제로 목격하는데 뭘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거를 P, A, Y 쓰고 나서 여기에 ED 하는 거
1: ED.
0: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1: 그리고 근데 그럴듯한데요?
0: 그죠?
1: 예.
0: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pay, paid, paid가 맞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Did you have to pay? 너 pay 해야만 했어? 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이것을 연습하기 전에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오케이.
0: Have to가 뭐예요? Have to.
1: 뭐뭐 해야 한다?
0: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 그걸 질문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Do you have to do something? Do I have to do something? Does she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꼭 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면 Do you have to 동사원형 하면 그 행동 해야만 해? 라는
1: 네.
0: 식으로 현재형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하니? 너 가야 돼?
1: do you have to go?
0: Do you have to go?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1: 네.
0: Do you have to go? 기본인데 오늘은 여기서 과거로 하나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t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뭘 해야만 했어? 너뭐 해야만 했니?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과거에 너는 pay 했어야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So, for example, 너 가야만 했니? 오.
1: Did you have to go?
0: 그렇죠. Do you have to go가 아니라 Did you have to go? 이렇게 쓸수 있겠고, 이거 한번
1: 네.
0: 해볼까요? 너 그거 팔아야만 했어. 너 그거 되게 아끼던 거잖아. 그래서 넌
1: 그쵸.
0: 그걸 팔아야만 했니?
1: Did you have to sell
0: 그것?
1: it?
0: Sell it, right? Did you have to
1: 아.
0: sell it? Really?
1: Yeah.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Did you have to lie to me?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id you have to eat my cake? 막 이러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뭐 해야만 했냐? 자, 낭독해 볼게요. Did you have to go?
1: Did you have to go?
0: Did you have to sell it?
1: Did you have to sell it?
0: 본문도 한번 해 볼게요.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0: There you go.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1: 아이고,
0: 맙소사.
1: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아, smaller 다음엔 then이 와야 되는데요.
0: Then?
1: 네. 원래 비교급 then이잖아요.
0: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1: Smaller, 작아진 방인가 보다, 그러면. Smaller room.
0: 오케이.
1: 네.
0: 그렇죠. 핵심 단어가 빠져있잖아요.
1: 그쵸, 예.
0: Alright, so, okay. Extra fee를 내진 않아도 됐나 봐요, right? 그런데 문제는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Yeah.
0: Okay. 그 이게 조금 더 우울하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0: 말해주세요.
1: 둘이 어렵게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도 호텔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게
0: 그건
1: 어디요?
0: 맞네요.
1: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 감사해요.
0: 긍정적인 또 사고방식. I like
1: 여행을
0: that.
1: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0: 그러니까
1: 감사한 거야.
0: 망치는 것보다는.
1: 둘이 부둥켜 안고 자.
0: 그래요.
1: 응.
0: 친하잖아요.
1: 그럼.
0: Room. 맞습니다.
1: 아하.
0: 방, 공간, 여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room이죠.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단순하게 a small room이 아니죠.
1: Smaller room.
0: That's right.
1: Yeah.
0: 자, 이거를 우리 흔히 문법책에서는 비교급 형용사라고
1: 네.
0: 부르죠. 그렇죠? So 이것을 해석하면 더 뭐뭐한.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상태다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상태다.
1: 네.
0: 형용사는 왜냐하면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small한 그런 roo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요? 더 작은 사이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더 작은 사이즈. A
1: small

0: size.
1: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예.
1: 더 저렴한 것들. 그러니까 뒤에는 ones를 드릴게요. one이 것이란 뜻이거든요.
0: 네.
1: 더 저렴한 것들.
0: cheaper ones.
1: 오케이. ones 복수니까 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0: 아,
1: 그냥
0: cheaper ones.
1: cheaper ones. Now, you're going to make sentences.
0: Yeah.
1: Okay? So, 저희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0: We have a smaller size.
1: There you go. 질문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당신은 네.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0: Do you have smaller
1: 아, 더 저렴한.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그렇죠. Do you have cheaper ones?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죠? Okay. So,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나중에 얘는 단독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어요. Oh, it's cheaper. It's smaller. That's bigger.
0: 음흠.
1: 혼자만으로도 가능해요.
0: 네.
1: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0: We have a smaller size.
1: Do you have cheaper ones?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본문 읽어볼게요.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1: 자,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네.
1: 근데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0: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자, 두 번째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0: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2: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3: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2: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Alright,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오케이. 자, an extra something.
0: 네.
1: 뭔가 추가적인 거, 뭔가 하나 더의 느낌이었죠?
0: 아하.
1: 가보겠습니다. 나 추가 요금 냈어. 나 지불했어, 추가 요금을.
0: I paid an extra fee.
1: Fee. 이제는 fee 확실하게.
0: 네.
1: 자, 다음. 나 펜 하나 더 있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0: I have an extra pen.
1: Oh, perfect.
0: Yes.
1: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했어.
0: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1: You got it. Just like that. 읽어볼게요. I paid an extra fee. I have an extra pen.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Alright, 두 번째는요. 비교급 형용사 활용하는 거. 얘가 어떻게 보면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희 더 작은 사이즈 있어요. 저희는요, 더 작은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0: We have a smaller size.
1: Okay, we have a smaller 네. size. 자,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가볼게요. ones 활용해서.
0: 네.
1: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당신은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0: Do you have cheaper ones?
1: Okay.
0: 아, 여기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1: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0: 않아요. 스몰러가 자꾸 나오니까.
1: 반복이 필요해요.
0: 예.
1: 네. 자, 다음은요. 아니, 대신 방이 작아졌어. 자, 아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작은 방을 가지고 있다.
0: 네.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1: Very nice.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여러분, 뭐 여기는

0: 몰라도 여기서부터만 맞추면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We have a smaller size. Do you have cheaper ones?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오케이, very nice.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3: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2: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3: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Were you able to change the plane tickets?
5: Yeah, but they charged me an extra fee.
4: What about the hotel? Did you have to pay?
5: No, but now we have a smaller room.
4: Really?
5: Yeah.
0: Alright.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quie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The whole time. 네네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바로 비교급 형용사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저희 더큰 사이즈 있어요. 어떤 가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더큰 사이즈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건강하지 못해서 불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관심사에 빠져 계신가요? 저는요, 어떠한 거에 좀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관심사에 푹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요즘 어떤 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어요? 바로 I am into 관심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요, 요즘 SNS에 그냥 완전 빠져 살아요. 이런 얘기들 I am into 관심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I am into 관심사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 관심을요, 영어로 intere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어 표현이요. I am interested in 하고 나서 관심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관심이 있는 거에서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다 라고 강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I am into 푹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사 안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라고 정말 한국어 그대로 영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I am into 관심사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요즘 관심 있게 정말 푹 빠져 있는 것들 I am into 관심사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요.

0: SNS에 완전 푹 빠져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SNS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I am into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그 소셜 미디어 그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을 이 자리에다 넣어가지고도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소셜 미디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라고 얘기를 해서 전 요즘 SNS에 완전 푹 빠져 살아요. I'm into social media.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디어가 아니고 미디아, 미디아, 아로 발음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요. 요즘 완전히 DIY에 빠져 살아요.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막 의자 만들고 막뭐 만들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DIY, doing yourself는 그냥 정말로 doing yourself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농담으로 DIY 막 하다가 아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해서 다 DIY 하다가 다이아게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DIY는 doing yourself 혹은 die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into DI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into DIY. 한 번만 더. 시작. I'm into DIY. 해서 저는 DIY, doing yourself, die에 완전 빠져 삽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요즘 주식 투자에 완전 빠져 살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식이라는 거는, 그쵸?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m into stocks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 stock market에 빠져 삽니다. 라는 얘기로 I'm into stocks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요즘 주식 투자에 빠져 살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into stock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tocks. 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빠져 산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전 요즘 게임에 빠져 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게임이라는 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video g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into video games라고 얘기를 해서 전 요즘 게임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video gam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video games라고 얘기를 해서 비디오 게임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전 어떤 것에 좀 관심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 그쵸? 그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요즘, 어우, 그냥 그것만 생각해요. 정말 거기에 빠져 살아요. 라는 문장으로 I am into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into social media. I'm into social media. I'm into DIY. I'm into DIY. I'm into stocks. I'm into stocks. I'm into video games. I'm into video gam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NS에 빠져 살아요. 그쵸? I am into SNS가 아니고, 그쵸? Social Media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빠져 산다라는 거는 되게 시기와 많이 겹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요즘이요. SNS에 빠져 살아요. 저 요즘 들어서 그냥 SNS만 그냥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쵸? 여러분, 문장 뒤에 these days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 am into 무엇 these days. 저 요즘 완전히 어떠한 것에 빠져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으로 저 요즘 SNS에 빠져 산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these days. 한 번만 더. 시작. I am into social media these day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into가, 그렇죠, I was into가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 시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저 요즘 DIY에 빠져 살아요. I am into DIY, di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질문입니다. 혹시 뭐에 요즘 빠져서 사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 are you into? 하고 나서 DIY?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 DIY에 빠져 사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아예 모를 때는,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무엇에 라고 얘기를 해서 what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What are you into? What are you into?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are you into?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into?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요즘 DIY에 완전 빠져 살아요. I am into DIY. 라는 질문이 될 거고, DIY에 빠져 사는지 알고 있을 때는 DIY에 완전 빠져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은 Are you into DIY?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into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그 관심사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 요즘 뭐에 빠져 사세요? 라는 질문은 What are you into?로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관심사에 푹 빠져 지낼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I am into 관심사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에 이근철입니다. 자, try again. 무엇인가 다시 도전하는 일은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You'll be given endless chances unless you give it up.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끝없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실패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결과일 따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요. 도전하시면 즐겁고요. 그 도전의 시작은 바로 이거부터 합니다. Are you ready? All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얼핏 보면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메뉴판을 보고 골랐던 메뉴가 아닌데요. 외국 식당에 나가서 잘못 나왔는데 그냥 드시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뭐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것이 아니다. This is not. 그 다음에 내가 뭐뭐했다. What I. Is not을 줄이면 This isn't what I. 이렇게 뒤에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This isn't what I. This isn't what I. 어디 what I?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죠? 붙여나가면서 머릿속에 꽉 틀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긴거 같지만, this is not.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this isn't. 그 다음이 바로 핵심이 what I 다음에 동사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주문하다가 뭐예요? order. 근데 이미 주문했으니까 ordered. 됐죠? this isn't what I ordered. 아, 이 패턴이구나. This isn't what I 다음에 지나간 내용. 이거 내가 들었던 내용하고는 다른데? 야, 이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is isn't what I heard. 그렇죠? Here의 과거형은 발음이 heard가 아니고요. Heard. Heard. This isn't what I heard.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 예상하다 뭐예요? 예상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맞아요. expect, EXPCT.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쌤, 이게 P 발음인데 어떻게 expect이 아니고 expect이십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S 발음 다음에 바로 이렇게 PTK가 나오면 뿌뜨끄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어민들은요, expected라고 하지 않습니다. expected예요. No exceptions. 아시겠죠? 전혀 예외 없이 다100% expected. 됐죠? 자, 예상한 대로가 아니다. 우리 기대랑 다른데? 이게 바로 이 표현이죠. 맨 마지막에 내가 말한 내용은 이게 아니라고 누가 왜 왜곡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This isn't what I say인데 그거는 늘상 말하는 거고요. 말했더니니까 said. 아시겠죠? This isn't what I sai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Now you know the basic rule.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제 알고 계시죠? Look at me. 저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담스럽더라도 한 번 살짝 보신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Number one, 제가 힌트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주문한 게 이거 아니라고요. 자, your turn.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ordered.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들었던 게 아닌데. Your turn.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heard.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데. 자, your turn. 네. This isn't what I expected.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이게 내가 말한 바가 아닌데. 라고 할때 뭘까요? This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sai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더 늘려서 길게 만들어 볼수 있는지 차곡차곡 더 봅니다. Okay, we're gonna take a look at step 2. 메뉴를 보고 제가 시켰던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This is not what I ordered. 됐죠? This isn't what I ordered. 근데 메뉴를 보고 시키다가 뭘까요? 그럼 시켰다는 나왔으니까 메뉴가 있으면 쓰여진 메뉴에서 그대로 시켰다라고 해서 from the menu라고 씁니다. 왜냐면은요, 무엇의 출처나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rom이에요. from. 그래서 이게 느낌이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그러니까 써 있는 걸 보고 그대로 가서 시킨다라는 느낌이 from the menu예요. 예, 그래서 요 느낌도 하나 잡아보세요.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됐죠? 좋습니다. 자, 내가 그한테 들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아까 나왔죠? This isn't what I heard. 까지는 나옵니다. 다 하실 수 있죠? 그 남자로부터니까 뭐예요? From him. 간단하죠? This isn't what I heard from him. 장면 떠올리고 계신 거 맞죠? 이 글자를 보고 읽고 계시면 안 돼요. Hey, this isn't what I heard from him. This isn't what I learned from him.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니라고. 됐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첫 직장에서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상은 이만큼 했는데 실제 상황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기대했던 거 아까 나왔습니다. This isn't what I expected.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발음도 expected 이게 아니고 expected. Expected.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그다음에 새 직장이 뭐예요? New job이고요. 거기에서 3차원의 느낌이 들면 공간 속에 있으면 in이고요. 평면의 느낌이면 on이고 점의 느낌이면 at이에요.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my first job. 됐죠? This isn't

what I expected in my first job.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왔던 거 제가 주문한 게 이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요.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킨 게 이건 아닌데요. 메뉴 보고 시킨 게 이게 아닌데. 했더니 반응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제가 주문하신 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 네, 맞습니다. This isn't what I ordered from the menu. 그러면 당연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Bring 쓰겠죠? 뭐라고 합니까? I'll be back 아니면 I'll bring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I'll be back이에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With your order. 주문하신 걸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표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so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ebse.co.kr is the right place.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I'm so proud of you. 감사드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와서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에서는

0: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나는 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시장, 시장이에요. 시장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시장은 뭔가 저희 아파트 앞에도 금요일마다 장이